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 master of sodosori, a traditional genre of song passed down from the Pyeongan-do and Hwangae-do regions of North Korea. She is a traditional Korean musician who has spent her entire life protecting and passing down sodosori, keeping the legacy of our folk music alive. We present to you Master Yu Ji-seok. If you're watching the video stream, your eyes are in for a delightful treat today as Master Singer has come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in a hanbok.
1: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2: 네, 서도소리를 하고 있는 유지숙입니다.
0: So we have Yu Ji-seok, who is really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a specialist in sodosori, in the studio tod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Yu Ji-seok is actually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right in front of us.
1: 바로 앞에 있는 국립국악원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저번 달 네. 6월 말일자에 예, 퇴임을 했습니다. 30년 근무하고.
1: 진짜요? 네. 그러면 의미 더 깊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리랑 건물도 자주
2: 매일 봤죠.
1: 진짜요? Wow, so Yu Ji-seok, just last month actually came to a close her run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30 years she was there. And so the Arirang TV building she saw every single day, which is quite a coincidence as well to have her in. And so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e call that the 국립국악원 here in Korea. Many people see it, but know maybe not exactly what it is. So could you introduce what kind of place it is?
3: 그 국립국악원 여기 남부순환도로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주 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초창기에 이 건물이 세워질 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고 방송도 했었는데
3: 네.
2: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3: 네네네. 네,
2: 맞나요?
0: 네네네, 그거 맞아요. So talking about Arirang just briefly there, that this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maybe they drive past it, but they know that it really holds traditional culture and spreads that out to the rest of the world.
3: 근데 국립국악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네. 정확히 어떤 곳인지 뭐 공영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전통도 지키는 곳인가요? 국립국악원도요?
2: 네,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서 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0: Yeah, so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t's where they house the traditional music and all the artists as well, and they show that via performances as well. I've talked about that a few times, that we have been there as a family, and it's amazing. You can see court music, folk music, dance troupes, kugak orchestras as well. And then we're so lucky to have Yu Ji-seok in the studio as the artistic director there for 30 years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 wonder what your responsibilities were.
3: 그러면 그렇게 30년 동안 국립국악원 그 민속악단의 예술 감독이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2: 네, 우리 그 국립국악원은 네 개의 악단이 있는데요.
0: 네.
2: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이 있는데 그 네 개 단체 중에 민속악단의 그 감독으로서 어떤 민중들의 음악, 어떤 지금 불려지는 모든 어떤 사물놀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네. 또 그 음악 기악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주하는 그 민속악단의 대표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3: 와, 그러면 직접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네. 또 그것도 감독으로 하시는
2: 네.
3: 거예요?
2: 구상을 해서 네. 연출해서 만들기도 했고 또 제가 직접 출연도 했었고
0: 와우. 네, so 네. as one of those four groups

0: there, and it was truly amazing. So I'm really curious, how did you end up performing with BTS? 어떻게 BTS 공연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1: 아, BTS 그 첫 앨범,
0: 네.
1: 앨범 첫 곡에 아리랑이 삽입됐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아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을 부르는 곳이
0: 네.
1: 또 국립국악원이고
0: 네.
1: 또 그 아리랑은 민속악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제가 부르게 되었죠.
0: Wow. So if you think of the latest album from BTS, Arirang, in that first song that we heard earlier as well, Body to Body, it samples Arirang. There isn't a separate track actually on the album with it. But if you think of Arirang, it is Korea's representative folk song number one. And so when you think of folk music, you think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s a director, as the head there of the folk music group, it was Master Yoo Ji-suk's responsibility to come and sing that at Gwanghwamun. If you watch that on Netflix, you would have seen her center stage as well. And I also understand, because it's BTS, you had a non-disclosure agreement as well for the performance, and that you rehearsed with the music off the night before the show. 이 공연을 위해 비밀 유지 협약서도 쓰고 또 공연 그 전날 밤에 음악 꺼놓고 리허설 하셨어요?
1: 네.
0: 아, 그 광화문 그 네. 무대에서요.
1: 왜냐하면 그 모든 곡은 알려지지 않고
0: 네, 아, 그렇죠.
1: 비밀리에 그날 당일날 공연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1: 12시 아무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불 꺼놓고 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0: 그러면 그거 연습하려면 미리 그 곡은 받으셨어요?
1: 네.
0: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1: 한 보름?
0: 오 진짜요? 와우 그것도 너무 색다르네요. BTS 팬들 너무 좋아했겠네요.
1: 네.
0: So because the album release and all the songs wer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at live performance on the Flicks, that's why she had to sign the NDA, the non-disclosure agreement, because it was all going to drop at that same time. And that's also why she had to perform and practice with the music off the night before. It was about midnight when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Gwanghwamun area. She could practice like that, Master Yoo Ji-suk. So that's such an interesting story. And I wonder if there's any memorable moments from that performance or anything else you'd like to share about it. 이 공연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저희 가족도 그 생방으로 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공연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1: 아 모든 것은 비밀리에 했었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1: 네 그 제자들이나 지인도
0: 네.
1: 무언가 큰 공연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알려지지 않으니까 궁금해했는데
0: 네.
1: 그날 TV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그 생방송을 했잖아요
0: 네.
1: 전 세계에
0: 네.
1: 그래서 그 지인들이 와서 광화문에서 전광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리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0: 네.
1: 우리 선생님 막 이러면서
0: 네.
1: 좋아했고 환호했고 미리 알려주었으면 우리가
0: 네.
1: 직접 가서 광화문에서 봤을 텐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0: 네.
1: 또 하나는 물론 BTS의 아리랑이 이렇게 그 삽입이 돼서 좋았지만
0: 네.
1: 좀 더 우리 국악이 국악 전통음악의 아리랑이 좀 더 주목을 좀 받았었으면 좋았겠다.
0: 네.
1: 이 BTS 음악에 이렇게 비지로 깔리는 음악보다는 조금 더
0: 네.
1: 드러나게 좀 보여줘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의 그 진짜의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0: 네.
1: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 또 그쪽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So because it was a complete secret before with the NDA and everything, she couldn't tell anyone around her that she was going to be in this performance, Master Yoo Ji-suk. So many people who tuned in to the Netflix special or people who saw on the giant screens around Gwanghwamun, BTS performing, and then the body-to-body track coming and the Arirang part coming out, suddenly saw her and were very surprised, saying, oh my goodness, there is...

0: the person I know. If she were able to have told them, they could have maybe come to the performance itself. That's one of the memories she has. And then another one from someone who has worked in thi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dustry. It is nice, of course, to have Arirang sampled in Body to Body, but to be honest, Yoo Ji-suk says, it was a bit of a shame that it didn't get to shine by itself, that it was only a sampling of the track, unfortunately. So in the future, fingers crossed that Kugak, our traditional music, and folk music, and Arirang in particular, get to shine by themselves as well. But today, we're not talking about all of traditional Korean music. We're talking more about Sodo Sori. So Yoo Ji-suk has devoted her entire life to this. So I wonder if we can get an introduction of what it is. Sodo Sori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외국인 청취자 특히는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네.
1: 아, 서도 소리는 황해도 지방과 평안도 지방의 두 지방의 소리를 서도 소리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분단되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의 음악은 굉장히 많은 그 바이브레이션, 요성, 이렇게 떠는 음을 주는데 그 조선 태조 이성계가 아, 처음에 등극을 하면서 이 평안도 사람들한테는 벼슬길을 주지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길을 주지 않아서 그 설움이 번져 나왔다는 소리가 바로 이 수심가인데 이 수심가의 음은 굉장히 많은 떠는 이렇게 떠는 요성을 주는데 이것이 서도 소리의 가장 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0: Wow, so this is traditional songs from what is now in North Korea, right? You're talking about Hwangae-do and Pyeongan-do and its real, I guess, characteristic is the amount of vibration that you just heard in Master Yoo Ji-suk's voice there. And it's representing the sorrow and the feeling of being wronged from Taedo Isongye from the Joseon Dynasty, who didn't give some kind of rice rationing to the region. And so it's a kind of representation of that as well.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f you don't know, has a wide variety of vocal styles. So I'm really curious why Master Yoo Ji-suk chose Sodo Sori among all those traditional forms. 그 전통 음악 가운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왜 하필 Sodo Sori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죠?
1: 부모님이 그 황해도 어머니가 황해도셨고 예, 아버지는 강화도였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그 황해도 지방이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런 소리들을 서도 소리들 많이 부르셨어요.
0: 아, 네.
1: 그래서 그 소리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됐고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이렇게 떨림의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0: 아, 진짜요? 그냥 네. 집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1: 네.
0: Wow, so it's all to do with her mother and father. Her mother actually from Hwangae-do originally in North Korea, and her father from Gangwon-do, which you will know is a province here in South Korea, but is actually close to the Hwangae-do area. So this was the music that was heard in her household, a lot of singing being done by the parents when she was young, and that sadness and the vibration of it as well was something that really resonated with her as a youngster, Master Yoo Ji-suk. So we have in the studio, if you're watching the video radio, the changgu, the hourglass drum, right in front of our master singer. And I heard your performance today will be accompanied only by the changgu. So 오늘 반주 장구 하나로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와, 그거 그러면 다 그 비트하고 뭐 속도 같은 거 다 정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와, 네, so 네. we have the hourglass 네. in front of us. We're going to hear it in a second. So what kind of instrument is the changgu and what role does it play?
2: 장구는 해외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어떤 악기고 국악에서 어떤 역할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아, 박자를 맞추는 역할이죠.
0: 네.
1: 아, 박자를 맞추는 역할이고 요 다음에 나무는 오동나무로 깎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가죽을 입혀가지고 네, 소리를 내는데 이거의 역할은 부드럽고
0: 네.
1: 또 이쪽 왼편에는 좀 그 요쪽은 좀 오른쪽엔 낭낭한 소리, 네. 왼쪽에는 좀 부드럽고 좀 어, 무거운 소리 해서 오. 박자의 강약을 네. 조절하고 어, 주박은 오른쪽으로 맞춰지고 왼쪽으로 그 예, 여음을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장구가.
0: 아, 늘 그래요. 그러면 늘 오른손에만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네, 네, 네. 왼손은 그냥 맨손으로
1: 그렇죠.
0: 하는 거야.
1: 요거는 채라 그래요. 채.
0: 채. 채. Okay, so the drumstick is known as a chair there for the 장군. If you're looking at the video radio, you can see that Master Yoo Ji-suk only has a drumstick, a chair, in her right hand, and that's because the right hand side of this 장구, which is made of carved wood in the middle and then covered with leather on both sides. The left and the right are not the same. So the right has a more kind of firm sound behind it, and that's responsible for the beat of the song. The left, which is drummed just with a hand, is more soft and kind of has a heavier sound, but it's a softer sound at the same time. So when we hear it, you're going to be hearing the right sound of the drum being beaten more often, and that's kind of complemented by the left hand as well. So we've learned a little bit about 장구 and the rhythmic patterns we're going to hear to in 서도소리 itself. You're going to be performing a piece for us, so let's find out which.
2: 직접 이제 서도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걸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태조 이성계가 등극을 하면서 서름을 줬다는 네. 그 소리 수심가인데요. 서도소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이고 네. 이 수심가를 통해서 서도소리의 기본 그 기술을 네.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심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Okay, so we are going to listen to 수심가, which is the representative 서도소리 track. And it's again, harking back to what we mentioned earlier, the reason that this came out, because of 이성계, 태도 이성계, who really wronged the people of this area, it's the sorrow within it. So we'll listen to this track and be back with more after this. This is a live performance, so take it away when you're ready. 준비되시면 네. 하셔도 돼요.
1: 그리고 슬픈 소리이다. 네.
0: It's a very sad sound that we're 네. going to hear. Okay, let's take it away. 네.

0: Wow.
1: Oh, that was all really spine tingling and giving me goosebumps as well. 소름도 돋고, 아, 진짜, 아, 그 vibration, 그 up and down 있는 거 많은 나라의 전통 노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목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의 소리는 네. 전부 바이브레이션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서도 소리의 바이브레이션은 지금처럼 깊고 자주 자죠. 이이이이
1: 네.
0: 이렇게 뱃속 깊이 눌러서 자주 자는 그래서 떠는 목이 확 드러나 보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서도 지방의 사람들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0: 그 지방 사람들은
1: 이렇게 퍼포머로서 더 힘들지 않아요?
0: 힘들죠. 아, 힘든데 이 떠는 것이 서도 소리의 그 가장 중심 그 늑 표현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훈련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떨지 않으면 소리가 안 되죠.
1: 네. 네. Wow. So that vibration, that up and down that you hear in the voice is actually present through mos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ere I was saying that I don't think it's common in other countries' traditional music. But then Master Yoo Ji-suk saying, actually, with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서도소리 has the most vibrations in terms of being deep and frequent, and it just comes from people in that area at the time, naturally, automatically, through those emotions that we were mentioning earlier. And it is the core of 서도소리 as well. And after all this training, it just comes out naturally from Master Yoo Ji-suk. So we are on this journey into people's lives. Peter's on the block. We are joined by someone spending her whole life protecting and continuing the legacy of 서도소리, a traditional Korean vocal style passed down from Pyeongan-do and Hwanghae-do regions of North Korea, master singer Yoo Ji-suk Myeongchang-nim. It's amazing. You guys are having an amazing time saying it's awesome. I see Khaledad, beautiful, says Maz from New Zealand. 이곡 수심가가였군요, says Peter from Korea. So maybe you've heard of the title, you might not know. Wow and claps from Siska as well. 아, 전 세계 청취자들이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Sherry saying, what a talented singer. Her breath control is amazing. 아, 그 숨 컨트롤하는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Sherry님이 얘기해요. So continuing on our interview today, looking at your background, I noticed the title of Instructor of 서도소리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타이틀이 있는데, does this mean you teach it to people? 그러면 직접 사람들에게 서도소리를 가르치는 건가요?
0: 그럼요.
1: 일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걸로 약간 전통으로 계속 이어하려고 하는 프로페셔널들인가요?
0: 예. 전공 프로페셔널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 어린이들도 있고
1: 네.
0: 예. 그래서 진짜. 다양합니다.
1: Wow, so teaching it to people who are going to professionally preserve this in the future, but also just to regular folk and even to kids as well, that is being taught too. And so that's why this is seen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being preserved through masters like Yoo Ji-suk. So it is an absolute honor to have her here today, but even more of an honor, we are going to try to learn this together as well. 그러면 저희도 직접 서도소리 배워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음치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0: 아니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1: 네.
0: 전국 아주 이렇게 서도소리보다는
1: 네.
0: 우리가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대표 민요
1: 네.
0: 아리랑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So I did warn Master Yoo Ji-suk that I am a terrible singer because you guys all know how bad I am. So I was worried it's going to be impossible. No, it's totally possible. And we are going to be learning Arirang. So you guys know the name of our show, the name of our station is Arirang, thanks to it being the representative folk song here in Korea. So let's get to it. 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0: 네. 제가 하면 따라 네. 하시는 거죠?
1: Okay, so I'm going to repeat after Master Yoo Ji-suk. Here we go. 네.
0: 아리랑
1: 아리랑
0: 네, 조금 음을 올려볼게요.
1: 네.
0: 아리랑
1: 아리랑
0: 아리랑
1: 아리라
0: 미안해요. 잘하시는데 네. 지금 아 이렇게 입을 네.
1: 그거 예. 좋아요.
0: 아,
1: 그
0: 아니요.
1: 소리 아니요. 안 아니요. 좋아요. 네.
0: 입을 좀 더 아
1: 아 아
0: 지금 네. 아 이렇게 아
1: 아
0: 이렇게
1: 네.

0: 잘하셨어요.
1: 오, 너무 어려워요.
0: 너무 너무 잘했어요.
1: 죄송해요. 제가 완전 아리랑을 망친 것 같은데.
0: 그.
1: 아, 아리랑 방송국에 이렇게 못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파워풀하네요.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 정도 약간 발성, 그 스트렝스. 오랫동안 훈련해야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0: 지금 잘하시고 계세요.
1: 아닌 것 같아요. So she is totally being too nice and lovely in her compliments, saying I did a good job. But you guys let me know as well. A few of you saying, well done, Peter. 잘한다, says Peter as well. Thank you. Because I have a fantastic teacher.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정도 나왔는데. Guys, you should try and sing along as well, since we are Arirang. That would be lovely as well. We're going to get to some of your questions, if you've got them, and comments. So keep on sending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be hearing another song as well. Could we hear perhaps one time Arirang from our master singer? Because I kind of ruined that. 혹시 선생님 목소리 로만 PD님이 네. 부탁하는데 아리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망쳐서 네. 한번 혼자서 네. 하실 수 있어요. Okay, here's Arirang.

0: 와우, 땡큐 so much. 오, 너무 오, 진짜 소름 돋아요. 아리랑 there are so many different versions. We've talked about that. 그 여러 가지 버전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예. 이게 약간 서도 소리 그쪽 뭐 황해도 버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1: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지역마다 부르는 사람이 자기 표현대로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서도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네. 오, 너무 좋았어요. We got so many comments coming in as well. Unita saying, "Welcome, Master Jisuk. I love the hanbok you're wearing today." 오늘 입고 오신 한복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레이시아 출신이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 출신. 근데 그 한복도 뭐 특정한 거 있어요? 이런 전통 국악 할 때 아니면 서도 소리 할 때 아니면 자유롭게 그냥 전통적으로 입을 수 있나요?
1: 자유로운데 네. 저는 이런 이런 개성의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진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대로 옷을 해 입습니다.
0: 네, so when it comes to the hanbok, there's not like a set one that you have to wear for traditional music. I was just asking Master Singer in the studio, but these are the styles that she likes to wear. Siska also from Indonesia, Jakarta, saying I love your yellow hanbok as well. It looks fantastic. We also had Maz from New Zealand saying the group at the BTS Combat concert was so special. I felt very moved by their performance and shed some tears. It was beautiful. 본인 BTS 왕팬인데 그때 넷플릭스에서 봤던 퍼포먼스 보고 눈물이 났다고 오. 그때 그 전통 음악을 들려

0: 주신 팀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그 멤버 몇 명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훈련해서 나온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아시는 뭐 동료들 아니면 후배들인가요?
1: 네. 여기 국립국악원에 네. 단원분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단원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외부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네. 그렇게.
0: Wow. So the team there was composed mainly of other members of the traditional music center just across the road, the 국악원. But there were maybe two or three outsiders there as well, and they all came together to do that for BTS as well. And Maz saying, I'm going to practice this properly for my LA concerts in 3 weeks. 아, 3주 후에 LA 가서 BTS 공연 볼 건데 아니랑 이렇게 연습해서 불러볼 거래요. 그래서 I hope so. That will be fantastic, Maz. Thank you very much. We are going to also have, I understand, one more 서도 소리 song in the studio as well. 한 곡 더 들려주신다고 들었는데 I wonder what piece it is this time and how we should listen to it. 어떤 곡인지 또 저희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1: 지금 부르는 곡은 황해도 네.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아주 보드럽고 이렇게 그 인생의 삶의 서산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돋건만은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못 온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슬픔을 네. 표현한 건데 황해도 민요의 성격은 굉장히 보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네. 애원을 주게 되는 곡이죠.
0: So this is the representative song from Hwanghae-do, that region of now what is North Korea. And these songs are said to be very soft in their characteristic. And it's about life and how once it's gone, it's gone and it doesn't come back. So it really has that sadness of life within it, but in that soft kind of tone that we just heard. 그러면 곡 이름은 뭘까요?
1: 산염불.
0: 산염불 네. is the title to this. If you want to search this out in English, it is romanized as S-A-N-Y-E-O-M-B-U-L if you want to find it. Most traditional songs do not have a separate English title. Okay, if we're ready, we'll hear this in the studio and have a few more questions afterwards as well. 준비되셨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0: 나면
1: 네.
0: 오래 한 사람처럼 어, 이렇게 목에 살이 찐다는 표현 알까?
1: 아, 진짜요?
0: 어, 목소리에 네. 이렇게 훈련이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 오. 그래서 아마도 어, 이런 그 사회를 네. 보기 때문에 아. 그런 목소리에 다지가 네. 이렇게 다져지지 않았나.
1: 아.
0: 네, 그래서 얇고 이제 초보의 네. 목이 아니라 어,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목만 하면 전혀 어, 너무 아. 잘할 수 있는 목소리다.
1: 아, 진짜요? 그러면 뭐 꼭 노래 활동 안 했더라도 뭐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네. 뭐 연설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목 do 도움이 되는
0: 당연히.
1: 거예요. 그쪽에서.
0: 네, 네.
1: Wow, so that's really interesting. You need to. She avoided my question of whether I was below average, which I think I am, but said that it doesn't sound like I've just started singing now, and because maybe I do emceeing and broadcasting, there's a thickness to the voice. It's not thin and wavy, and with a little practice, Master Yujisik was kind enough to say that I could sound like I'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And they use an interesting expression in Korean as well, that you put on weight on your throat, and that means to become a better singer. We've got Ambi from the US also saying, I'm going to see BTS in concert in Baltimore tomorrow live. It would be amazing if singer Yoo Ji-suk was there as well. 내일 또 미국에서 BTS 콘서트 보러 가는 분은 이거 들어서 더 기대된다고. 아, 근데 진짜 그런 월투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섭외가 안 들어왔어요. 월투어 같이 하면서 전통 뭐 국악원 출신들 같이 합류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BTS의 음악에 이렇게 뒤에 BG로 깔리는 음악.
1: 아, 그렇게만 아, 하고
0: 그렇게만
1: 있는 거예요?
0: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아마 정말 BTS가 노래를 하고 네. 옆에 아리랑을 직접 부르면 네. 굉장히 그 느낌이 더 클 텐데
1: 아, 그렇죠.
0: 아마도 그런 것들은 더 어, 상업적인 네. 목적이 더
1: 예,
0: 앞서지 않았을까.
1: 없겠죠. 아, 아쉽네요.
0: 그래서 아쉽습니다.
1: 그러면 그때 넷플릭스 그 특집 때는 진짜 라이브로 다
0: 네,
1: 나오고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아, 너무 좋았죠. 네. So Master Yoo Ji-suk saying, as she mentioned earlier, it would have been lovely if there could have been people performing on stage at BTS's tour, right? Where you had, just like the Netflix special, the traditional singers herself included on the stage, but maybe due to commercial reasons, it will be just used as a backing track, right? Khalidad also saying the drum sound is so unique and profound. 장구에 진짜 감탄하는 분도 있는데 장구는 뭐 여러 가지 전통 음악에 있는 악기죠.
0: 가장 기본적인 어, 우리나라의 음악에 박자를 네. 맞추는 건 장구하고 북이 있어요.
1: 아, 북보다 장구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나나요?
0: 어,
1: 비슷하게.
0: 아, 비슷하게. 아, 네, 네.
1: So we do have the book drum as well, which is different. This is the hourglass shaped drum, and this is the basic Korean instrument when you're talking about making and creating a beat. So that's why it is used for a lot of traditional singers as well.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s well about Master Yoo Ji-suk's role as artistic director and the future of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So these days, K-pop, K-dramas, loved all over the world. Do you believe the charm of Gugak can reach a global audience?
2: 아까도 국악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널리 그대로 펼쳐졌으면 했는데 요즘 뭐 K-pop, K-drama만큼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악의 매력도 세계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0: 어, 저는 충분히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네. 우리 전통 음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요.
1: 네.
0: 네.
1: Thinks it is totally possible because of the qualit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2: 저도 국악원 몇 번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요. 그 토요일에 어떤 퍼포먼스
0: 토요 상설
2: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반응이 압도적으로 너무 좋고 이런 것도 진짜 전 세계적으로 공연 볼 수 있으면 좋고 하는데 아, 언제 그 붐이 올까 진짜 기대되고 있어요.
1: So I've taken many foreign guests to the Gugakwon. Please do go if you're coming to Korea. They have a wonderful toyo, like a Saturday performance where they have a little medley and it only lasts about an hour or maybe an hour and 10 minutes. And it's always such a positive experience. So fingers crossed it gets a global boom as well. And I wonder if if Master Yu Ji-suk has any advice or listening tips you'd like to share with foreigners encountering 국악 for the first time.
2: 국악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감상 팁 같은 거 있을까요?
0: 우리나라의 음악을 어떻게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와 집 한국적인 것 네. 그냥 한국 음악은 이렇게 들려지는구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시는데도 받아들이시고 네. 그러다 보면 음악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 언어 모든 걸 다 보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색다르고 생소하지만 이 한국 문화에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도 편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감상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한국적이구나라고 편안하게 시작을 하면 네. 저절로 알게 되지 않을까.
1: Yeah, 네. So a wonderful tip from Master Yu Ji-suk is that don't think about it too deeply. Don't prepare too much when watching performances like this, right? Just maybe think of something Korean, like a traditional Korean house. Maybe think of Korean culture, the language. And it is different and unfamiliar, but it will just come naturally to you as well. Through Korean culture, this is a big aspect of it. It'll just flow together naturally. So don't worry too much about preparing or having to look out or listen out for certain aspects of it. And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folk music group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 wonder what your plans are for the future. Now, Master Yu Ji-suk mentioned she has handed in her resignation. It's been 30 years since she's been there. 앞으로의 계획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도 소리가 평안도 황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의 음악이기 때문에 네. 많이 들을 수 있는 층도 없기 때문에 이 문화를 널리 전승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 음악이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길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1: So as a master of Sodo Sori, really this is the, I guess, center of her work, her efforts at the moment to revive it because it's from places that we can't go to, right, in North Korea at the moment. We can't listen to it often. And then in a broader way, trying to revive traditional music for it to become more popular among the masses here in Korea, not just for tourists. You know, it's not like your everyday Korean listens to traditional music enough anymore. I'm really curious, though, if this is from North Korea, is there any known efforts to preserve it there as well?
2: 갑자기 궁금한 거. 북한 쪽이면 북한에도 이런 약간 보호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그런 거 알려져 있나요?
0: 음악은 네. 옛부터 내려오던 음악은 이미 음원으로 다 담아져 있는데
1: 네.
0: 다만 이렇게 발성이 네. 좀 다르죠. 우리는 네. 그냥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성을 쓰지만 이미 북한은
1: 네.
0: 곱고 높고 이렇게 해서 발성목을 좀 바꿨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오히려 그쪽이 좀 바뀐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보다는 거긴 발성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려요. 슬퍼요.
1: 네.
0: 이런 음악은 지금의 와 안 맞는다.
1: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음악은 다 담겨져 있고 네. 악보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1: 와우.
0: 네.
1: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0: 특수 자료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진 않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내는 것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Wow, so actually I asked about North Korea and if we know if there are any efforts to protect this music up there. And all the pieces have been recorded, and there's also music sheets for it as well. But it's actually been changed a little bit more in North Korea in terms of how it's put forward to the audience. So it's a bit higher, it's a bit lighter. And because this music, this Sodo Sori, is very sad and slow, it's seen to not really fit the times at the minute, which is really interesting. Well, today has been so meaningful and such an amazing chance to experience the charm of traditional music and Sodo Sori in particular. I wonder if Master Yujisuke has any last things to say

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 아리랑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특히 서도소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서도소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So again, to the very end, hoping that Sodo Sori and just traditional Korean music gets further into the world through this broadcast as well. We got one last song, which is a request from Master Yuji Suk. It's Chang Yun Jong with Call the Soul, Chohon. So we'll listen to that as we say goodbye, and we'll be back at 9 a.m. tomorrow morning. So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We'll be back at 9.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0: power reaches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Grandma, take a seat here.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1: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Oh,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2: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척척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1: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2: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1: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2: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 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에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1: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Oh, excuse me.
2: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났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1: Sir,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What? Oh, no.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왜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카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1: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al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explore vivid stories from the festival grounds, the unique charm of Busan's coastline, and its potential to grow into a world-class marine tourism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의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바다 축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부터 부산 바다가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 또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용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여기 스튜디오 너무 멋져요.
0: 그렇죠. 네. 또 한 3개월, 2개월 전에 오셨는데 스튜디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네. 또 뒤에는 다대포 같이.
1: 아, 여기 완전 다대포네.
0: 그렇죠. 다대포에 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올해 부산 네. 축제 바다 축제가 이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개막식도 있었고 또 다대불꽃쇼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주말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첫 주말 행사 너무 잘했고요.
0: 네.
1: 올해 바다 축제가 3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축제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지난 주말에 엄청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0: 네.
1: 8월 7일 이 일몰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 다대불꽃쇼.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인데요. 바지선 세대에서 17분간 아주 화려한 해상 불꽃을 연출을 했습니다. 백사장 인원을 한 3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안전하게 통제를 했고요.
0: 네.
1: 시민분들은 인근의 생태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축제를 즐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쇼 이후에 또 진행된 프로그램이 뭐 애프터 공연도 있고 2천석 규모의 다대포차 네, 그것도 진행을 했고요. 야간에 또 클럽 분위기의 선셋 비치 클럽까지 아주 막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대포의 낙조 그리고 밤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첫 주말 완성했습니다.
0: 이번 주말에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SNS에 정말 많은 포스팅을 봤습니다.
1: 네.
0: 너무 핫했다고 저도 많이 봤는데 Now he shared, actually he's back here after 2-3 months in the studio and as you know we do have a new studio here at BFM and he did compliment how amazing it is here and listeners you can just see the background of and this side of the studio but the other side is also great as well so many lights and cameras and he did comment on that now the 30th Busan Sea Festival had a grand launch around Tadepo Beach and he highlighted by the 17-minute Tade fireworks show launched from the sunset on opening day which was August 7th he noted that capacity on the sandy beach was safely managed at around 35,000 people while citizens enjoyed the event orderly along neighboring ecological paths and he adds that the opening energy carried seamlessly into after party performances at the Tadepocha street food area and a vibrant sunset beach club making for a memorable first weekend set against Tadepo's scenic night sea and sunset as well and you can see some of that photos in the background as well Now, what were some of the new programs or biggest changes that visitors could experience exclusively at this year's festival? 그럼 특히 올해 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가장 달라진 점들은 무엇일까요?
1: 네, 뭐 올해는 이 다대포 자연 환경에 좀 더 자연 환경에 아주 트렌디한 휴식 그리고 젊은 감성 이런 걸 좀 더한 게 좀 특징이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이 백사장 위에 오픈형 비치 클럽인 선셋 비치 클럽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반대편에는 선셋 펍이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뭐 선셋 무브 뭐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헬시 푸드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야간 이 선셋 클럽에는 DJ EDM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다대포차 예, 총 2천석 규모입니다. 예, 다대포차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헤이즈라든지 폴킴 같은 아티스트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식당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춘포차도 교대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좀 색다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0: 네, 정말 보고 듣고 먹고 쉬는 이런 축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added a trendy, youthful relaxation vibe to Tadepo's natural setting. A key highlight was the Sunset Beach Club, an open-air beach venue right on the sand featuring a sunset pub with healthy food and wellness activities like aromatherapy and sunset movement, alongside energetic

0: evening DJ EDM shows at the Sunset Club as well. He also emphasizes the expansion of Tate Pocha into a massive 2,000 seaside food zone, showcasing live performances by artists like Hayes and Paul Kim. And he adds that the alternating operations between professional eateries and youth-run Cheongchun Pocha stalls brought a uniquely dynamic food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to the venue. Well, this year, the Busan United Campus Festival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10 universities from across the Busan area. With younger generations directly planning and taking part, it must have injected a whole new energy into the festival. So how was this initiative conceived and how did it play out on the field? 네, 올해에는 부산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부산연합 캠퍼스 대축제도 처음 마련됐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실제 현장에선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나요?
1: 네, 아무래도 부산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관람객으로 있기보다 좀 직접 참여하길 바라는 서로 간의 마음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부산 지역의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청춘해 방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선보이게 됐고 네. 청년과 바다의 도시 부산답게 이 대학생들이 축제 관람객을 넘어서 주체로 참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10일, 8월 11일 양일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 판매까지 직접 하는 청춘포차가 열리고요. 대학 동아리들의 어떤 밴드 공연, 댄스 공연 그리고 좀 유명한 양홍원이라든지 한요한 같은 이 초청 가수의 무대도 함께 펼쳐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현장에 즉시 반영되면서 이 축제장 전체에 생동감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젊은 세대가 직접 참여하면 축제의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festival debuted the 청춘해 방구역, which is Youth Liberation Zone, featuring 10 local universities in Busan, reflecting Busan's identity as a city of youth and the sea. The initiative was planned to empower university students as active creators rather than just spectators. And he explains that on August 10th and 11th, students will directly manage and operate Cheongchun Pocha food stalls alongside band and also dance performances by university clubs and guest stages featuring artists like Yang Hong-won and also Han Yo-han as well. He notes that the passion and fresh ideas of the younger generation have brought a vibrant energy across the entire venu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al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Kevin Lee messaging in saying, how interesting, I am missing out. 저희 미국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께서 너무 아쉽다고 저도 가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ou're going to have to visit Busan one day and enjoy the Busan Sea Festival. Now,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driving force that enables Busan Sea Festival to continue for 30 years now? 부산 바다 축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30년 동안 축제를 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핵심은 바다죠. 이 30년 동안 이 부산 바다 축제가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이 부산 바다의 다채로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느낌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다 축제는 이제 단순히 뭐 피서지 행사 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음악, 웰니스, 청년 문화, 지역 먹거리 뭐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우러진 이 어떻게 보면 종합 해양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산 시민분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분들이 끊임없이 매년 부산바다 찾아주시고 그럼요. 저희 바다축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 축제도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So he reflects that the core driving force behind the Busan Sea Festival's 30-year legacy lies in the vibrant versatility and the constant evolution of the Busan's coastline. He emphasizes that rather than staying a
2: simple beach vacation event, the festival has continuously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marine cultural celebration, blending music, wellness, and youth culture to really keep pace with changing trends. Above all, he attributes this meaningful milestone to the enduring affection of the Busan citizens who built the festival together over three decades, alongside the constant enthusiasm of visiting tourists. With the recent surge in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the city's coastline is capturing global attention.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single greatest charm that sets Busan Sea apart from other cities?
0: 최근 부산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부산의 바다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의 바다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이 도심과 매우 가깝다라는 거겠죠. 도심의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해변이, 부산은 해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변마다 너무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고유한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도심과 해변을 아주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이런 도시 환경,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해운대 광안리 정도면 아주 화려한 마천루, 역동적인 도시 문화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 바다축제가 열린 다대포 같은 공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낙조,
0: 네.
1: 매우 넓은 백사장, 그리고 생태길, 아주 이 휴식과 낭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휴양, 레저, 문화, 야경 뭐 이런 것들 모두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맞습니다. I absolutely agree. And he emphasizes that the unique pool of Busan's coastline stems from its effortless urban accessibility combined with the distinct character of each beach. And he highlights that being able to move seamlessly between downtown and coastal beaches via public transit is an extraordinary feature on a global scale. And he contrasts the dramatic skyscrapers and a dynamic city life of Haeundae and Gwangalli with Dadaepo, the festival's venue, which offers just beautiful sunsets, expansive the sands, and the scenic ecological paths. Ultimately, he notes that experiencing resort relaxation, water sports, culture, and night views all within a single city is what is just amazing and what really mesmerizes international visitors. Now, Busan's coastline is far more than just a summer destination. It is a vital resource driving the city's future competitiveness. So as a festival specialist, how should Busan leverage its sea moving forward to really grow into a world-class tourism city?
0: 네, 부산의 바다는 단순히 여름에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앞으로 부산의 경쟁력이 될 중요한 자원인 것 같은데요. 축제 전문가로서 부산의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1: 네, 방금 질문에 답이 있는데 이 부산 바다는 이 여름 한철 관광지,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 스토리와 즐거움이 있는 체류형 해양 문화 공간으로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해수욕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번 축제처럼 뭐 웰니스라든지 뭐 레저, 그리고 야간 관광, 청년 문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융합된 좀 고품격 해양 생태계 뭐 이렇게 구축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다라는 공간에 이제 보다 차별화된 여러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막 입혀지게 되고, 세계인들이 사계절 언제 찾아오더라도 부산만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 거점이 거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네. So he emphasizes that Busan Sea must evolve beyond a single season summer getaway into a stayover marine cultural space rich with year-round storytelling. So he notes the importance of shifting away from traditional swimming-focused tourism toward building a high-value marine ecosystem that blends wellness, water sports, night tourism, and youth culture as demonstrated in this year's festival. By layering distinct cultural content and storytelling onto its coastal spaces, he stresses that Busan can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marine tourism hub where visitors worldwide can experience this unique coastal lifestyle in any seaso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talking about Busan Sea Festival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for thos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visit the Busan Sea Festival yet, could you introduce the remaining can't-miss programs and share the best way to enjoy a truly special summer here in Busan? 네, 아직 부산 바다 축제를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프로그램 중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 그리고 부산의 여름을 가장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축제는 후반부에도 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1: 8월 11일, 예, 11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교 10개 대학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청춘해방구역 그리고 청춘포차 열려서 마치 대학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초청 가수 무대도 펼쳐지고요. 12일에는 이 낙조를 배경으로 어쿠스틱 사운드가 흐르는 다대포 포크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 그리고 13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바다 열린 음악회가 이제 저희 바다 축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2: 네.
1: 이제 늦은 오후, 낮에 너무 더우니까요.
2: 그쵸. 예,
1: 늦은 오후에 다대포 해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신 후에 시원한 밤바다 바람과 함께 음악 그리고 먹거리 함께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아직 축제를 못 가신 분들은 꼭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수님, 저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기가 어디죠?
1: 아, 요거는 네. 이제 웰리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네, 지금 귀에 뭘 들고 듣고 있는 거죠?
1: 저 이제 헤드폰이고 이제 음악이 네. 나오는 거고요.
2: 아, 네네. 네.
1: 지금 요가 하고 있는.
2: 아, 음악을 들으면서 네. 요가를 하고 있고요.
1: 네네네.
2: 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전 사진 하나 볼게요. 아, 이건 뭐죠?
1: 네. 방금 건 물총 싸움이고요.
2: 네.
1: 사실 이거는 작년 사진인데
2: 네.
1: 사실 올해 너무 폭염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2: 네.
1: 혹시나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탈진할까봐 올해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선셋. 아, 이 네. 사진은 뭘까요?
1: 이게 저희 다대포차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너무 네. 좋은데요. 네. 낭만적입니다.
1: 다대포가 워낙 낙조가 너무 좋아서
2: 네.
1: 뭘 해도 아름답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2: So this week, if you have the time, I would highly recommend it. You will be able to see some of this. And you just know the sunset there makes everything even just extra beautiful and romantic, right? So now he highlights the rich lineup of late stage festival programs that visitors shouldn't miss. So on August 11th, the Youth Liberation Zone in Cheongchunpocha, directly planned by university students, will feature student club performances and guest stages as well. And on the 12th, the Tadepo folk rock concert will fill the sunset backdrop with acoustic melodies, followed by on the 13th by the grand finale open sea open music concert for all generations to enjoy. He recommends coming to Tadepo Beach in the late afternoon to take in the stunning sunset before enjoying live music and delicious food and the cool evening sea breez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부산 바다 축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방송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1: 다대포 분위기 연출해 주시고 스튜디오 너무 멋집니다. 어쨌든 30주년 맞이한 우리 부산 바다 축제 저 그래도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아무튼 축제가 열리는 다대포는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름다운 낙조, 생태길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그래서 저희 축제는 뭐 1년에 며칠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뭐 1년 내내 다대포는 존재하니
2: 그쵸.
1: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또 부산에는 여러 이런 뭐 해운대 광안리도 있지만 이런 다대포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아주 로맨틱하고 색다른 분위기에 또 다른 부산 바다를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다대포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대포 이외에도 부산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관광지
2: 네.
1: 새롭게 발견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좋은 문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올 여름엔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다대포를 찾아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said it was deeply meaningful to introduce the 30th Busan Sea Festival through today's broadcast. He highlights Tadepo, the host venue, as a unique and special beach in Busan, boasting Asia's largest, most beautiful sunset views alongside growing ecological trails. And I would second that. It's not an exaggeration. duration, right? It is the most beautiful sunset I've seen so far. And he notes that both the Busan citizens and visiting international tourists will be able to deeply experience a romantic and fresh coastal atmosphere, just so different from before. And ultimately, he hopes the Sea Festival allows many visitors to discover the hidden jewel that is Tadepo and also just around Busan and enjoy special summer for all. Now, in your

0: review before we wrap up,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What is the single most critical factor for a festival's success?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축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축제란 네. 핵심 코어가 단단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의 송크란 축제를 네. 예를 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물총 축제, 뭐 물축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기원을 좀 따져보면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도시의 어디를 가더라도 아주 크고 작은 불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매년 그 태국의 설날이 되면 이 불상을 물로 씻는 이제 행위들을 해요.
0: 아.
1: 예. 뭐 평소에도 하지만
0: 네.
1: 그런 것이 약간 뭐랄까요 문화적인 뭐랄까 관례죠. 예, 그렇게 이 불상을 물로 씻는 행위에서 발전이 되었고요. 제가 이 축제를 갔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아주 그 번화한 축제 현장이 아닌 조금 동떨어진 조그만 조용한 동네였는데요. 그곳에 길게 테이블이 늘어져 있고 거기 한쪽에는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0: 네.
1: 흰색 옷을 입고 우리로 치면 한복이죠.
0: 네.
1: 그럼 반대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어른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떠서 이분들의 손을 씻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죠. 사실
0: 네.
1: 제가 태국어를 몰라서.
0: 네.
1: 근데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윗어른들에게 설날에 새해 인사하잖아요.
0: 네.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0: 네.
1: 오래 사세요. 이제 그런 식의 축원을 비는 거를 손을 씻겨드리면서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어른분들은 또 덕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 농경국가이고 물로 상대방에게 축원하는 행위. 에서 이런 문화적 행위가 지금의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물총 축제가 된
0: 네.
1: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행위에서 비롯돼서 대규모 축제로 발전한 사례. 이 핵심 코어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축제는 영원히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된다. 네, 저는 축제 성공 요인을 핵심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이 축제가 왜 존재하는가의 분명한 핵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So he believes that a truly successful festival is one with a solid core foundation. So he mentioned Thailand's Songkran Festival, widely known as Water Gun Festival, right? Which actually originated from Buddhist practice of washing Buddha statues with water on New Year's Day. He recalls his personal experience at a quiet local neighborhood in Thailand during Songkran, and he described seeing young residents and children pouring water over the hands of elders seated at a table while offering traditional New Year blessings, much like performing traditional New Year bows in Korea here. And he emphasizes that Songkran grew into a world-famous water festival precisely because it was built on this cultural act of honoring and blessing. Ultimately, he reflects that festivals rooted in a nation's or ethnic group's cultural traditions possess an extraordinary strong core, enabling them to remain sustainable without wavering through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Beautifully sai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Paloma Faith with Lullaby.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New Zealand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o Jung-hyun is joining us from New Zealand. 네, 오늘은 뉴질랜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조정현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Cho Jung-hyun connected from New Zealan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While Korea is in the grip of relentless heat waves, New Zea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s dealing with the opposite problem. A severe cold snap has hit the country. 네, 첫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은 연일 폭염으로 고생인데요.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는 반대로 매서운 한파가 덮쳤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를 강타한 추위는 한마디로 남극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남극 대륙에 머물던 거대한 저기압과 소용돌이가 남풍을 타고 그대로 뉴질랜드 상공으로 직진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다이렉트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0: I see. So the cold gripping New Zealand right now is being driven by what's being called the Antarctic Express. A massive low pressure system in vortex has been actually sitting over the Antarctic continent and is now riding southerly winds directly into New Zealand, pushing a surge of air straight into the country. So then how severe has the cold been? 구체적으로 얼마나 추운 건가요?
1: 네, 주요 도시들을 보면 평년 기온보다 대략 3도에서 5도 이상 낮게 떨어졌습니다. 남섬의 내륙 지역이나 알파인 지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일이 허다하고요. 좀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수도 웰링턴이나 오클랜드 등 대도시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기록적인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0: I see. So temperatures across major cities have fallen roughly 3 to 5 degrees or more below seasonal average in inland areas and alpine zones on the South Island. Dropping below minus 10 degrees Celsius is not unusual. Even major cities like the capital Wellington and Auckland, where temperatures rarely reach freezing, have been seeing wind chill values plunge below zero, and the country is recording peak winter power consumption as a result. In particular, there was news that snow fell in the capital.

0: Wellington.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특히 수도 웰링턴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폭설이 온건 아니지만 도시 빌딩 숲 사이로 하얗게 눈발이 날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웰링턴은 바닷바람이 불고 위도상 아주 추운 곳은 아니라서 눈이 내리는 일이 극도로 드문 도시입니다. 이번 눈은 무려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15년 만에 눈이라니 도시 분위기가 얼마나 특별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So it wasn't a heavy accumulation, but there was a genuinely striking scene. Snowflakes falling through the city skyline, settling between the buildings. Snowfall in Wellington is exceptionally rare. The city sits at a latitude where temperatures don't typically drop that low, and sea breezes tend to moderate the cold. This was the first snow the city has seen in 15 years. Now, I do remember you previously mentioned the issue that New Zealand homes are very vulnerable to the cold, so tell us a bit about that as well. 뉴질랜드 집들이 추위에 아주 취약하다는 문제를 예전에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겨울의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뉴질랜드 주택들은 과거에 단열 개념이 거의 없이 지어진 목조 주택이 많고 이중창이 아니라 외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벽이나 바닥에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밖이나 아니나 기온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이 밖보다 더 춥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So it's one of the sad realities of winter there. A large proportion of New Zealand's housing stock was built on as wooden structures with little to no insulation. Single pane windows are common, and walls and floors often lack proper insulation materials. So the result is that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s can be nearly identical. In some cases, it is actually colder inside than outside. Now, high electricity costs mean people can't adequately heat their homes.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 난방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1: 네, 전기세가 턱없이 비싸다 보다 보니까 아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내 온도가 세계 보건기구 권장 최저 온도인 18도를 한참 밑도는 10도 안팎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I see. So electricity in New Zealand is expensive enough that many people feel they have no choice but to limit their heating. Surveys have found that indoor temperatures in many homes frequently hover around 10 degrees Celsius, well below the 18-degree minimum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 cold snap like this one, that gap becomes a serious health concern indeed. So we do hope people on both sides of the globe stay safe. And with that, let's turn to some political news. There has been another incident of racist remarks in New Zealand's parliament.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at. 네, 한국의 폭염도 뉴질랜드의 한파도 모두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 쪽 소식 들어볼게요. 최근 뉴질랜드 국회에서 인종차별 발언이 또 불거졌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관련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중에 녹색당의 중국계 초선 의원인 로렌스 순한 의원에게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 정말 충격적인데요. So last week, during a heated debate in the parliamentary chamber over past COVID-19 policies, Foreign Minister Winston Peters directed a remark at Green Party freshman MP Lawrence Zunan, who is of Chinese descent, telling him to go back to your own country. The remark, of course, drew immediate and widespread condemnation. So what has been the reaction since the remark? 이 발언 이후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1: 네, 야당은 일제히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고, 여기에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까지 공식 항의 성명을 내놓으면서 뉴질랜드 국내 정치적 갈등을 넘어 외교적 마찰로까지 번졌고, 현재 논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0: I see. So opposition parties have unanimously called for Minister Peters to resign. The controversy has also crossed into diplomatic territory. The Chinese embassy in New Zealand issued an official statement of protest, escalating what began as a domestic political incident into an international friction. The controversy shows no sign of subsiding.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New Zealand.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nd that was Ms. Cho Jonghyun, based in New Zealand,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Now, listeners, thank you so much.

0: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n.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비치
3: 오 예
2: 캠핑
3: 오 예
2: 스위밍
3: 오 예
2: Summer is awesome.
4: Mosquitoes.
5: Oh no.
4: Tropical nights.
5: Oh no.
4: Food poisoning.
5: Oh no.
4: Summer is awful.
2: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4: Oh really?
2: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0: Japan, Busan, Yeo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0: Grandma, take a seat here.
1: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0: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Oh,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1: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척척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0: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1: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0: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1: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의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0: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Oh, excuse me.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났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0: Sir,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What? Oh, no.
1: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왜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카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0: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0: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0: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3: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2: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4: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여러분 신청곡도 다 모아서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let me play you a song. Speaking of which, this is Ride on the Wind by Card. We'll be back with Busan Field Note after this.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For my 부산.
3: For my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6: For my 부산.
7: 부산 하면 For my 부산.
2: 하나, 둘, 셋.
8: 부산 is good! For my 부산!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0: Welcome back, everybody, and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Jo Tae-jun.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이에요.
0: 아, 오랜만입니다.
1: 네. Long time no see.
0: Long time no see. 예. 맞아요. Long time no hear, long time no see. 예. 잘 지내셨어요?
1: 예,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로라도 그 스코틀랜드 좋았어요?
0: 아, 스코틀랜드 예, 좋았었어요. 예. 여기보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날씨 잘 맞았습니다.
1: 아니, 진짜 제일 더울 때. 네. 잘 갔다 왔어요.
0: 진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날씨가 가져왔습니다.
1: 와, 다들 웰컴 투 코리아.
0: 위해서, 예.
1: 로라 덕분에.
0: 자, 예. So, this is Monday Groove, 예. which is an English and Korean segment. I'll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s we turn Busan-based artist TJ into a global star. So we're going to find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we're going to enjoy performances right here in the studio every week. 그래서 TJ 씨 바로 네. 노래해 네. 주시겠어요?

0: 나 진짜 예. DJ답다. 아. 완전 DJ답다. 그 네. 노래. 아, okay. So let's get into the song itself. This song is Tonight You Belong to Me by Patience and Prudence. 아, 그러면은 Let me just explain it. Before we explain it, 우리 설명하기 전에 네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죄송한데 좀 diversion 합시다. 주말에 공연 많이 예, 했어요?
1: 주말에 했어요.
0: 나 SNS에서 봤거든요.
1: 예, 주말에.
0: 뭐 했어요?
1: 이번 주말에 북항에서 예. 북항 저 신수공원 있죠. 부산역 옆에 예. 거기에서 뭐 썹 뭐 페스타 뭐 하면서 되게 뭐 마라톤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마술 쇼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조태준과 부산 그룹이가 캠핑 존이라고 있었어요.
0: 맞아요. 그거 봤어요.
1: 사람들 맥주 마시고 막 핫도그 먹고 막 이런 데서 노을이 촥 이게 부산 저기 무슨 대교지? 저기 영도 있는데 그 대교 있잖아요.
0: 그 영도 다리.
1: 예, 영도 다리 있는데 그 영도 북항 대교. 북항 대교 쫙 보이는 거기에서
0: 아, 레인보 뭐 무지개 그룹이 또 나오게.
1: 네, 네, 네. 거기에서 노을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노을이 끝나는 시간 동안 공연 쫙 했어요.
0: 네. 너무 좋아요.
1: 저도 너무 좋았어요.
0: 바람, 잘 봤어요.
1: 바람도 좋고. 네, 좋습니다.
0: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 노래 나왔잖아요.
1: 새로운 노래도 나왔죠.
0: 예, 개봉했는데 4주 전 개봉했고 네네네. 개봉 맞아요. 개봉은 영화.
1: 발매했고
0: 네. 그래서 이제 뭐 반응이 좋아요?
1: 네, 뭐 공연장에서도 하고 네. 뭐 사람들 주변에서 저의 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번 노래 너무 좋다면서
0: 좋습니다.
1: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0: I love it. So if you want to see any of 조태준 or Busan Group's music, you can catch them all around Busan and all around Korea and of course all over the internet as well. Okay. 그러면 yeah. 이 노래 좀 설명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the song by Patience and Prudence. In 1926, there was a lyricist called Billy Rose. It was a composer as well. And composer Lee David, they crafted this very simple and tender ballad about cherishing a fleeting romance under the moonlight before dawn separates the lovers. 그래서 이 노래는 원래 의도는 뭐 해가 뜨기 전에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뭐 달빛 아래 잠시 피어난 사랑을 소중한 뭐 간직하는 한 잔은 내용의 단순한 네. 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1: 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영화 OST로 봤어요.
0: 어디서?
1: 그 사실 이제 영화는 못 봤는데.
0: What?
1: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하는 영화 OST로 어떤 남녀가 있는데 산책을 바닷가 산책을 하다가 캠프파이어
0: 캠프파이어 맞아요.
1: 캠프파이어 맞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로맨틱해 보이는 거예요.
0: 오케이.
1: 예, 영화 제목이 Jerk?
0: The Jerk.
1: 절크 맞나 모르겠어요.
0: 네. Let me see. You belong to me. Prudence. Patience and Prudence.
1: 사실 이게 듀엣곡이에요. 듀엣곡. 그래서 로라랑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건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0: The Jerk 맞아요.
1: 절크 맞죠.
0: Steve Martin. 스티브 마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이에요.
1: 네. 되게 로맨틱 그 영화에서는 되게 로맨틱하게 보이던데.
0: 맞아요.
1: 네.
0: But he's Ah, that's so cool. Yeah, he's one of my favorite actors, Steve Martin, back in the day. He's a comedian, like actor comedian. Oh, so yeah, that's a good movie. Oh, 너무 좋아요. Okay, okay. Yeah. 좋습니다. Yeah. So over time, because of this kind of eerie nostalgia, this was like a television show, horror projects. There was like American Horror Story, for example, Murder House. It began using this track to evoke a really chilling, suspenseful atmosphere. 그래서 이 노래는 예전에는 진짜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커버 송도 많이 나왔잖아요.
1: 예, 예.
0: 근데 특히 이 노래 너무너무 스윗하고 예, 예. 의미가 너무 예, 뭐 연인과 연애에 관한 거예요.

0: 그래서 공포의 TV쇼나 공포의 영화에서도 좀 뭐 신비스러운 무서운 아.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도 나왔잖아요. 아, 몰랐어요?
1: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오로지 몰랐어요. 그 OST를 보고

0: How do you feel?
1: 그 남녀가 그 화음을 이렇게 넣거든요.
0: 아.
1: 그 뭐 여기서 제가 남자 파트는 You belong to sun 하면 여자는 그 길게 You belong to somebody new 이러면서 화음을 넣는데 그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뜻을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우리는 꿈을 꾸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정말 로맨틱한 노래다 하면서 정말 즐겼죠. 네.
0: 맥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로맨틱한 영화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공포 노래 공포 TV 프로에서나 뭐 공포 영화에서 나오면 너무 무서워요.
1: 원래 웃으면서 겁주는 게 제일 무섭잖아.
0: 너무 무서워.
1: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섭겠다.
0: You Belong To 특히 그 American Horror Story라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한 시리즈 Murder House이라는 게 이 하우스 안에서 귀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귀신 좋은 귀신도 있고 진짜 나쁜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나왔었어요.
1: 뜻도 귀신이 하면 진짜 무섭겠다.
0: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let's learn some English pronunciation or let's learn some lyrics which might have been difficult. 가사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뭐 불편한거나 뭐 힘든 뭐 pronunciation이 말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1: 그 이제 한국말하고 어순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있잖아요. 영어가.
0: 당연하죠.
1: 그런데 우리는 뭔가 꾸미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영어는 꾸미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런 게 이 노래를 표현할 때 되게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좀 더 그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0: 왜냐면 방법 뭐 없어 그냥 배워야
1: 그냥,
0: 돼.
1: 그냥 하는 거죠. 네, 맞아요.
0: 예를 들면 What do you think? So like the structure of our sentences, TJ 씨 is saying the structure of English and Korean is different. So you say 나는 밥을 먹어요. But in English you say I eat 밥. So it's 나는 먹어요 밥.
1: 맞아.
0: You know, so it's like that. So is it a way or a strategy that we can implement to be able to say it easier or remember. 예를 들면
1: 뭐, way down by the stream 이 부분도 way by the stream이 사실 꾸미는 건데 그런데 뒤에 나와서 그런 것들 있고 뭐
0: 어렵다.
1: I know my honey, I know with the dawn that you will be gone.
0: Yeah. 예. 그냥 배워야 돼요.
1: 그죠.
0: 사실은
1: 맞아요.
0: There's no shortcut to learning English. You just have to learn the structure of it. So, yeah, way down by the stream. 한국어로 했으면 뭐 어떻게 말하면 돼? 온천 앞에서. 맞아요. 온천 앞에서. So
1: 네가 가버린 온천 앞에서 이건데 온천 앞에서 네가 갔었지 뭐 이런 건가?
0: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1: 네네.
0: 방법 없어요.
1: 맞아요.
0: 그냥
1: 맞아요.
0: 배워야 돼. 발음은요. Any difficult thing? Do you know what I heard when you were singing?
1: 네.
0: 선생님으로서 얘기할게요. As your teacher, let me tell you. You said belongs to me. But tonight you belongs to me.
1: You belongs to me.
0: You said belongs to me.
1: 아스가 들어갔구나.
0: 들어갔어.
1: 아
0: 습관인 것 같습니다.
1: 맞아 습관이에요. 스가 자꾸 들어가요.
0: 네. 조심.
1: 네, 네. You belong to me.
0: You belong 네. to me. You belong yeah, yeah. To me. But these days I can hear your English accent, singing accent is very much more 자연스럽다.
1: 아.
0: Very more natural.
1: 네,
0: very more natural. 진짜 영어 너무너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Very more? No. 틀린 말입니다. Don't ever say very more.
1: Very more.
0: No. Yeah, yeah. 틀린 말이에요.
1: 어허.
0: 삭제. 삭제 미. I am 탈락.
1: 저한테는 아무 때나 하세요. 저는 뭐. 욕을 해도 잘.
0: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So 네. it's a story during a night. And so it's a really nice sound. 근데 그 중에
1: 네네.
0: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나 뭐 제일 힘든 표현이 뭐지?
1: 그 제일 제일 좋아.

0: 하는 표현 제일 좋아하는 표현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You belong to me. 근데 그걸 틀렸네요. You belong to me라고 했네.
1: You belong to me.
0: 예, yeah, you belong to me. 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tonight도 먼저 나. But tonight you belong to me.
1: 좋아요. 예. 아, so romantic하다. 그러면은 it's about the night time. 이 노래는 밤의 하늘 이야기를 뭐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저녁에 누군가와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한국말로.
0: 가지.
1: 부산말로 가지 마세요. 한국말로.
0: 잘 자?
1: 잘 자.
0: 네, 또 봐요.
1: 또 봐요. 맞아요. 네. 또 봐요.
0: 좋은 밤 되세요.
1: 다음에 뵐게요.
0: 네, 다음에 봐요. 네,
1: 좀
0: 네.
1: 포멀하게 하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 봐요. 네. 네, 내일 봐. 잘 자.
0: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 또 그 표준말도 가.
1: 가.
0: 이렇게도 하죠. 네.
1: 아니, 먼저 가.
0: 먼저 가.
1: 먼저 간다. So there's so many ways to say bye-bye or see you tomorrow, etc. But in English,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greetings for meeting someone in the evening or saying goodbye at night, right? So there's a few that we can say. If you say in the evening time, 뭐 저녁에 bye-bye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를 좀 배워볼까요?
0: 네, 좋아요.
1: Okay.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까 TJ 씨가 했는데 잘 자.
0: 잘 자.
1: 잘 자.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Good night.
1: Good night.
0: Good night.
1: Good night. Yeah. yeah. Good night
0: good
1: is
0: good sleep.
1: Good sleep. 잘 자 is good sleep, right? 근데 우리는 잘 자 good sleep은 아니고 good night. Okay. Perfect.
0: Yeah? Yeah?
1: 아니면 sleep well.
0: 아, sleep well. Sleep well.
1: Sleep well.
0: 근데 보통 한 저녁쯤에 헤어질 때 한 8시쯤 헤어질 때 그때도 우리 잘자 하고 헤어질 때 있거든요.
1: 근데 사실은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중요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So it's really important depending on what English expression you use, same as Korean, what you say. 그래서 잘자라는 말이 아마 연애한테 아니면
0: 연애.
1: 뭐 친구한테 친한 친구 뭐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잘 자. 절대는 하면 안 되지.
0: 하면 안 돼요.
1: Sleep well, sweet dreams.
0: Sleep well, boss. 이건 안 되지.
1: Sweet dreams, boss. 좀 하지 마. 그런 말을 좀 이상하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 자. 이렇게 sleep well, sweet dreams.
0: 그러면 별로 안 친한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친구 여잔데 sleep well 하면은 좀 오해받을 수 있어요?
1: 아, 예, 괜찮아요.
0: 그럼
1: sleep well, sleep well이라는 말이 친구라면 괜찮아요.
0: 아,
1: 친한
0: 괜찮아요.
1: 친구, 뭐 여자친구 다 괜찮아요. 근데 sleep well이라는 게 저녁 한 후에 잠자기 전 그 뭐 9시에서 밤
0: 11시
1: 뭐 헤어질 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네.
1: You can say sleep well after dinner. You can't say it like 8 o'clock, sleep well, 조금 뭐 괜찮은데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거 like instead of saying sleep well, you would say good night. Yeah, have a good night.
0: Have a good night.
1: Yeah,
0: have a good night.
1: Yeah, have a good night. 자, 다음은 좋은 꿈 꿔.
0: Oh, nice dream.
1: Nice dream?
0: Yeah.
1: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0: Have a nice dream.
1: 아까 얘기했는데 sweet dreams.
0: 아, sweet dreams.
1: 좋은 꿈 꿔.
0: 아, sweet dreams.
1: 근데 한국어로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Who can you say that to in Korean?
0: 아이들.
1: 아이들?
0: 아기들. 아기들한테 하고
1: 또는 anyone else?
0: 좋은 꿈 꿔 여자친구한테 할
1: 여자친구?
0: 수도 있고. 친구한테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1: 근데 재미로 예를 들면 남자 친구한테 그 TJ 씨 남자 친구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남자 친구한테 자기야 스위트 드림 이렇게 할 수 재미로
0: 하면은 술 많이 마셨구나 하겠죠. 되게 많이
1: 그러니까,
0: 마셨구나 하겠죠.
1: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라면 먹지 마라. 바로 자. 오케이. So sweet dreams.
0: 네, sweet dreams.
1: In English as well. 영어로 하면 sweet dreams.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기한테도 좋아요.
0: 네.
1: 아니면 사랑스러운 친구한테.
0: 아.
1: Sweet dreams. I love you. 좀 애교적인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0: 아.
1: 네. 근데 보스한테 스위트 드림스 하지 마세요.
0: 보스한테는 뭐라고 해요?
1: 보스
0: 좋은 저녁.
1: 포멀하게.

0: 네, 그냥 good night.
1: 아, good night.
0: Good night. Good night.
1: Good night. 아.
0: Yeah. 혹시 뭐 동료분이지만 아니면 특히 외국인한테. So if you want to, if you meet 외국인,
1: 내가 좀 존중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에,
0: you could say take a good rest.
1: Take a good rest.
0: Or have a good sleep.
1: 아, have a good sleep.
0: Yeah. 그런 말도 약간 good night보다 좀 매너 있게.
1: 예.
0: 어, 좀 친절하게.
1: 예, 예, 예.
0: 근데 완전 formal합니다.
1: 네. 예,
0: 어, it's very polite and very, but very okay.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Good job, brother.
0: Good job, brother.
1: 안 돼.
0: 오케이, 콜. 오케이, 땡동댕. 100점. 아, good job, brother.
1: Good job.
0: 근데 웃긴 게, so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These words in English, they don't translate. Because if you say good job, 약간, how can I say condescending? Like, oh, this was good job. Or like, good work, good job.
1: 약간,
0: good work. 약간, 그 위에서 내려가는 말이에요.
1: 아, 진짜예요?
0: 경, 어, 격려? 어, 격려.
1: 아.
0: 예. 네, 약간 아~ 그 뉘앙스가 그래요.
1: 아, 그렇구나.
0: So
1: 아~
0: you wouldn't say like today good job today. In you could 근데 아. 뉘앙스가 너무 너무 복잡해서
1: 예.
0: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근데 어. 진짜 반대적으로 예. 잘못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great work today.
1: Great work today.
0: 예. 근데 이렇게 great 좋아요. work today 예. 하면 보스 하는 말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1: 보스가 하는 말처럼?
0: 보스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사장님이고 예. 어, TJ씨한테
1: 아르바이트.
0: 어, 아르바이트 예. great 예. work today. 위에서 내려가고.
1: 아.
0: 근데 우리는 뭐 같은 레벨이면
1: 같은 레벨이면
0: 어 great work 우리는 great work 했다 그런 아, 말도 할 수 있어요.
1: 예.
0: 근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 like just take a rest. like 아 너무 힘들어요.
1: 어 아니
0: 사실은 뭐라,
1: 친구,
0: 뭐라고
1: 친구끼리
0: 해야 되는지.
1: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방금 공연했어요. 우리 멤버들하고 great work today.
0: great work today 하면 우리는 다 같이.
1: 아,
0: great work today 했어요.
1: 네,
0: great work 하면 보스에서 직원한테 하는 거예요.
1: 아, great work 하면
0: great work.
1: great work today.
0: great work today, great work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예.
1: 친구끼리 할 수 있죠.
0: 친구끼리 할 수도 있어요.
1: 어.
0: We did great work today.
1: We did great work today.
0: We did great work today.
1: Yeah.
0: 근데 누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1: 아니
0: 너무 어려워.
1: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송 마쳤어요. 방송 같이 끝났어. 그럼 로라 나한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0: 나한테 수고했어요.
1: 아, 로라가 저한테 말하면은 영어로 만약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0: If you say to me great work, I'm going to be offended. I'm going to 기분 안 좋아요.
1: 그러면
0: great work, great work today. 뭐 당연하죠. 난 내 직업이잖아.
1: 어.
0: 그래서 당연히 great work 했잖아요.
1: 어.
0: 그래서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1: 어.
0: 네.
1: 그럼 뭘 해야 되지? 오스카르 사마데시타.
0: 아니 뭐냐?
1: 뭐.
0: 어, thank you for today.
1: 그냥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today.
1: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today. That was great.
1: That was great.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today.
1: That was great. Yeah, yeah. 어.
0: 그냥 고맙습니다
1: thank you.
0: 하면.
1: Thank you가 좋네요. Thank you.
0: 맞아요. Okay.
1: 아, thank you가 좋네요.
0: 해결했습니다.
1: 네, 해결했네.
0: Thank you.
1: Thank you.
0: 밖에 없어요.
1: Thank you.
0: 네. 아, 머리가 아프다. It's my 첫날 since I came back from my holiday. TJ 씨 덕분에 내가 네. 머리가 진짜 복잡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
1: 네.
0: TJ 씨. 아,
1: thank you.
0: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Thank you.
0: 웃음> 자, 우리는 yeah. 다시 한번 Are we gonna have one more song?
1: Yeah.
0: Yay. Okay. Here we go. Take it away, TJ 씨. Yeah.

0: 그렇지 좋습니다. 어, 노래 너무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for today.
1: Yeah, thank you.
0: That was wonderful.
1: For today. Yeah.
0: Good work.
1: Us, good work.
0: 우리는
1: yes.
0: 진짜 good work.
1: Yeah.
0: 잘했어요 우리.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Bye bye.
0: Okay,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This is "Haven't Met You Yet" by Michael Bublé.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3: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E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E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E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E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E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지난 주말 부산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기장군에는 20.5mm의 비가 내렸지만 공식 관측소가 있는 중구 대청동은 강수량이 0mm에 그쳤고 평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져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3: Although Busan received some rain over the weekend, the amount was far from enough to ease the drought. Gijanggun County received 20.5 millimeters of rain, but the official weather station in Daechongdong, Junggu District, recorded no rainfall at all, well below the average for this time of year. As the heat has eased somewhat, the heat wave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were both lifted at 4 p.m. today. However, daytime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main above 30 degrees Celsius for the time being.
2: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북구에서 전력 설비에 새가 접촉하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0: 화명동과 금곡동 주민 약 1,000가구가 불편을 겪었으며 전력은 3시간 30분 만에 다시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 설비 점검과 조류 접촉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 At around 4:30 p.m. yesterday, a bird came into contact with electrical equipment in Pukgu District, causing a power outage. About 1,000 households in Hwamyeongdong and Geumgokdong were affected amid the heat. Power has restored 3.5 hours lat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says it will strengthen inspections of power facilities and measures to avoid bird strike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0: 부산과 인천, 울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각 항만공사가 지역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투자와 고용, 현재 추진 중인 항만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만별 독립법인을 규정한 현행 항만공사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합 논의를 중단 하고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from Busan, Incheon, and Ulsan have called on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plan to merge the country's 4 port authorities. The lawmakers said each port authority has been operating based on its regional expertise and competitiveness and argue that a merger could hurt regional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disrupt ongoing port-related projects. They also said the merger would go against the purpose of the current Port Authority Act, which provides for independent corporations for each port. They urged the government to halt the merger discussions and maintain the autonomy and expertise of each port.
0: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에서 의료와 헬스장, 숙박시설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와 신변용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헬스장과 숙박시설도 계약 해지와 환불 등을 중심으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장기 계약이나 선결제 상품을 이용할 때 환불 조건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Consumer complaints related to clothing, gyms,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Busan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Clothing and personal item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complaints, while complaints involving gyms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also rose sharply, mainly over contract cancellations and refunds. Busan City urged consumers to carefully check refund policies and contract terms when signing long-term contracts or making advance payments. It also advise consumers to seek help from consumer counseling agencies if they experience problems.
0: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주간 정책 회의를 매달 한 차례 시민들에게 생중계합니다. 생중계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며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시정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부산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월 1회 공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Starting next month, Busan City will live stream its weekly policy meeting to the public once a month. The live stream will be held on the first Wednesday of each month, showing the mayor and senior officials discussing city affairs and the progress of major policies and projects. The city said it chose to make the meeting public once a month to improv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public trust, while also considering the workload of public officials and the efficiency of the meetings.
0: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정보 분야 국제대회가 오늘 백스코에서 개막해 14일까지 열립니다. 120여 개국에서 도서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도서관의 미래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학술 회의와 전시, 지역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산의 도서관 정책과 문화 역량도 소개됩니다.
1: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opened today at PEXCO and will run through August 14th. More than 3,000 library officials and experts from around 120 countries are taking part, discu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future role of libraries. The event will also showcase Busan's library policies and cultural capabilities through academic sessions, exhibitions, and programs linked to local libraries.
0: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1: The forecast for Busan is 24 degrees tomorrow morn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오스타
4: 잉글리쉬.
3: 더워 너무 더워. 요즘처럼 숨막히는 폭염 속 아침마다 진짜 오늘은 출근할 때 뭐 입지 고민한 적 있으시죠?
5: Absolutely. Yep. You know, it's this hot. My heart says, just go in shorts and be comfortable. But my brain says, no way. You need to look neat and professional.
4: 그러나 여러분 전 그냥 반바지 입어요. 그냥 반바지 택하죠,
3: 맞아.
4: 보기는 근데 부기는 바지 어디 있어요? 근데
3: 민선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너 만약을 알려고 하지 마요. 나는 옷 입은 것 자체가 애티튜드를 지킨 거라고. 어떻게 부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조건 시원한 게 최고다. 버스데이. 더워도 단정함은 지켜야 된다. 전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아래가 시원하다. 부자 여러분들, 오늘의 패션을 앞서가고 하이 실존이 된 북입니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Boogi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Boy, boy, boy, boy,
3: boy, boy, boy, boy.
4: Boogie, hi.
3: Hi.
4: How are you?
3: I'm good.
4: Oh, good to hear. How was your weekend?
3: 푹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4: 너무 다행. 푹 쉬었어요?
3: 일이 없어요. 네. 이제 불러주질 않아요. 네,
4: 부산 소통 캐릭터, 부산시 소통 캐릭터가 주말에 쉬었다.
3: 민선배, 네. 왠 줄 아세요?
4: 왜요?
3: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쉰 겁니다.
4: 아이고, that's what I like to hear.
3: 주말에 너무 더웠거든요.
4: 맞아요.
3: 나가서 저기 행사가 소통했잖아요.
4: 맞습니다. 네.
3: 아마 한 반년 동안 소통 못했을 수도 있어요.
4: 그렇죠.
3: 북이 열사병.
4: 네, 여러분, 지금 밖에 시원해요.
3: 어머니요.
4: 네.
3: 오늘 날씨 좋으면 내가 너무 잘해도 공지팡팡팡 해주려고.
4: 네, 이거 무슨 일인지 저도 뭐니 왜냐면 며칠 전에 그거 입추였잖아요.
3: 추가 가을추.
4: 네, thank you.
3: 오케이.
4: 입추였는데 진짜 희한하게 달력처럼 as the calendar says the start of right the cold season. 현하게 오늘 날씨 지금 시원합니다, 여러분.
3: 오, 맞죠. 30도 안 넘었잖아요, 오늘 지금. 네, 날씨가.
4: Right now here in Centum, it's 27 degrees.
3: 와우!
4: 네.
3: 살만하다.
4: 진짜 살만합니다.
3: 숨 쉴만하다, 진짜.
4: 맞습니다.
3: 근데 날씨 좋으면 이제 괜찮으니까 네. 습도만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려고요.
4: 그분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부탁도 하지 말고요.
3: 왜요?
4: 뭐, he doesn't do anything. Well, let's ask him. Let's ask him later, right? We'll ask him.
3: 딴 데 뭘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거지.
4: Now, 여러분, believe it.

0: or not, I do spend a little too much time, right, standing in front of my closet every morning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wear to work, right?
1: 저도 사실 출근할 때 여러분 옷장 앞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생기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고민 많이 하고 나옵니다.
2: 아니 민첩이 고민 많이 한 것 같지.
0: 아 그래요?
2: 왜 잠옷 입을까 말까 고민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민첩의 잠옷룩.
0: 원고대로 하자 보기.
2: 아, 죄송합니다.
0: 알겠지? 네 보기. 아, 네. How about you?
2: 아 저는 어떨까요? 아 근데 민첩이 나도 생각보다 옷이 많거든요. 한복만 다섯 벌 있고 그 외에 지금 이거 운동복도 있고 뭐 댄스복, 비옷, 저기 뭐 앞치마. 뭐 등등등 여러 개 많아가지고
0: 네.
2: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이렇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0: 네.
2: 오늘 행사 갈 때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이 행사에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0: 와. 근데 왜 오늘 방송할 때는 바지를 안 입고 와요? 진짜 하이 실종입니다 지금 여러분.
2: 민 선배. 네. 하이는 모든 의상이 없어요.
0: 그래요?
2: 왠지 아세요?
0: 왜요?
2: 제가 예전에 저기 놀러 갔을 때 네. 한번 그거 몸매 바지 입어보겠다고
0: 네.
2: 제일 큰 사이즈 샀는데
0: 네.
2: 안 들어가더라고요.
0: 어...
2: 아 나한테 맞는 허리 사이즈가 없어.
0: 그렇구나. 어, 상처네. Boogie, sorry, right? This is a little bit of a trauma for him. I will not bring it up again. Okay. So, 여러분, as this summer's extreme heat continues, some companies are relaxing their dress codes and allowing employees to wear shorts to work.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산 영어 방송 BFM의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앞선 그 뭐지 팩트가
2: 오.
0: 이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아무도 터치하지 않거든요.
2: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왔구나 이런 느낌이지. 오늘 민 선배가 왜 바지를 입었을까 이런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0: 아니, 허락해준다 생각입니다.
2: 그런 건가?
0: 네. 그래서 오늘도 of course as always 이거 살짝 다리 올리면 너무 바지 안 입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살짝 무릎까지만 보여주겠습니다.
2: 여러분 눈 가리세요.
0: 저도 반바지 입고 왔습니다.
2: 그리고 좋은 게 민 선배
0: yes.
2: 데스크가 있으니까
0: 네.
2: 하이가 안 보이잖아요.
0: 맞아요. 네. Now, but it's still a hot debate though. Many people say, no matter how hot it is, work is work and shorts just aren't professional. 요즘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된다는 회사도 늘고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2: 오.
0: 근데 회사 갈 때는 단정해야지. 뭐 반바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이 이게 좀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부기 알죠? 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2: 민선배도
0: 뭐라고요?
2: 아닙니다. 자리 기대해 봤어요.
0: 그래서 저는 반바지 너무 괜찮다. 진짜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2: 맞죠?
0: 괜찮을 텐데. 우리 부스타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2: 요즘에 그거 어때요?
0: 뭐요?
2: 그 긴 바지인데
0: 네.
2: 찢어진 청바지 완전 너덜너덜한 청바지랑
0: 맞아요.
2: 완전 깔끔한 면반 바지 뭐가 나을까요?
0: 잠깐만,
2: 당신의 선택은 화장창 찢어져서 거의 막 허벅지가 다 보이는 찢어진 긴 청바지와 깔끔한 면반 바지 당신의 선택은
0: 어렵다.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요즘에 있는 반바지가 통이 넓게 나오잖아요.
0: 네.
2: 버뮤다 팬츠를 해가지고
0: 네네네.
2: 그래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또 깔끔해 보이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만 잘 입는다고 하면은 반바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0: 네.
2: 제가 한번 그 찬선 쪽을 그냥 살펴봤거든요.
0: 네.
2: 했더니 더워서 집중도 안 되는데 반바지를 입으면은 업무 효율도 오르고 또 이 냉방기도 좀 아낄 수 있다.
0: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나는 찬성한다 하면서 요즘엔 아예 민선배 반바지인데 위엔 또 깔끔하게
0: yeah.
2: 이 재킷을
0: 네
2: 재킷 맞나요?
0: 재킷을
2: 재킷
0: 네
2: 뭐 재킷을 입어
0: 재킷을
2: 재킷을 입어가지고 민선 놀리지 마!
0: 아예요 너무 귀여워서
2: 아무튼 재킷을 입은 또 이렇게 매치한
0: 네.
2: 오피스 반바지 룩 이라고 또 새로운 룩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깔끔한 하기만 됐지.
2: 맞죠.
0: But Boogie, this is not just a Korean issue.
2: 응?
0: People in the US and even in Japan, they are debating whether shorts belong in the workplace.
2: 응?
0: So a recent survey of American office workers found that only 45% think that it's okay to wear shorts at work. So, believe it or not, more people are actually against the idea than in favor of it. 미국 직장인들 중에 반바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45%가 반바지 괜찮다 생각하면 거의 반이지.
2: 거의 반. 근데 생각보다 그 의대 민선배.
0: 네.
2: 뭐

0: 어떤 느낌이에요? 미국 하면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반반이 허용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절반이 반대한다는 게 또 약간 오, 신기하기도 한다.
1: 맞아요.
0: 근데 반대 의견도 봤더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1: 네.
0: 어떤 느낌이면은 반바지는

0: 네. 라는 그런 재밌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1: 혹시 우리 올스타 스태프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맨날 민수 맨날 반바지 입고 와서 맨날 저 다리 털도 막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 만약에 기자님이 될 수 있지만 다음번 민 선배 오실 때 그 네. 왁싱 기계 하나 털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합니다. 이것도 TMI 될 수 있지만.
0: 아 근데 민 선배 솔직히 네. 대부분 눈을 많이 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리를 본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1: 맞아요. Just don't look down.
0: 맞아.
1: Right? Eye contact is important, right? 거의... When you're talking to people, look them in the eye. Don't 맞아, look at their 맞아, legs. 맞아.
0: 억지로 보지 않는 이상 그 다리털의 개수를 세려고 하지 않는 이상
1: 네.
0: 굳이 볼 일이 없는데 말이. 그리고 일하면은 사무직이 많잖아요. 그렇게 데스크 딱 들어가잖아.
1: 네.
0: 그러면 아예 아래는 안 보인단 말이죠.
1: 네.
0: 그렇죠.
1: Yeah. You're not going to see their legs, right? When they're working at their desk anyway. So why not? 네. 아, 자,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
1: 그렇죠. 네. 아, 우리 다은님이 타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이 킁킁이라고 하는데.
0: 그쵸. 네. 이게 참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1: 맞습니다. 자, real quick. 그러면 일상태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뭐 갑론을박.
0: 좋아. 잘했어요.
1: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뭐라고 하죠?
1: 자, 이거를요. Tug of war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0: Tug of war.
1: Tug of war이라고 하는데 Tug of war가 우리 항상 그 뭐지? 스포츠 데이. 학교 스포츠 데이 하는 그 줄다리기 있잖아요.
0: 아, 줄다리기.
1: Tug of war이라고 하거든요.
0: 어, Tug of war.
1: 팽팽한 의견을 대립을 Tug of war가 표현합니다.
0: 그치.
1: 그래서 it's a tug of war between eating healthy and eating what I want. 건강하게 먹을지 먹고 싶은 걸 먹을지 사이에서 늘 줄다리기 하게 돼요.
0: 민선비. 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 뭐요?
0: 건강한 거 먹고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1: 어, 둘 다 먹어요.
0: 그치.
1: That is a solution.
0: 그럼.
1: 그리고 이 갑론을박, 이 주고받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있잖아요. Back and forth라고 합니다.
0: Back and forth.
1: 그래서 반바지를 두고 한참 갑론을박을 했어요.
0: 오.
1: We had a back and forth about shorts at work.
0: 오, 네. shorts at work.
1: 그리고 미국에는 거의 이 50대 50이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반반으로 딱 갈리다. Split down the middle.
0: 오, split down the middle. 네. 딱 반으로 엄청
1: 나눠줬다. 그렇죠.
0: 지겹겠다.
1: 맞습니다.
0: 반으로 딱 갈랐다.
1: 자, 여러분, what do you think about shorts at work? Let us know.
0: 궁금하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1: 자, 보기가 왔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보기 퀴즈.
0: 보기 퀴즈.
1: 기록.
0: 오, 예, 좋았어요. 오늘 반바지 출근 복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이 편하고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자, which of the following phrases means to wear informal or casual clothes?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0: 캐주얼하게.
1: A. dress up.
0: 오?
1: B. dress down. Or C. Dress to kill.
0: 와우.
1: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2부의 문자 요정이 퀴즈 답변을 알려드리고 맞출 분들 중에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네 쇼정.
0: 네.
1: 굴뚝이 일러 버려. 굴뚝이 펑펑 해줄게. 너무 잘했어. 날씨가 서늘하니 마음에 들더라고.
2: 이런 날 많이 없어요. 가서 네. 팽팽 받으세요.
1: 맞아, 일러 일러.
0: 거절하겠습니다. 우산은요?
1: 갈고줄 당했어.
3: 진짜 완전
0: 아, 왜냐면요 그러니까. 아직 저의 포텐셜 다 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1: 진짜?
3: 너무 많이 봤어요.
0: 아직 가능성이 좀 남아있거든요.
1: 어떤 가능성이 있죠?
0: 우선은 조금 들어보고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1: 오!
0: 우선은요 여러분 드디어 finally starting from this week the temperature is finally dropping below 30 degrees 인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초록창에서 봤을 때 30도 이하고요.
1: 언제?
0: 부산지방 기상청이 30도거든요.
1: 오!
0: 전 전자를 조금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1: 진짜 날씨 좀 딱 정해줘야지 뭐가 맞아요.
0: 네, 제 느낌으로는요.
1: 언니.
0: 그래도 30도 이하로.
1: 이하로.
0: 느껴지지 않을까.
1: 교통버스가 개장 안 했네요.
0: 개장 이제 종료됐습니다.
1: 그러면 30도 아래가 맞다.
0: 네, 더 이상 없어요.
1: 야.
0: 네네네.

0: 왜냐면 개장하면 30도 이상이거든.
1: 그렇죠.
2: Did the Busan office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Association just hear that? 날씨 요정 sided with
0: yep.
2: 초록창.
1: 이번만큼만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ast Friday was 입추였죠, as you said.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말복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끝이 다가오는데.
0: 잠깐만 날씨 요정.
1: 네네네.
0: 그거 내일 말해도 되잖아.
1: 왜요?
0: 왜 하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1: 그 제가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0: 날씨죠?
1: 오늘이 맞아요. 네.
0: 아니
1: 이번 주 금요일이
0: 날씨로 나른 날이 여러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그
1: 네.
0: 말복을 얘기를 해가지고
1: 그래서 궁디팡팡을 거절했습니다.
0: 네. 그러면 궁디 아니 팡팡이야겠네 이거.
2: 말복 추천 네. 음식.
0: 오 마이 갓.
1: 네. 3자로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네.
1: 내일 날씨 바로 알아볼 텐데 tomorrow will be low of 23 degrees 음? and high will be 32 degrees. 이건 오! 부산지방 기상청입니다. 최고가 32도 이렇게 되겠고요.
0: 2도?
1: 그리고 내일도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 테니 꽤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expression이 cooler days are ahead. 시원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오! So the heat is still here but cooler days are ahead. 아직 더 여기가 남아있지만 시원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0: 있다.
1: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our 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0: Observatory! 네.
2: 자 여러분 우리 날씨 요정한테 칭찬을 많이 보여주세요. 일단 부산에는 the centum area
1: uh-huh.
2: 생각보다 살짝 조금 시원합니다.
0: 오 맞아요. 만나면 네. 공기 방방 해주세요.
2: 맞아요. 북이 말복인데 뭐 삼계탕, 뭐 닭 뭐지 이 닭국수?
1: 닭국수.
2: 네.
1: 네.
2: 뭐 추어탕도 있네. 오리백숙.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렛츠고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ソルミン BTS
1: ボギーレッツゴー。부산시스톤게이트로만족할수없다글로벌대사를꿈꾸는야무갈매기보기의글로벌성장대원장어드벤처프로젝트
0: That's right. 세계전세계의입덕을유도할미래글로벌슈퍼스타야만갈매기부기를키우는성장훈련소올스타엔터테인먼트여러분환영합니다 여기는그냥훈련소가아니죠
1: 그럼요
0: 상업일영어도챙깁니다
1: 바로상업일시츄에이션잉글리시시죠
0: 글로벌감각은필수템이죠
1: 글로벌센스오케이
0: 문화예도풀세팅돼있고요
1: 컬처오케이오케이
0: 올스타엔터의철저한매니지먼트아래부기가매주레슨을받고있습니다근데우리
1: 네
0: 우리부장님이지금오늘좀대충하는데라고일단지적이왔습니다부기
1: 아아닙니다아닙니다
0: 네그거
1: 아뭐나중되면이제조금시험시험이되지않을까
0: 근데여러분아좋은소식이거좋은소식이라고해야될것같습니다
1: 아우리녹음다시해야될것같아민습이어떻게이거
0: 맞아요왜냐면여러분우리혹시몰라서오랜만에우리부기를한번검색해볼까이게초록창이랑우리굿땡에검색해봤는데
1: 또뭐그런걸얘기하고그래민선배아부끄럽다정말진짜
0: 여러분

0: 일단 초록창에는요 우리 부기가 제일 첫 번째 결과로 나옵니다.
1: 기록.
0: 이미지에는 부기 사진밖에 안 나오고요.
1: 어, 너무 넘쳐.
0: 네, 이거 인스타 계정도 부기 거 나오고요.
1: 아, 정말 진짜.
0: 네, 그리고 부산 이거 웹사이트에는 부산시 속통 캐릭터 부기가 이렇게 리조트로 나옵니다.
1: 아, 민선배 원래 그거 알죠?
0: 뭔데요?
1: 부기 치면은 그 부기랑 부종이 위에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어제 부종 나무 위키가 네 번째로 이렇게 밀려났더라고.
0: 근데 여러분 구땡에도 부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 부기가.
1: 아이 참, 아 참.
0: 부기 손. 아! 부기 이게 어깨
1: 네.
0: 어깨 원래 있었는지 몰랐는데 어깨가 네. 올라갔습니다.
1: 아, 숄더 있습니다. 아이 해보 숄더.
0: 아 근데 두둥님이 알고리즘이 이미 네 사용한자 최적화되어 있는 듯 이렇게 말았네요.
1: 아니야 그래서 내 걸로 말고 민선배 걸로 검색했단 말이야.
0: 여러분 진짜 부기 저 부기 검색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민선배 나랑 방송할 때만 검색했단 말이야.
0: 인정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뭐 할 필요 있나 그러면 이 세그먼트 부기 이미 성공했는데.
1: 근데 민선배 네. 그래도 배움의 끝이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잠깐만 큰일 났는데 이거
0: 왜요?
1: 부기의 하루를 영어로 말해요. 부기 하루 영장
0: 드디어 이게 그냥 이제 마무리 이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기. 부기 어깨 어디 갔어요?
1: 민정배
0: 어깨 어디 갔습니까? 아까
1: 내가
0: 아까 어깨 어디 갔어요? 부기
1: 나 갑자기 너무 위축이 된다.
0: 나 이 부기 이 모양 봤는데 어디서? 이거 떡볶이 가끔씩 떡볶이나 아니면 갈비탕 시키면 이렇게 모양된 그 떡이 들어있잖아요.
1: 아 그게 무슨 말이야?
0: 그 치즈떡.
1: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0: 아 부기 혹시 are you scared?
1: 미즈미 나 검색 나오는 거 보고 엄청 네. 자신만만해졌는데
0: 네.
1: 영작 이런 거 보자마자
0: 네.
1: 갑자기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네요.
0: 네. So for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기's English has gotten so much better. 부기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라는 우리 부스타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 오마이갓. 점검 가까이 있겠더니.
0: 이것도 이거 오마이갓. 이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표현이 나와서 부기 오늘 그냥 걱정 마세요.
1: 민선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오마이갓만 들리게 될 거예요. 넘버원 퀴즈 오마이갓. 넘버투 퀴즈 오마이갓.
0: 아닙니다. 부기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1: 아 그래 그럼 뭐 사등기 3년이면 부모를 온다고 하셨네요. 그럼 뭐 영자까지 무리긴 하더라도
0: 네.
1: 영 작은 영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작은 아니지만 영자까지.
0: 아이고 이거 절대 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1: 자 그럼 끝나고 봅시다.
0: 네. So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if Boogie has indeed improved his English. Today we're putting Boogie's English capabilities to the test by describing, having him describe the a day in his life in English.
1: Oh my god. 부기의 하루를 이렇게, 영어로 직접 영작을 하라고?
0: 네, 오마이갓으로 표현해야 돼요.
1: 오마이갓! 마미야! 홀리몰리 과까몰리!
0: 너무 잘해!
1: 이제 어쩐지 작가님이 나보고 그 촬영한 거나 일상에 있던 사진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작가님 그냥 부기 돼서 그냥 궁금해서?
1: 아, 그래서 아 진짜 작가님 또 요즘 나또 이렇게 덕질하신다고 참 아이 고생 많으시냐고 몇 개 줬더니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0: 네.
1: 속았어.
0: Now, writing your own sentences, right, it's actually one of the fastest ways to improve your English. Now, instead of just memorizing expressions, by doing this, you can actually learn how to think in English.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영작을 하는 게 부기 영어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1: 오호.
0: 네. 그런데 영작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1: 다 재미없어요.
0: 네. 그래서 오늘은요. We're having an English writing battle. Boogie versus AI. 뿌이. So, what Boogie's gonna do?
1: 네. AI를 나랑 붙인다고?
0: 네. Boogie versus AI. AI versus Boogie.
1: Oh my god.
0: So, first, Boogie is going to translate his own day into English. And then we're gonna ask AI to do the exact same thing on the spot.
1: 잠깐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내가 이소리랑 알파고에 뭐 바둑대기도 아니고 이거 내가 치는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진짜?
0: 부기 울어요?
1: 민선배는 나가 있어.
0: 부기 울지 마요.
1: 그렇게 꼭 연장을 해서 해버렸냐?

0: 그래서 여러분, we're going to put Boogie up against AI and we're going to see who can come up with more natural English.
1: Oh my god.
0: 예, 맞아요. 이게 부기 말대로 그렇죠. 이세돌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아니면
0: 가끔씩 지는데 right? Can Boogie beat AI? AI 라는데 AI?
1: 아니 민 선배 요즘에 AI로 영어 공부를 하는 시대인데
0: 맞아요.
1: 지금 AI랑 나랑 대결을 이게 대결이 맞아 민족 그냥 날 검증하는 시간 아니야?
0: 아니, 대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낙지님이 민 선배 우리 부기를 왜 울리고 그래요?
1: 그래 그렇게 꼭 형장을 했어요 말했냐?
0: 너무 억울해. Misunderstanding. You got it wrong, okay? Not me. 임 작가님. 임 작가님 is making Boogie cry.
1: 민 선배 okay? 나가 있어. 이제부터 내가 임 작가님한테 벌을 줄 거야.
0: 자, 그래서 여러분, Boogie versus AI. Which English is better? 자, 첫 번째 Boogie의 일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기가 고른 Boogie의 하루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네. 자, 일단 for our listeners, 부기 첫 번째 사진 일단 우리 부장님이 일단 화면에 올려줄 건데요.
1: 어디니?
0: 첫 번째 사진을. 자, 그러면 너무 귀엽다. 자, 부기 이 첫 번째 사진을 for our listeners describe. 일단 편하게 한국말로 이 무슨 사진인지 말해주세요.
1: 일단 저 상황자체는 그 제가 저기 뭐냐 저기 찜질방 놀러 갔다가
0: 그쵸?
1: 이분하게 구워져가지고.
0: 네.
1: 볼이 이렇게 발그레발그레 상황이거든요. 저기 네. 촬영이 끝나고 나서
0: 네.
1: 지쳐서 누워가지고
0: 네.
1: 이제 자는데 이제 찜질방이다 보니까 양머리 위에 딱 하얀 양머리 하고
0: 네.
1: 또 깔끔한 하얀 셔츠 입고 완전 거의 이제 완전 기절한 상태인 거죠.
0: 자 그러면 부기의 첫 번째 사진에 네, 부기의 하루 뭐 이렇게 한번 영작해볼까요?
1: 네, 어떻게 해볼까요?
0: 그럼 부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1: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0: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1: 오, 네. 너무 피곤해서
0: 네.
1: 찜질방에서 잤다.
0: 찜질방에서 잤다.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 try writing an English sentence about these sentences that I just told you in Korean. 자,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도 부기 도와줄 거예요. 부스타분들 보내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기.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오.
1: 좋아요, 자, 눈 떠보니 when을 쓰겠습니다.
0: 오.
1: When I open eyes,
0: okay.
1: I am in 찜질방.
0: 오, okay. So when I open eyes,
1: okay.
0: I was in 찜질방?
1: Yeah, yeah, yeah.
0: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두둥님이 하나 보냈네요. When I woke up, I was in sauna. 라고 하네요.
1: 사우나.
0: 네. 우리 달리지님은요. Open eyes. It's hot room.
1: It's hot room. 오. 미쳤네.
0: It's hot room.
1: 근데 맞기네.
0: 네.
1: Hot and 스파다를 뭐라고 해요? 스파다.
0: 스파다. Humid.
1: Humid.
0: 네.
1: Hot and humid room.
0: Humid, 네.
1: 오.
0: 근데 우리 루프니 부기의 이 야야야 발음이 너무 네이티브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왔네요.
1: 어떤 거 야야야?
0: 네, 야야야.
1: 야야야가 뭐예요?
0: 야야야, 야야야.
1: 야야야. 아, 야야야.
0: 어, 맞아. 야야야.
1: 왜냐면은 감탄사는 제대로 배웠거든.
0: 자, 여러분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1: 아,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0: 그렇죠. 네, 이거 빨리 해보세요. 네.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영어 플리즈.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I'm very tired.
0: 오케이.
1: Okay. After work.
0: 오케이.
1: Okay. I sleep. 찜질방. Yesterday.
0: 오. 오케이. 오케이. Not bad.
1: Not bad. Not bad.
0: 자, 여러분 부기의 영작 잘 들었죠?
1: 어허.
0: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는데 우리 AI랑 대결하니까. 자, 일단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1: 민선배
0: 너무 피곤해서
1: 잠깐,
0: 어젯밤 잠깐. 찜질방에서 잤다.
1: 민선배.
0: 네네네네.
1: 그 밑에 그거 넣어줘.
0: 뭐를요?
1: 자, 이 영작을 하는데
0: 네.
1: 저기 미국 6세로 이제는 6세로 맞췄죠.
0: 이미 근데 저의 AI는 이렇게 제가 영어하는 같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1: Oh my god!
0: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I 보냈네요. 자, 이거 제가 부장님한테 보여서 부장님이 한번 틀어주세요. 자, 그럼 AI 네 영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I woke up at a gym jilbang. I was so tired after work last night that I ended up sleeping there.
1: Gym jilbang.
0: 네, 자, Miss AI, thank you so much for the story, for the 영작.
1: 미세배 그게.

0: 대결론까지 하는 거예요.
1: 네. 자, 첫 번째 대결은요. AI win. 죄송해요, 북이.
0: 왜냐면 이거를 한 번에 이길 수 있으니까.
1: 이게 북이 있잖아요. 영작하긴 한데 읽을 때도 진짜 내 이야기다라고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0: 내 이야기인 것처럼.
1: 그래서 봐봐, 영작 이게 AI가 I was so tired. 오! 너무 피곤해서.
0: 아, 네. 감정을 살려가지고.
1: 근데 부기가 찜질방 발음 부기가 더 좋았어요.
0: 그쵸.
1: 네.
0: 아, 찜질방.
1: 아, 찜질방. 찜질방.
0: 근데 찜질방. 그 발음 매력 있다. 찜질방.
1: 네, 맞습니다. I woke up at a 찜질방. 찜질방에서 일어났다. 뭐 깼다. I was so tired after work last night. 요 부기가 아까 yesterday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어젯밤은 last night라고 합니다. 아, 네.
0: Last night.
1: I ended up sleeping there. 결국 거기서 잤. 라고 표현하죠.
0: 결국이 들어가는구나.
1: 네.
0: I end up.
1: 맞아요. 맞습니다.
0: 요즘 약간 그런 게 있다. 내가 생각해서 영작을 했잖아요.
1: 네.
0: 그걸 한 번 더 바꿔주니까
1: 네.
0: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가 듣는데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열받네. 얘 왜 이렇게 똑똑하니?
1: 네. 우리 두둥님이 아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구문이 무슨 뜻이죠? What's
0: 구문이요?
1: 구문? 네.
0: 약간 옛날 문장이다 그런 뜻인가?
1: 아 옛날 문장이다. 아 문법. 오케이.
0: 옛날 문법이다.
1: So that 이거 연결시켜주는 그런
0: 아,
1: 표현이네.
0: So that.
1: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 AI 승. 그래요.
0: 흥.
1: 그래도 일단 찬스 세 번 더 남았습니다.
0: 자, AI는 승, 부기는
1: 네.
0: 흥.
1: 네. 자 What's your second photo? 자 부기가 고른 부기의 하루 두 번째 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세요. 아우 귀엽다.
0: 이제 먼저 운치 있죠.
1: 네.
0: 이거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1: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photo.
0: 아니, 사실 이게 제작진이 촬영하다가 핫도그 사러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있던 사진이거든요.
1: 네.
0: 여기 보니까 이 파란 하늘이랑 모래사장이 보이고
1: 네.
0: 그래서 그 저기 해운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북의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핫도그 언제 오나 이제 촬영 뭐가 남았지 뭐 해야 할까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있던 장면인데 근데 민섭이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1: 네.
0: 아까 나왔던 사진이랑
1: 네.
0: 지금 이 사진 있죠
1: 네.
0: 전부 다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1: 북이 또 북이 뭐 빌로그 뭐 지금 홍보할까 하고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0: 아 그게 아니라 저 상황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부스타 여러분들이
1: 궁금하네요.
0: 궁금할 수 있잖아.
1: 여러분 궁금해요?
0: 궁금해요?
1: 궁금해요?
0: 궁금하면 500원. 아무튼 그러셔 민선배.
1: 네.
0: 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보기 TV 보셔가지고 아 찾아보시면은
1: 네.
0: 영상을 보면서 왜 저런 상황이 됐는가
1: 네.
0: 볼 수 있다는 걸 잠깐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1: 부장님 저의 너튜브는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부기 거는 홍보하고 제 거는 홍보 안 할게요. 네.
0: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1: 자 그러면 이 사진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0: 어떻게 볼까요?
1: Are you ready?
0: Okay, I'm ready.
1: 그 핫도그 내용은 다 빼고요.
0: 아 좋아. 왜?
1: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0: 오~
1: 이건 어때요?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이거는 센텐스 하나입니다. 네, 간단해요.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작 보내주세요. 우리 부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부기가 결론 이게 좀 간단한 이 깔끔한 very short and simple sentence, right? Can Boogie beat AI? 부기
0: 오케이.
1: 선배로서 AI를 이기는 것보다 그냥 AI랑 비슷하게 내면 일단 부기의 승인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부기, 영작, please.
0: 바다를 보면서
1: 그러면은
0: ICC?
1: Oh, ICC?
0: ICC?
1: 네.
0: At morning?
1: 네. 여러분 뭐 ICC 뭐 고속도로나 뭐 IC 칩 이런 거 아니고요.
0: C 보다잖아 보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C는요.
0: C 그냥 바다 C.
1: 바다 C.
0: 그렇죠. 그러면은 IC 오션.
1: 오케이.
0: 좀 다르게 바꿔봤어. IC 오션.
1: 네.
0: At morning. I think.
1: 네. 자, 보기 힌트 주자면요. 이 과거형을 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네.
0: 생각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네요? I think I thought
1: 오
0: I thought 와. 맞나?
1: 와 지금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다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다.
0: 퇴근하겠습니다.
1: 계속하세요.
0: 오케이. Okay. I thought work today.
1: I thought work today.
0: 오케이.
1: Okay. 네. 자 일단 우리 부사분들 보내준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달리지님은 I'm seeing the sea and thinking today's plan.

0: Okay, okay. 두둥님은 I thought my daily work seeing the ocean. 오케이. Okay. 우리 낙지연님은요. 에이, 낙지연님 번역기에 힘을 빌렸네요.
1: 아, 따글따글했어요 이거.
0: 네. 자, 이거는 낙지연님 일단 답변을 공개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 좋아, 좋아.
0: 룰루피님은요. I watched the ocean this morning.
1: 오.
0: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은 빠졌잖아요.
1: 아, 그렇네. 자, 보기만 했어.
0: 제가 이 문장을 준비했거든요. 자, 북이 건 한 번 더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북이 기억나요?
1: 뭐라고요?
0: 명작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그럼, 그럼. 네, 해주세요 한 번.
1: I see ocean at morning. I don't work today.
0: 아, 오케이. 자, AI, 네, Miss AI,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이걸 영작을 만들어 주세요.
2: I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1: 민지민 나는 너무 다른데? 나는 뭐 똑같았어. 나 또 I thought만 똑같았어.
0: 오, 이거 중요해요.
1: 아,
0: I thought.
1: 아, 근데 또 민정배, 네. 이 친구는 나랑 똑같이 오션이라고 했어.
0: 오, 이것도 옵션이 하게 했다.
1: 아하!
0: 와, 혹시 북이 투데이라고 했어요?
1: 그럼 투데이 했었지.
0: 아, 투데이 했어요?
1: 그럼 민정배, 내가 뭐 해본 들었냐면 I랑 오션이랑 모닝이랑 I thought이랑 투데이 이거 내가 이 정도면은 한 10분의 3 맞추지 않았나?
0: 북이 모닝도 말했잖아요.
1: 맞아 모닝도 말했어.
0: 아, 일단 똑같은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일단 북이 순서는 뭐 여기저기 다 뭐
1: 꽝이었네요.
0: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거 AI한테 줘야 될까요? 근데 북이도 AI가 쓴 단어나 이 말 많이 똑같이 명작에 넣긴 넣는데 네.
1: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위를 주잖아. 나는 더 상처를 입을 거야.
0: 자, 일단 우리 낙지님 잘했다 북이.
1: 맞아.
0: 네.
1: 성장하는 게 중요해.
0: 우리 룰루프님도 북이 단어에 강하네요라고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아, 그럼.
0: 네.
1: 소통을 해야 되니까.
0: 자, 이번엔 승은요 북이랑 AI한테 드리겠습니다.
1: 진짜?
0: 너무 둘 다 너무 똑같아서.
1: 맞아?
0: 아니요. 맞지
1: 않아. 나 억지로 주는. 억지로 주는 승리는 나 기쁘지 않아.
0: 아, 북이 근데 이 정도면 일단 인정해줄게요.
1: 6세 기준이야? 7세 기준이야? 8세 기준이야?
0: 이건 43살 기준이야.
1: 네.
0: 일단 저도 북이가 쓰는 단어를 당연히 그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런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1: 오!
0: I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미 사진 다 지난 일이니까.
1: 아, 맞구나. 네. 과거형이 있구나. 그럼 내가 I saw 했었는데 I saw.
0: 네, I saw 말고 looked out at. 그냥 좀 넓이 뭐를 보면요. I looked out a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넓게 볼 때 look.
0: 네,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I think 생각을 했다. What I needed to do.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생각했다.
1: 아, 네. 내가 할 일이 What I need to do.
0: What I needed to do.
1: What I needed to do.
0: 잘했습니다. 오, 이 정도는 북이
1: What I needed to do today.
0: 박수 주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오, 우리 룰루프님이 영작도 못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 괜찮아요.
1: 룰루프님, 네. 거기 집중하고 있는 갈매기 여기 있습니다.
0: 우리 함께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0: 룰루프님.
1: 다들 나보다 잘하잖아.
0: 아, 우리 부사분들도 북이 영어 잘한다. 이런 기야 나보다 더 잘하잖아.
1: 제가요.
0: 여러분 너무 부기한테 너무 착한다.
1: 아, 진짜 갑자기 또 어깨 올라가는구만.
0: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lease show us your third photo. 이 모습 너무 익숙하지 우리 부기.
1: 아,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민정배에게 네. 또 자갈땡이랑 큰일 보인다. 너무 어려워. 자갈땡이랑 콜라보를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홍보를 하다가 이제 홍보 끝나고 나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한 가득 사가지고.
0: 아니 잠깐 타임아웃.
1: 왜요?
0: 부장님 혹시 이렇게 북이랑 이 방송 전에 이걸 확인했어요? 아까 뭐 자기 개인 너튜브 아까 홍보를 하고 지금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 그죠.
0: 이거 일부러 보냈죠 이렇게.
1: 아니야.
0: 그래요?
1: 내가 행복해하는 사진을 달래 해서 네. 이게 제일 행복해 보였어. 왜냐면은. 그 대기업과의 콜라보와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많이 샀던 날.
0: 자, 그러면 일단 tell us what's going on in this photo. 이 사진에 무슨 일을 지금 벌어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아,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0: 그쵸?
1: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고 과자를 이제 한 가득 안고 완전 행복해하는 부기의 모습인 거죠.
0: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부기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1: 오케이.
0: 배가 슬슬 고파졌다.
1: 슬슬?
0: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샀다.
1: 오.
0: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1: 잠깐 타임.
0: 네.
1: 약간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0: 오류가 있어요?
1: 양 날개 가득인데요.

0: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방송하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날개 없고 그쵸. 다리 있습니다.
1: 아, 오케이. 진화의 이 상태가 달리니까 네. 오케이.
0: 그래서 배가 슬슬 고파졌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샀다. 오.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자, 부기 영작 부탁드립니다. 배가 슬슬 고파졌다.
1: 이거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 밥 먹을 때 오는 거거든.
0: 네.
1: It's time to come in eating time. 그치. 뭔가
0: 여러분,
1: 먹을 시간이
0: 여러분 잘 들었죠? 부기가 말했습니다. It's time to come in eating time.
1: 어, 내가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0: 네, 자 다음 문장.
1: 어, so 그래서. 오,
0: 와, 그래서 so까지 썼다.
1: So,
0: 네.
1: I go to the mart and I buy many.
0: 과거,
1: snack.
0: 과거. Buy 과거.
1: I bought many snack.
0: 네.
1: Many snack. And 양손 가득.
0: 네, 양손 가득.
1: I put hand. Full hand.
0: Full hand라고 했습니다. 양손 가득. Full hands.
1: Full. 오케이. 양손인가. Full two hand.
0: 네.
1: Come back home.
0: 자.
1: 어때요?
0: 야, 일단 오, 영어 천재 갈매기 아이가라고 그렇게 보내고요.
1: 아,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낙지현님입니다.
1: 아, 낙지현.
0: 네, 칭찬 낙지현님한테 먹고 있어요. 그냥.
1: 왜 칭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0: 자, 일단 여러분 부기 영작 잘 들었죠? 자, 일단 AI랑 대결해야 되니까 자 AI 부탁할게.
2: I started getting hungry,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and loaded up on my favorite snacks. I came back with my hands full.
0: 어, 근데 나 이분 목소리 너무 잘 알 것 같아.
1: 누구야?
0: 나 이분 나 미국에 살면서 이런 분들 누가 좀 the voice is very similar.
1: 아, 진짜?
0: 네. I came back with my hands full.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and loaded up on my favorite snacks.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1: 누구야? 아, 근데 민선배 네. AI가 그지 발음 학습하잖아요.
0: 네.
1: 약간 여기 제일 또 평균적인 목소리를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뉘앙스 이런 거.
0: 그렇죠. 뉘앙스 이런 거 너무 잘했어요. 자. 부기 죄송한데 이번에는 AI 승 드리겠습니다.
1: 부기는 흥.
0: 네, 자 부기 아까 뭐라고요? Time come in. 뭐?
1: It's time to come in.
0: Eat time.
1: 내가 자,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0: 배가 슬슬 고파졌다.
1: 어.
0: I started getting hungry.
1: 내가 게링할래 있어 민선배.
0: 그렇죠. 뭐뭐
1: 다가오고 있는 거 게링.
0: 그렇죠. 뭐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started getting hungry.
1: 민선배. 네.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단어였는데 표현된 거는 It's time to coming이었어.
0: It's time to
1: 다가오고 있다는 똑같잖아.
0: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I입니다, 부기.
1: 아,
0: 네. 그래서 어, 부기 이건 진짜 아까 그래서 so라고
1: 그래서
0: 했잖아요.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그리고 잔뜩 샀다라고 했잖아요.
1: 맞아.
0: 여기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부기한테 소개하겠습니다.
1: 어? 어떤 게 있죠?
0: Load up on.
1: Load up on?
0: 네, load up on. 자, load up on을 뭐를 잔뜩 사다, 많이 챙기다 말입니다.
1: Load는 upload 아니에요, 민선배?
0: 그거는 네, 그거는 업로드 할 때 그거를.
1: 어, 그런 거죠.
0: 네, 그거였고 이거 load up.
1: 아, 업로드 아니에요, 이건 load 네, up이구나.
0: Load up입니다.
1: 그래서 바뀌어 있는데 바뀌어 있어.
0: 화제를 잔뜩 샀어. I loaded up on snacks. Or 장을 잔뜩 봤다.
1: 오?
0: I loaded up on groceries라고 하죠.
1: Groceries가 장이구나.
0: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I came back with my hands full. 이 hands full가 양손 가득.
1: Hands full.
0: 네, hands 손이잖아요. 양손 hands.
1: 나 아까 two hands full이라 했잖아.
0: 네, two hands full라고 했는데.
1: 양손이니까.
0: 아, two만 뺐으면 아! 진짜 너무 좋았을 건데.
1: 아쉽다.
0: 네, 자 이번에 AI 승. 자 지금 이제 2대 1?
1: 민선배.
0: 네.
1: 근데 나는 집으로 가는 거였거든.
0: 네.
1: 여기서 컴백홈이라고 했는데 얘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
0: 자 일단 2대1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 사진은 굳이 타이 했으니까.
1: 좋아요.
0: 자 그러면 마지막 사진 올려주세요. 이야 부기 이거는 사진 3개가 있네요.
1: 어.
0: 네.
1: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저기 금정산성에서
0: 네.
1: 이번에 국립공원 돼가지고 기념으로 산을 탔거든요.
0: 네.
1: 죽을 뻔했습니다.
0: 자 일단 이 상황을 조금 말해주세요.
1: 저요. 첫 번째 네. 사진은 이 더위에 이제 등산복 입고 등산을 가고 있는 거고
0: 네.
1: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캠핑장. 왔더니 깜깜한 밤이어가지고.
0: 혹시 부기가 등산하자고 했어요? 안 가면 뭐 누가 시킨 거예요?
1: 제가 신나서 했다가
0: 네.
1: 100m 걷고 포기할 뻔했는데
0: 네.
1: 매니저가 끌고 갔어요. 너가 가.

0: 캠핑에서 왔는데 왜 포기하냐면서.
1: 네네네.
0: 그래서 캠핑을 이제 캠프파이어라면서 마시멜로를 굽고 있는.
1: 오케이.
0: 근데 매니저가 왜 너가 너를 굽고 있냐고 해가지고.
1: 네.
0: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 그래서 기분 좋지 않아서 지금 삐져서 누운 거예요?
0: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캠핑 간 김에
1: 네.
0: 복불복 게임했거든요.
1: 네.
0: 야외치침 당해가지고.
1: 네.
0: 마른 위에서 잠든 겁니다.
1: 네, 우리 불사분들이 사진 보면서 와 북이 되게 재밌게 사네 부럽다 이라고 하네요.
0: 아 그럼 인생은 북이처럼.
1: 맞아 진짜 저도 북이 부럽습니다. 네 가끔씩
0: 괜찮죠?
1: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0: 어떻게 해볼까요?
1: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내용이 많잖아요.
0: There's 아,
1: a lot of information, a lot of storytelling in these photos. 그래서 일단 북이 매니저가 갑자기 나보고 등산을 가라고 했는데
0: 응?
1: 더운데 산을 오르니 정말 죽는 줄 알았어.
0: 응.
1: 겨우 캠핑장 도착하니 어느새 응? 밤이다.
0: 응?
1: 결국 오늘 밤도 여기서 자야 한다.
0: 어?
1: 일단 불부터 피우고 마시멜로나 오. 구워 먹자. 이거를 이거 AI 먼저 시켜봅시다. 북이 잠깐 쉬고요. 왜냐면 어. 마지막 대결이 있습니다.
0: 좋아요,
1: 자,
0: 좋아요,
1: AI
0: 좋아요, 좋아요.
1: 부탁할게요.
0: 좋아요.
2: But then my manager suddenly told me to go hiking. It was so hot. I thought I was gonna die climbing up the mountain. By the time I finally got to the campsite, it was already dark. I guess I'm sleeping here tonight. I'll get a fire going and roast some marshmallows.
1: 오,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내가 아는 거 하나 나왔어.
1: 뭐요?
0: Suddenly.
1: 갑자기. 그쵸.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그리고 I guess I'm sleeping here tonight. 그냥 오늘 여기서 자야겠다.
0: 오.
1: 그냥 이런 상황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됐네. I guess I'm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가
0: 오.
1: 나오는 거거든요.
0: 이거 좋다.
1: 자,
0: I guess
1: 마지막 AI 대결입니다. 북이 한 문장만 바꾸면 돼요.
0: 한 문장만?
1: 한 문장만 영작하면 됩니다.
0: 좋아.
1: 마지막 문장은요. 휴 오늘 하루도 참 길다. 북이 이것만 영작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분들도
0: 아.
1: 이거 한번 영작해보세요. 아 오늘 하루도 참 길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내가 느꼈던 걸 그대로 말할게요.
1: 네.
0: Oh my god, it's amazing today.
1: It's amazing today.
0: Amazing long today.
1: It's amazingly long today. 오, 일단 거의 왔어요.
0: 진짜?
1: 거의 왔어요. 네. 자 마지막. 일단 우리 너구리님 today is a long day. 우리 오! 두둥님이 It's been a long day.
0: 어? 민수빈 약간 그거 생각났다.
1: 낙지연님은 So long day 라고 하네요.
0: 민수빈 나 하나 생각이 있어.
1: 네.
0: 항상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때 막 kill 이런 거 많이 넣더라고.
1: 어.
0: It's kill today.
1: It's 뭐요?
0: Kill today.
1: Kill today.
0: Yeah.
1: 아 오늘 뭐 죽을 뻔했다?
0: 그치.
1: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0: 죄송합니다.
1: 어 근데 북이는 거의 다 왔고 우리 오히려 부스타분들이 다 맞았어요.
0: 잠깐 네. 나 거의 다 왔고 다 맞았다.
1: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길다.
0: 참 길다?
1: 북이 따라하세요. What a long day.
0: Oh, what a long day.
1: 네. Or it's been a long day.
0: It's been a long day.
1: 그리고 이거는요. 한숨 쉬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What a day.
0: 아, what a day!
1: 라고 표현할 수 있죠.
0: 오.
1: 네. 자, 오늘 북이의 영작 챌린지. 이걸 어떻게 알을까요? 어, 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 2분 남았네요. 네, 아직 시간 오케이 합니다.
0: 자,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1: 2분 남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2분 남았다고요?
0: 너무한다 진짜.
1: 자, 북이 오늘 AI랑 이 대결하는데 일단 AI가 이겼어요. 북이 죄송하지만
0: 민선배.
1: AI 못 이겨요. We cannot beat computer anyway.
0: 민선배.
1: 네.
0: 다음 편에 민선배와 AI 대결을 한번.
1: 오 좋아요.
0: 해가지고.
1: Bring it on. Bring it on AI.
0: 근데 민선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1: 뭐요?
0: 요즘 MZ들이 쓰는 요즘 젠지들이 쓰는 영어를
1: 좋아요.
0: 대결하는 건지.
1: 갑시다.
0: 얼마나 민선배가 잘 아는가 한번.
1: 자 미안한데 복습 우리 부장님이 복습해라고 빨리 하네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길었다. What a long day.
0: What a long day.
1: 과자를 잔뜩 샀어. I loaded up on snacks.
0: I loaded up the snacks.
1: I loaded up on snacks.
0: I loaded up on snacks.
1: 네. 나 슬슬 배고파. I'm starting to get hungry.
0: I'm starting to get hungry.
1: 오늘 해야 할 일 생각했어.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0: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1: 좋았어요. 앤 마지막 결국 거기서 잤어요. I ended up sleeping there.
0: I ended up sleeping there.
1: 네. 자, 보기 우리 10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랑 대결.
0: AI 더 학습해서 민선배를 이겨줘. 너만 자, 믿는다.
1: 보기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I'll see you in hour number 2 at 7 o'clock.
0: 수고하신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Grandma, take a seat here.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3: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Oh,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2: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척척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3: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2: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3: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2: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 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에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3: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Oh, excuse me.
2: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0: 낫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1: So,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2: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1: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2: What? Oh, no.
0: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와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가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3: 오늘 배워볼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2: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4: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2: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4: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2: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3: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5: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 불가.
1: 아. That's right. We have 소연지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 불가. 가가가가가가. 네. Hello, hello.
0: Hi, everyone. I'm 소연이에요.
1: How are you?
0: I'm exhausted.
1: Oh, really?
0: 아주 오랜만에 해운대 쪽을 제가 해운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1: 네.
0: 거기서 이렇게 몇 바퀴 운전을 하고 왔는데 네. 지금 휴가철이라서 차가 진짜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1: 아직 그 7마을 8초?
0: 7마을 8초?
1: 네.
0: 그죠? 그래서 나 부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운전에 밀렸던가.
1: 맞아요.
0: 아, 나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1: Two weeks ago, my mm-hmm. family wanted to go to the aquarium. Mm-hmm. 네. 가다가 가는, 우리 광안리에 살잖아요.
0: 네, 네.
1: 가는 게 1시간 걸렸어요.
0: 진짜로?
1: 1시간 걸려서 이거 1시간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집에 갔어요.
0: 직진하면 되는데?
1: 네.
0: 와, 진짜 차 많다.
1: It's wild in Haeundae right now. 네, 아직 한참 언제까지?
0: 저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여전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타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네. 빼고 다 놀아요.
1: 여러분 재밌게 놀고 가세요.
0: 네.
1: Please enjoy Haeundae Beach.
0: 아 그럼요.
1: Enjoy
0: 그럼요.
1: the beach.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소연 씨 들어오자마자 일단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0: 아 정말.
1: 네, 레몬 소르베. 네, 조인이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네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이 마요리 왜 나왔지? 올리브유 아침마다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저님이 물어봅니다.
0: 갑자기요.
1: 네.
0: 올리브유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하던데 올리브유랑 삶은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천연 그 다이어트 주사 효과가 있다
1: 계란까지.
0: 그래서
1: 삶은 계란. 저 그 일주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올리브유랑 그 뭐지 그 레몬.
0: 보일드 에그.
1: 네, 나 보일드 에그. 근데 a spoon of olive oil. 올리브유가 그렇게 매운지 몰랐어요 저.
0: 다른 오일을 먹은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it's like
0: 산초 기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라유 먹은 거 아닐까?

0: was pretty expensive. 한, 한 병에 한 6만 원, 7만 원 했나?
1: 오.
0: 그 이탈리아에서 온 그 올리브였는데.
1: 아~
0: 네. 오, 그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1: 맛이 나요?
0: 이렇게 그 끝맛이 that aftertaste is the aftertaste was really spicy.
1: 스파이시해요? 아니면 톡 쏘는 느낌인 거예요?
0: 스파이시했어요.
1: 이런
0: 네,
1: 느낌이에요?
0: 진짜 그 I thought I was eating black pepper. 후추 먹는 줄 알았어요. 네.
1: 나 이따가 AI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민수 잘못 다른
0: 아유, 와, 부장님도 아니, 좋은 거 드셨네요.
1: 아,
0: 라고
1: 진짜?
0: 했는데.
1: 진짜? 그렇구나.
0: 한 병에 맨날... 7만 원이었습니다.
1: 와,
0: 근데
1: 나중에...
0: 그거 이제 응. 이거 먹고 안 되겠다. 계란 후라이에서만 먹으려고 이제 그거
1: 아, 나중에 한 5리터만 좀 줘봐요. 나도 먹어보자.
0: 이거 100리터밖에 안 돼요. 이거. 아, 100ml밖에 안 돼요.
1: 5,000원치만 줘봐요.
0: 자, 트레이 직역불가. 오늘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1: 자, 오늘의 직역불가는요.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리듬 그리고 저는 이분의 외모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0: 어, 그래요?
1: 센 캐릭터.
0: 누구지?
1: 네, 느낌이 있어서.
0: 센캐?
1: 아, 그 약간 어, 우리가 말하는 센케 그 우리나라의 제시처럼 그런 센케는 아닌데 뭔가 하여튼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0: 그래요?
1: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2019년에 발매된 노래고요. 직역으로 하면 지금 시작하지 마.
0: 지금 시작하지 마.
1: 너무 쉽죠?
0: Don't stop. 아!
1: 너무
0: 아유.
1: 쉽죠? 야인 시대가 왜 올라오죠? 지금 시작하지 마.
0: 아, 지금 리안나? 시대랑 리안나라고 하네요.
1: 아, 리안나.
0: 어, 리안나도 그런 느낌 좀 살짝 주긴 주죠.
1: 어, 그러니까 센 느낌보다 전 하여튼 이분은 되게 좀 시원시원한 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서 퀸 네. 아닌데 아니고요.
0: 아, 왜냐면 우리 don't 그거는 don't 그건 don't stop now입니다. Don't
1: 퀸의
0: stop
1: 노래.
0: Now. 네.
1: 아, 퀸의
0: don't
1: 노래 아니.
0: Stop me now.
1: 아~
0: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1: 그거 말고.
0: 맞아요. 그래서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맞아요.
1: 말고요. 네. 두아리파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두아리파.
1: 두아리파.
0: 네.
1: 시원 약간 좀 있지 않아요? 이 목소리도 큼직큼직하고.
0: I see it.
1: 어, 네. 눈썹도 진하고.
0: 이거를 좀 이렇게 이게 생긴 게 좀 생긴 게 좀 생 좀 센 캐릭터 느낌이다. 좀 이렇게.
1: 이 하여튼 여러분 해봐 저 도와주세요. 저희가 네네. 두 명이서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0: 어, 그쵸. 어. She has very strong features라고 해야겠다.
1: Strong feature.
0: Strong features.
1: Features.
0: 네, features.
1: 아하.
0: Features가 우리 얼굴에 feature 하면 뭐 eyebrows, 눈, 아. 코, cheeks, lips 이런 게 좀 더
1: 큼직큼직하고 그쵸. 또렷하고
0: 그쵸 또렷하다. Strong. 누가 봐도 와. 와우, 눈썹이다.
1: 눈썹이다. 그녀의 눈썹은 아름다워요.
0: 네.
1: 자, 이 노래를 만들 때 우리 올드팝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왜?
0: 왜냐 타이 그 제목이 Don't Start Now잖아요.
1: 아
0: 두두님이 때리치합비라.
1: 아, 나 뭔 말인가 했어요. 때리치합비라. 어 볼게요. 때리치합비라.
0: 네.
1: 자, 이 노래를 만들 때 비지스라든지 다프트 펑크라든지 글로리아 게이너 등의 그 디스코나 올드팝 스타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거든요.
0: 네.
1: 이 노래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SNS에 챌린지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코로나 코비드 시국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0: 아~
1: 딱 그때 나온 노래였어서
0: 오케이.
1: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남자친구랑 이별한 뒤에 이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 이제 와서 신경 쓰지 마라. 내리치 앞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시작하지 마 오늘 살펴볼게요.
0: 네, 좋아요. So, Dua Lipa's Don't Start Now.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어떻게 됩니까?
1: 자, 첫 번째 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If you don't wanna see me
0: dancing with somebody
1: 만약에 네 내가 보고 싶지 않다면 뭔 말 하려는지 여기서부터 너무 알겠죠.
0: 네,
1: 어, 여기서부터 이미 선을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1: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되게 짧고요. 되게 잘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지 어,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0: 네.
1: 음악 주세요. Did a full 180 crazy 나 진짜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해. 가사를 아시는 분들 말고. 저는 약간 베이비라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0: 아, 어. 끝에요?
1: 네, 네, 네.
0: 끝에요? 아니면 중간에?
1: 아, 중간에 끝에서 앞에.
0: 아.
1: 어. 하여튼 뭐, 베이비? 어, 무슨 베이비인가? 자기야? 뭐 이런 이야기인가 했는데.
0: 끝부분에 이렇게 E라고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1: 네. 자, 여러분들은 어, 봐요. 타임이즈 골드님. 뭐 베이비가 아니야?
0: 이렇게 아, 비슷하게 생각하는 yes. 분들 좀 있긴 있네요. 그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Did a full one 이제 좀 들리지 않아요?
1: 두둥님이 대회

0: 개비. 이거 회사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외비입니다.
1: 네.
0: 자, 제가 베이비로 들었던 구간이 어딘지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 봐 주세요.
1: Did a fool 180 crazy. 여기서 베이비 없습니다, 여러분.
0: 제가 베이비로 들었던 데는 80이에요.
1: 아, 80.
0: 180. 베이비 이렇게 들었었고 네. 닥터스 님은 대외비 이렇게 들으셨고.
1: 대외비 180.
0: 자, 볼게요. 직역을 하면 180을 풀로 했대요. 근데 이 문장만 보면 무슨 180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운전을 180을 밟은 건지 운동할 때 무게를 180을 친 그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뒤에 crazy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1: 네.
0: Do a 180, 108 or 18 이렇게 하면
1: 180, 네.
0: 180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완전 180도 달라졌어.
1: 맞아요.
0: 완전 바뀌었어. 네. 이걸 영어로는 do a 180
1: do
0: 이렇게
1: a 180.
0: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나 180도 완전 바뀌었어. 미쳤지? 약간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used to hate workout, but I did a total of 180. 왜냐하면 I've got no energy and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1: 요즘 너무 힘드니까
0: 네, 운동 진짜 싫어했는데 네. 지금은 완전 180도 달라져서 생존형으로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1: 우리 두둥님이 I do a 360라고 하네요.
0: 60. 그러면 원점이죠 뭐.
1: 제자리 다시 돌아온 거죠.
0: 다시 왔지 뭐. 그럼 이거 약간 우향우 좌향 좌도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 I do a 90 degrees
1: 그렇게 말은 하진 않죠. 네, 이거 180라고도 많이 써요.
0: 180까지만 네. 360도 쓰지 않는다.
1: 네. 아.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네.
0: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뭐 change my mind 혹은 attitud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또 우리가 딱딱하게 난 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좀 더 이렇게 did a 18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내가 마음이 싹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1: 그래서 이 full one 그냥 I did a 180 하고 I did a full 180 무슨 느낌이냐면 full가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이게 꽉 찬 그런 느낌이거든요.
0: 완지.
1: 네, 완지.
0: 완지, 완지.
1: 그래서 완지. I did a full 180. 이게 완전 그냥 이게 뭐지 반전?
0: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0: 싹 바뀌고 마음이 돌아선 거죠.
1: 네, 바뀌었다. 네. 싹 바뀌었다.
0: 네. 그래서 뒤에 가사가 Did the heartbreak change me?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여자를 더 잡지는 못하겠다. 나 이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서 바뀌었으니까 이 여자를 더 잡지는 못하겠다.
1: 네.
0: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대외비도 아니었고 베이비도 아니었던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id a full 180
1: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어떻게 됩니까?
0: 자, 완전히 바뀌었다는 두아리포의 선전포고 같았던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이 있었고요. 노래 앞부분이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마찬가지로 이번 소절도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들리는 막 이거는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0: 네, 음악 주세요. I'm all good already so
1: moved on it's scary 생각보다 어려운데?
0: 어려워요?
1: 저도 가사 안 봤거든요.
0: 안 보고.
1: 이 부분. 네, 이 노래 잘 아는데 가사를 잘 몰라요. 네, 일부러 안 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 두 번째 그 파트 살짝 한 번만 더 들려드릴까요?
0: 아. I'm all good already
1: so moved on it's scary 아 오케이. 살짝 조금 들리긴 하다.
0: 네.
1: 더 들립니다.
0: 맞추신 분이 계세요.
1: 진짜요?
0: 네.
1: 누구요?
0: 다니엘리?
1: 아, 우리 데닐리님.
0: 네. 오! 계속 올라오네요?
1: 일단, 데닐리님 단어, 끝단어 맞췄고요.
0: 스케어리.
1: 우리 유저님.
0: 네.
1: 첫 번째 라인, 그 제가 잘 들리는 구간.
0: 네.
1: 맞췄고요.
0: 고수님이 스케일링?
1: 이거 뭐 치과에서 틀어주는 음악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 스케일링은 없어요. 스케어리는 있어요.
0: 오, 좋다. 스케일링 네. 할 때 되게 불편하니까 이 노래 틀어주시면 되겠다.
1: 이 구간 위에
0: 네.
1: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I'm all good already
0: 요거 맞춰주신 분들 많아요.
1: So moved on

0: It's scary.
1: 네, 직역을 하면 난 다 괜찮아. 뭐 already 붙였으니까 이미 난 다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간다. Moved on.
0: 맞아요.
1: 무서워. 갑자기.
0: Moved on. 이사했다 이 말 아닙니다. 어, 이사...

0: 나는 괜찮아라기보다 네. 네. 잠시만요. 저 원고 한 번 종이 한 개가 없어서
1: 같이 봅시다.
0: 아 그렇죠. 네. 어 미안해요. 자 그래서 it's okay 하면 약간 아 예예 예, 괜찮습니다. 약간 맞아요. 뭐 네. 약간 격식 있게.
1: It's all good.
0: 어, 네. It's all good.
1: I'm all good. 어, 너 괜찮아? Don't worry about me. I'm all good.
0: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좀 더 네.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고요. 네. 그래서 내 진짜 괜찮다. 괜찮다.
1: 괜찮다.
0: 이렇게 괜찮다. 하고 이어서 so moved on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뭐 지나갔다 뭐 넘어왔다.
1: 이 moved on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그냥 그거를 잊고 그냥 넘어갈 때
0: 그죠.
1: move on이라고 하거든요.
0: move on이라고
1: 그래서
0: 해서.
1: 나 이제 그녀 이제 잊었어. I forgot. I'm moving on from h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근데 또 뒤에 또 it's scary가 붙었어요.
1: 너무 어. 너무 갑자기 너무 쉽게 어. 어 왜 이렇게 잘 넘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괜찮지 내가
0: 그러니까 어 나 스스로도 되게 약간 무섭고 섬찟한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맞아 내가 이상한가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잘 너무 괜찮고 너무 잘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 너무 무서운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0: 그 정도로 너무 나는 무서운데? 너를 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내 마음에서 지나갔어. 어, I'm all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랬구나.
0: 끝난 거예요. 이 네. 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어요.
1: 우리 유술님이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 아,
0: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게 네. so moved on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라고 보면 돼요.
1: 어, 그래서?
0: 그래서 나는 너를 지나갔다 맞아요. 잊었다.
1: 네. 이렇게? 잊었다. So moved on.
0: So moved on.
1: It's scary. 진짜. 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어 너무 난 너무 괜찮아. 넌 벌써 잊었어. 넌 아무것도 그냥 아니야. 그 정도로 너무 괜찮다.
0: 맞아요. 어 그렇게 보셔도 정도. 되고 네. 혹은 그냥 I'm happ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네. I'm so happy 이렇게 그쵸.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어.
0: 네. 그래서 조금 더 완전히는 이제 끝났다. No.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 아 일단 전 여친 전 남친이라도 이 말 듣기엔 조금 무섭죠, 솔직히.
0: 뒤에는 네. 더 슬픈 거 나와요.
1: 아, 그래요?
0: 완전 크루엘한 거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은 되게 짧지만 일상적으로 쓰기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지막 구간 넘어갈게요.
0: 네. I'm all good already,
1: so moved on, it's scary. 아 계속 듣고 싶다.
0: 진짜 감질맛 나지 않아요?
1: 맞아요.
0: 진짜.
1: 자 두얼리파의 노래 너무 이게 이 머리 이 맴돌거든요.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자 뭔가 좀 강한 여성의 그 이별을 표현해낸 노래였어요. 네. Don't Stop Now.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잔인하게 싹 잘라버린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1: 자 마지막 구간 큐!
0: 음악 주세요. So it took some time to survive you. I'm better on the other side. 조금 길죠?
1: 좀 길어요.
0: 조금 길죠? 네.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네. 일단 여러분 완벽하게 다 안 적어도 되니까 맞아요. 들리는 단어도만 적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So it took some time to survive you. I'm better on the other side. 재밌네요.
0: 재밌죠? 재밌죠? 한번 들을 말하면 끝나가지고
1: 네 어. 우리 대니님이 It's time to fight you no matter 너랑 싸워야 된다? 상관없이?
0: 어, 전혀 네. 네. Five 우리, time 어디 네. 나오지?
1: 우리 달지님이 네. So it's not 아, time to. late to 아 late까지 들었다 네, 닥터스님이 time? Five? Sunshine too? 자,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0: 네. 어, 유전님이 완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뭐라고 와우. 했죠?
1: 네. Though it took some time to survive you, I'm better on the other side.
0: 자, 이거 직역해보면 네. 너를 살아남는데 survive 하는데 시간을 툭 좀 했어, 테이크 했어. 네. 좀 걸렸어?
1: 네.
0: 너를 살리는데 시간이 걸렸단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1: 뭔 말입니까?
0: 뭔 말인지. 자 여기 표현은 두아리파가 가사로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고요. 네. 보통 우리 survive 하면 survive on accident 사고에서 살아남고 survive war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렇게 쓰는데 네. survive you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한테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1: Survive you.
0: 그러니까 너라는 지옥에서 내가 살아남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yeah. a good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0: I'm better on the other side. 나는 the other side 다른 쪽이 좀 나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가 없는 쪽이죠.
0: 없는 쪽이 나. 그래서 이거 한영사전에 the other side 찾아보면 네. 저승 어. 사후세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어, 나 혼자 이렇게 영어 풀어보다가 그러면은 어, 얘가 죽었나? 이렇게 어, 우리 사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문화를 좀 알아야지 이해되는 구간인 거죠. 네. 그래서 너가 없었던 시간이 훨씬 더 낫다. It's 네. so cruel.
1: so cruel.
0: 지나간 시간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
1: 그쵸 그쵸.
0: 난 이 네. 말이 제일 슬펐어.
1: 아, 두알리파한테 무슨 일을 무슨
0: 그러니까.
1: 네, 뭐를 했길래 이 정도까지. 아.
0: 근데 모든 이별이 네. 아름다운 이별은 없으니까.
1: 네. 와, 근데 자 일단 이게 두얼리파의 Don't Start Now 이런 느낌 이런 의미였구나. 네.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 이게 듣자마 너무 신나서 난 네. 가사도 안 듣고 막 춤추겠는데. 와, 근데 그런 뜻도 있었고 우리 오늘 직역불가 시간 때 우리 오늘 같이 써주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0: 굉장히 많아요. 고수님이 이거 들리는 대로 쓰는데 귀에 문제가 많은 걸 느껴. 괜찮아요. 아무 no problem.
1: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아 근데 오늘 열심히 네 그 적어주신 분들 맞는데 오늘 선물 드릴 분이 있습니다. 네, 서현 씨 누구한테 드리죠?
0: For 달지님께 드리겠습니다.
1: 너무 열심히 해서 축하드립니다. 올스타가 선물 쏩니다.
0: 쏩니다.
1: 자 오늘의 직역불가 song Don't Start Now by Dua Lipa 오늘 너무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0: 네, 쿨 송이었어요.
1: 진짜요. We'll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Bye bye.
1: 자 여러분, in the meantime, Dua Lipa, Don't Start Now.

0: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Welcome,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시작이 좋은, 스타트가 좋은 월요일이에요.
1: Oh, really?
0: 날씨가요, 아주 양호합니다.
1: 아, 네. 맞아요. 얼마나 온도가 얼마나 더 내려갔을까? I'm really curious how cool, 네. how much cool.

0: cooler it is outside when I, after the show, when I step outside.
1: But what I heard, like starting from this Friday,
0: yes.
1: 말복이잖아요.
0: 네.
1: 그때부터 또 엄청 또 떨어진대요.
0: 더 떨어진다고요?
1: Yeah. 저는 초록창을 믿습니다.
0: 네. 우리 아니 한국말로 몰라서 계속 그런다.
1: 네네네.
0: The Busan Office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Association. 잘 들으셨죠?
1: 네네네.
0: 네.
1: 오.
0: 문자 요정은 아 근데 문자 요정 무슨 상관입니까?
1: 아 저는 상관이 없어가지고요.
0: 네.
1: 네 저는 둘 다 팬이라서.
0: 네 우리 네네. 부산 기상청. 네. 우리 분들 혹 네. 분들 혹시
1: 네네.
0: 부산 지방 기상청. 네. 분들 혹시 듣고 계신다면 네, 우리 네. 요정 나라에서는요. 네. 우리 초록창을 믿는데요.
1: 우리 부산 지방 기상청 근무하신 분들 우선 댓글 달기 전에요. 좋아요 누르시고 왜냐면요.
0: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좋아요 누르겠어요?
1: 아, 그게 하나의 그 엔트리 피예요.
0: 네.
1: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0: 안 살래 하고 나갈 것 같아요.
1: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진짜로 우리 부스타분들 혹시 좋아요 요즘 까먹으신 게 아닌지 제가 또 오랜만에 언급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프레시를 방금 눌렀고요. 지금 좋아요 개수가요. 우리 민수 씨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아니네요. 열 네 개. 그것보다 더 낮았어요. 네, 14개.
0: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I'll try harder. 더 열심히 하다. I'll try harder. 이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This is my fault.
1: 네.
0: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At fault?
0: 네.
1: 네, 확실한가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들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50개까지는요. 한 5분 안에 금방일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1등은요.
0: 역시 뭐라 하니까 세 개 더 들어왔네요.
1: 그 뭐 우리 유선님 문요 문자는 안 읽어주고 so demanding.
0: 진짜.
1: 네. 이번만큼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1등을 하셨던 분께서요 또 욕심 있으시네요. 낙지연애님 1등입니다.
0: 아이고.
1: 얼마나 또 더 가져가시려고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리고 낙지연애님께서요 오늘 주제 너무 좋은데요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네님 2등으로 해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둥피님 3등 하셨는데 가뿐하게 3등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뿐하면 왜 항상 안 오셨죠? 이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0: What does 가뿐하게 mean?
1: 그러니까 쉽게. 아. 별로 노력하지 않고
0: easily?
1: 네, easily
0: without a sweat.
1: Without a sweat. 그렇죠. 네. 노력하지 않고 땀 내지 않고.
0: 네.
1: 네, 그런 뜻이죠.
0: 혼내야 됩니다.
1: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아로아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4등 하셨어요. 와우.
0: 이름 뭐라고요?
1: 네. 아로아.
0: 아로아? 네. 스펠링 어떻게 되는데?
1: A-R-O-A.
0: A-R 우리 아로아님.
1: 아로아님.
0: 아로아님.
1: 네.
0: 오늘부터
1: 네.
0: 저랑 1일이 됐습니다.
1: 1일.
0: You and me.
1: 네.
0: Forever.
1: 그러고 근데 항상
0: 영혼으로 향해.
1: 네.
0: 저랑 같이 갑시다.
1: 근데 우리 민수 씨 일일 할 때마다요.
0: 네.
1: 없어요. 아 지금 안 계시거든요, 아로아님. 네.
0: 지금도 아로아님. 계신데요.
1: 아 그래요?
0: 아 지금도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네요.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부장님이.
1: 그렇죠. 네. 이
0: 정도로.
1: 아로아님. 감캄.
0: 네.
1: 그리고 유서님께서요, 우리 북이 그 영작 시간이 있었잖아요.
0: Yes.
1: 근데 요즘 북이가 요즘 영어를 너무 잘해서 유서님께서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0: 무슨 말입니까?
1: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0: 네.
1: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잘하게 만든다. 영어로 보면은 뭐 practice makes perfect or monkey see monkey do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0: 너무 갭이 나요. practice makes perfect. 그만큼 네. 계속 뭐를 하면
1: 한다.
0: 잘해지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monkey see monkey do면
1: 네.
0: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하는 거에 하면 된다.
1: 근데 이게 kind of in the middle. 이게 완전 practice makes perfect 보다는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긴 해요.
0: 네.
1: 환경 자체가.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북이 퀴즈가 있었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phrasal verbs means to wear informal or casual clothes? 그러니까 편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 이게 A가 dress up, B dress down, C가 dress to kill인데요.
0: 네.
1: 정답이 뭔가요?
0: Dress down, B입니다.
1: 네. 이거 관련된 정답자는 아니고.

0: 아니고요. 어, 다 어, 다른 당첨자 그냥 당첨자가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누구?
0: 어?
1: 문제 속에 있어.
0: 근데요.
1: 당첨자는 얘기 말하고 갑시다.
0: 혹시 이제 당황한 거 나갔나요?
1: 네. 네.
0: 그 당첨자는 달지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자 오늘의 뉴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refrigerator door alarm to go off?
1: 죄송한데.
0: 네.
1: 우리 달지님이 혹시 프랑스 한 거예요?
0: 네, 어, 프랑스 아니고요.
1: 지지제.
0: 지지하고 잘하시네요. Did you know?
1: Did you know?
0: 네, did you know?
1: 대충 말합니다, 이분.
0: 네. 우리 달지님 그래도 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근데 계속 프랑스 할 줄 안다고 와 이러고 하네.
0: 어, 굉장히 방금 좀 그래도 교양 있는 방송처럼 느껴져서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토픽 뭐라고요?
0: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refrigerator door alarm to go off? 인데요. 오. 몇 분일까요?
1: 어, 몇 분이에요?
0: 어, 그치. 어.
1: 아, 몇 분이에요?
0: 몇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이 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몇 초, 몇 분일까요? 네.
2: 저는 가끔씩 when I these days I clean out my refrigerator maybe like 네. once every two weeks.
0: 오, 엄청 깨끗하시네요.
2: 근데 이제 날짜 지난 게 많으니까.
0: 아, 네, 유통기한.
2: 버릴 때 이거 계속 열어놓잖아요.
0: 네네네.
2: I know this is bad. I know it's wasting energy, but 아. 청소할 때 특히 할 수 없어요.
0: 네네네.
2: 꺼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0: 네네네.
2: Right? But I feel like after about like 40-45 seconds. 이 소리 나고 있습니다.
0: 오.
2: Am I correct?
0: 근데 제가 봤는데요.
2: 네.
0: 대기업 냉장고가 아니면요.
2: 네.
0: 1분 이하가 많대요.
2: 오.
0: 근데 대기업 거들은 딱 1분이래요. 어? 60 seconds.
2: Really?
0: 딱 1분에 울린다고 합니다. So there's a golden time. 이게 딱 1분인데 the reason why it's 60 seconds is past the 1 minute mark, internal temperature spike by 2 to 3 degrees Celsius. 한 번에 2, 3도가 올라가게 된대요. 1분 이후에. 그렇게 열어놓으면은 그래서 60초로 딱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오래 열어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2: 네.
0: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민수 씨 와일이 피곤해 보이노.
1: 아 나 진짜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0: 아, 제가 봤는데 이거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네.
1: 계속 오늘 화면을 네. 너무 오래 봐서.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분을 넘겨야 한다면 그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싶잖아요.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Simply pressing the magnetic door switch sensor with your finger and tapping the mute door alarm button reset the one minute countdown ti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에 있는 센서 또는 그 버튼 같은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닫히면 버튼이 들어가서
1: 네.
0: 닫았다고 인식을 하는 버튼이 있는데
1: 맞아요.
0: 네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네.
2: 저희 냉장고 네. 2017년도에 샀거든요.
0: 오, 그래도 되게 알뜰하게 쓰셨네요.
2: 네. 네. 아, 그렇구나. 어, 나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 그 버튼 찾아봐야지.
0: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 네. 자, 문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두님 체감 10초인데 1분이었다고요?
0: 그 센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자 문재현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Did You Know? 프랑스어가 아니고요, Did You Know였습니다.
0: Bye bye.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end to go over well among his Republican base.
1: Oh, yeah.
0: So this is expected to mobilize the country's conservatives. Also, has a little bit of a foreign policy tone against China. Hmm. Because Trump has previously complained that Chinese, rich Chinese parents just come over and take advantage of that system. 여기서 take advantage는 악용하다라는 뜻으로 쌓입니다.
1: 네.
0: So it is unclear, though, if the policy will stick because they will likely be another court battle.
1: Yeah. 그렇구나. Yeah, the term like birthright, I haven't heard it in a while. And I was like wondering.
0: It's like an old term.
1: Yeah, right? Me and my wife are rewatching Game of Thrones these days. 거기에서 막 birthright, right?
0: 맞아요. 막 사실 막 중세시대 옛날부터 쓰이는 왕족들이 막 the throne is your birthright, Joffrey, 막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네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 맞습니다. But now it's very hot debate
0: what
1: in the U.S. We're currently on season 4.
0: 네. Is that the red wedding?
1: Oh, no. Ooh, ooh. No spoilers. 네. 근데 이거 this is our third time around okay. watching it anyways. Right. 아, 우리 김수진이 왔네요. 우리 홈에서 여기 왔대. 홈에서 여기 왔다고 제 알고리즘이 여기 데리고 왔다 그 말인가?
0: Oh, there you 네. go. There you go.
1: 아, 수진님, 웰컴입니다.
0: Welcome.
1: 네. 오늘부터 저랑 일이 됐습니다. 좀 이제부터 좀 이상하다.
0: 안 원할 수도 있잖아.
1: 그게 말하니까 지금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0: 청취자들과 우리 네. 올스타
1: 방금
0: 여러분들의
1: 방금 제가 그거 하는 말 들었거든요. 네. 네, 방금 제가 그 말 하는 거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네. 헤일리 보고 들어오셨대요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온 게 중요하잖아요.
0: She
1: What's important
0: funny.
1: is they came, right? 네, but
0: no.
1: don't leave.
0: What's important is she thinks I'm funny.
1: 오긴 왔는데 떠나지 마세요.
0: 그것도 별로다.
1: 자, 두 번째, 여기서 혹시 영어 배울 거 있습니까?
0: 저희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이민, 이 출입국 등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요. So visa, like why is it a visa or why is the card a visa? Like,
1: oh, yeah.
0: Which one, chicken or egg, which one came first? 네, 비자는 라틴어. Charta visa. 자, 이 뜻은요. Paper that has been seen. 보여진 서류라고 하네요.
1: 아.
0: 즉,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여기요. 라고 보여줬던 서류가 이제 줄여져서 visa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1: 네.
0: 또 재미있는 표현. 영주권을 미국에서 green card라고 네. 닉네임을 붙여서 쓰잖아요. Have you ever seen an actual green card?
1: Oh, good question.
0: 저는 못 봤거든요.
1: 네.
0: But I hear it's not green.
1: What?
0: 초록색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green card인가? So it's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이 공식적인 이름이죠. But we go rewind back to 1946.
1: Your rewinder is broken.
0: 왜? 초고속.
1: 네, 1946.
0: 1946.
1: 네.
0: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국인들에게 발부되었던 영주권이 그 당시에는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1: 아.
0: So it used to be green. But then, you know what you can do with papers? You can forge them.
1: Oh, yeah.
0: 자, 이런 서류는 사실 위조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약간, kind of like how your teachers might change the test questions every year.
1: Yeah.
0: 그 색깔을 바꿨다고 해요.
1: 아.
0: 언제는 하늘색, 남색, 핑크색 등 자주 색이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색이 있다고 합니다.
1: They're eventually going to run out of colors. And
0: it's going to be the rainbow.
1: 그렇죠. It's going to be a green card, 진짜 green card. 뭐 될
0: 약간
1: 뭐 날이 오겠죠.
0: 커스터마이즈 저는 요 보라색 마음에 드는데 커스터마이즈가 안 되나요? 자, 지금도 다양한 색이 있지만 하지만 상징적으로 맨 처음에 because the first one was green, they're going to symbolically continue to call it a green card.
1: Interesting.
0: Yeah.
1: Thank you so much. So that was story number 1.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2.
0: Big tech firms have been launching spy glasses as the next new hot thing, but they are quickly getting banned due to privacy concerns. In the United Kingdom, pub chains, restaurants, and even theaters are banning these recording glasses, showing that this balance of technology and privacy, well, this is becoming a new social issue.
1: Don't zoom in. These are not spy glasses, okay?
0: Are they?
1: Don't.
0: Are they, though?
1: Don't be suspicious, 여러분. 네, 뭐 의심하지 마세요.
0: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모두를 의심하는 이것도 좀 모두를 의심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1: 네.
0: Yeah, I'd
1: 보통 I've seen these AI glasses, these smart glasses. The frames are like way thicker because they obviously they have to hold a lot of like. You know, like
0: gadgets,
1: technology, like
0: I
1: chips
0: guess.
1: And stuff, right? Like camera lenses and stuff.
0: That's right. 네,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 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스파이 안경이 빠르게

0: 보급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식당, 술집, 극장 같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착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 I'll be honest. I actually thought about getting one of these smart glasses.
0: Why?
1: 네, because... So I thought get one of smart glasses and then you know you could see like documents and stuff right on it. 아예 완전 이렇게 원고 안 보면서 막 방송하는 척 하려고 했거든요.
0: 원고를 얼마나 더 안 보시려고요?
1: 아, 다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밑에 안 보고 그냥 카메라만 보고 막 엄청 막 쇼하고 와 민수 완전 대단하네. 원고도 안 보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I saw the prices of these things.
0: Oh yeah. 네. Back off real quick.
1: 그냥 여기 원고 보면서 할게요.
0: 네,
1: 그냥 저.
0: 그럼요. 네. 그럼요. 네. So here's the thing. They are number one expensive.
1: Yeah.
0: They look like normal eyewear. Because
1: they do.
0: Think about it. There are glasses with really thick legs. You know, yeah. Right? There are some. Mm. So sunglasses and eyeglasses with tiny cameras that are embedded.
1: 보통 여기 있잖아요.
0: 그, 네. What's it? So you might be wondering, why would you get them if not for a suspicious purpose?
1: Oh.
0: 사실 뭔가 의심이 가는 행동 말고는 대체 이걸 왜 사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저는 있어 보이려고 사고 싶었는데.
0: 있어 보이려고. 네. Usability. But so Meta, the company behind one of these glasses,
1: yeah.
0: well, they're saying, you know, if you wear these glasses, you can stay in the moment. In the moment, 현실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아니, 왜요? 이걸로 이제 내 피드 보고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닌가요? Because instead of constantly doing this, 뭐라고요?
1: 네? 아, 계속 폰 보는 거.
0: 예, 예 말고 대신에 뭔가 근데 또 보는 척하면서 다른 거 보고 있지 않을까요? But anyways, and instead of like following your kid, like, oh,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his, 네. you can maybe film your child.
1: Hit record.
0: Exactly.
1: Right?
0: And then also look at your child at the same time. So, 네. all right. But here's the thing.
1: Yeah.
0: If that's within your family
1: yeah.
0: or family pictures, fine.
1: Okay.
0: But what if you... Let's just say you were wearing those smart glasses and then I didn't know about that. Well, that is a grave violation of privacy. Means that how dare you?
1: Right, right. We have all we all have the right not to be filmed and
0: exactly.
1: not to be, you know, not to have our pictures taken.
0: Right. So Meta says that there are these tiny flashing lights that will indicate if recording is in progress, but then there have already been complaints.
1: Ah. So that's the deal. Like Meta, obviously in the U.S., I know this is a big issue, but also these concerns are in other countries too.
0: Namely in South Korea, where they're maybe being used less for secret filming, but to cheat on tests.
1: 아.
0: 사실 우리 옛날에 이런 공상하지 않았나요? 어, 답을 다 알려주는 펜이 혹은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Well, that's what AI glasses kind of are.
1: Yeah.
0: So earlier this month in South Korea, authorities caught three people cheating on various exams like the technical licensing exams with AI glasses on.
1: 이러면 안 되지.
0: This is already happening.
1: 네.
0: And then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smart glasses may be u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네, 내일이면 이미 벌써 수능이 D-100일입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런 수능에서도 eyeglasses, spyglasses, smart glasses 사용되지 않을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1: 진짜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0: -101 now.
1: 11월 달이잖아요.
0: It is.
1: Right?
0: Yeah.
1: Crazy. Mm-hmm. But and I guess that's one more thing they're going to have to check for,
0: exactly.
1: right? Phones. What other than phones, I don't know what they check for.
0: Buds, earbuds.
1: Oh, 그쵸, 맞아요. Yeah, right? Yeah. And on top of that, smart watches and
0: smart glasses.
1: Smart glasses. Oh. 아, 맞습니다. 우리 수진님이 있어 보이려고 크크크라고 하는데 why not, right? 네. But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Sure, four eyes.
1: What? 아니, 순간 four eyes 까먹었어요. 네.
0: 네, 자, 이 안경에 관련된 여러 표현들 I mean, this is not nice, but hopefully you weren't offended. 저도 많이 불렸죠. Four eyes, sunglasses. 네, 안경에 관련된 여러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요.
1: 네.
0: Glasses라고 하지만 eyeglasses가 공식적인 표현이죠.
1: 아.
0: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glasses.
1: Yeah.
0: Like the glass on your window. So
1: yeah.
0: eyeglasses.
1: Mm-hmm.
0: Do you remember the term spectacles?
1: Spectacles.
0: Yes, there we go. Spectacles. 네. Spec, 보이는 거죠. Spectacles. 그렇기 네. 때문에 옛날에 안경을 표현하던 표현이 spectacles.
1: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0: 맞아요.
1: Let me see.
0: 다리 없이 걸치는 것도 있었잖아요.
1: 네.
0: And then you shorten that to specs. Oh, hey, Minsu. Cool specs.
1: Oh, thank you.
0: 네, 비격식적으로 일상에서 이렇게 cool specs, nice specs라고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하지만 또 이런 안경뿐만이 아니라 돋보기, 선글라스 다 통상 통칭해서 eyewear.
1: Eyewear.
0: You wear this on your eyes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Speaking of sunglasses, shades.
1: 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universities. This summer, 다대포 is drawing spotlight once again as a flagship cultural and tourism milestone of Busan. So today, we're going to speak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al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explore vivid stories from the festival grounds, the unique charm of Busan's coastline, and its potential to grow into a world-class marine tourism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의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바다축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부터 부산 바다가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 또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용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여기 스튜디오 너무 멋져요.
0: 그렇죠. 네. 또 한 3개월, 2개월 전에 오셨는데 네, 스튜디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또 뒤에는 다대포같이.
1: 아, 여기 완전 다대포네.
0: 그렇죠. 다대포에 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올해 부산 네. 축제 바다축제가 이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개막식도 있었고 또 다대불꽃쇼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주말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첫 주말 행사 너무 잘했고요.
0: 네.
1: 올해 바다축제가 3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축제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지난 주말에 엄청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0: 네.
1: 8월 7일 이 일몰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 다대불꽃쇼.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인데요. 바지선 세대에서 17분간 아주 화려한 해상 불꽃을 연출을 했습니다. 백사장 인원을 한 3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안전하게 통제를 했고요.
0: 네.
1: 시민분들은 인근의 생태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도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 축제를 즐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쇼 이후에 또 진행된 프로그램이 뭐 애프터 공연도 있고 2천석 규모의 다대포차 네, 그것도 진행을 했고요. 야간에 또 클럽 분위기의 선셋 비치 클럽까지 아주 막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대포의 낙조 그리고 밤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첫 주말 완성했습니다.
0: 이번 주말에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SNS에 정말 많은 포스팅을 봤습니다.
1: 네.
0: 너무 핫했다고 저도 많이 봤는데 Now he shared, actually he's back here after 2-3 months in the studio and as you know we do have a new studio here at BFM and he did compliment how amazing it is here. And listeners, you can just see the background of and this side of the studio, but the other side is also great as well. So many lights and cameras, and he did comment on that. Now, the 30th Busan Sea Festival had a grand launch around Tadepo Beach, and he highlighted by the 17-minute Tade fireworks show launched from the sunset on opening day, which was August 7th. He noted that capacity on the sandy beach was safely managed at around 35,000 people while citizens enjoyed the event orderly along neighboring ecological paths. And he adds that the opening energy carried seamlessly into after-party performances at the Tadepocha street food area and a vibrant sunset beach club, making for a memorable first weekend set against Tadepo's scenic night, sea, and sunset as well. And you can see some of that photos in the background as well. Now, what were some of the new programs or biggest changes that visitors could experience exclusively at this year's festival? 그럼 특히 올해 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가장 달라진 점들은 무엇일까요?
1: 네, 뭐 올해는 이 다대포 자연 환경에 좀 더 자연 환경에 아주 트렌디한 휴식 그리고 젊은 감성 이런 걸 좀 더한 게 좀 특징이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백사장 위에 오픈형 비치 클럽인 선셋 비치 클럽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반대편에는 선셋 펍이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뭐 선셋 무브 뭐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헬시 푸드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야간 이 선셋 클럽에는 DJ EDM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다대포차 예, 총 2천석 규모입니다. 예, 다대포차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헤이즈라든지 폴킴 같은 아티스트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식당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춘포차도 교대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좀 색다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0: 네, 정말 보고 듣고 먹고 쉬는 이런 축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added a trendy, youthful relaxation vibe to Tadepo's natural setting. A key highlight.

0: was a Sunset Beach Club, an open-air beach venue right on the sand featuring a sunset pub with healthy food and wellness activities like aromatherapy and sunset movement, alongside energetic evening DJ EDM shows at the Sunset Club as well. He also emphasizes the expansion of Tate Pocha into a massive 2,000-seaside food zone, showcasing live performances by artists like Haze and Paul Kim, and he adds that the alternating operations between professional eateries and youth-run Chongchun Pocha stalls brought a uniquely dynamic food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to the venue. Well, this year, the Busan United Campus Festival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10 universities from across the Busan area. With younger generations directly planning and taking part, it must have injected a whole new energy into the festival. So how was this initiative conceived and how did it play out on the field? 네, 올해에는 부산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부산연합 캠퍼스 대축제도 처음 마련됐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실제 현장에선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나요?
1: 네, 아무래도 부산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관람객으로 있기보다 좀 직접 참여하길 바라는 서로 간의 마음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부산 지역의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청춘해 방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선보이게 됐고 네. 청년과 바다의 도시 부산답게 이 대학생들이 축제 관람객을 넘어서 주체로 참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8월 10일, 8월 11일 양일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 판매까지 직접 하는 청춘포차가 열리고요. 대학 동아리들의 어떤 밴드 공연, 댄스 공연 그리고 좀 유명한 양홍원이라든지 한요한 같은 이 초청 가수의 무대도 함께 펼쳐집니다.
0: 네.
1: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현장에 즉시 반영되면서 이 축제장 전체에 생동감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젊은 세대가 직접 참여하면 축제의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festival debuted the 청춘해 방구역, which is Youth Liberation Zone, featuring 10 local universities in Busan, reflecting Busan's identity as a city of youth and the sea. The initiative was planned to empower university students as active creators rather than just spectators. And he explains that on August 10th and 11th, students will directly manage and operate Chongchun Pocha food stalls alongside band and also dance performances by university clubs and guest stages featuring artists like Yang Hongwon and also Han Yohan as well. He notes that the passion and fresh ideas of the younger generation have brought a vibrant energy across the entire venu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al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Kevin messaging in saying, how interesting, I am missing out. 저희 미국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께서 너무 아쉽다고 저도 가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ou're going to have to visit Busan one day and enjoy the Busan Sea Festival. Now,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driving force that enables Busan Sea Festival to continue for 30 years now?
2: 부산 바다 축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30년 동안 축제를 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핵심은 바다죠. 이 30년 동안 이 부산 바다 축제가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이 부산 바다의 다채로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느낌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바다 축제는 이제 단순히 뭐 피서지 행사 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음악, 웰니스, 청년 문화, 지역 먹거리 뭐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우러진 이 어떻게 보면 종합 해양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산 시민분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분들이 끊임없이 매년 부산 바다 찾아주시고
0: 그럼요.
1: 저희 바다 축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 축제도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1: 네.
0: So he reflects that the core driving force behind the Busan Sea Festival's 30-year legacy lies in the vibrant versatility and the constant evolution of the Busan's coastline. He emphasizes that rather than staying a simple beach vacation event, the festival has continuously

0: greatest charm that sets Busan City apart from other cities. 최근 부산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부산의 바다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의 바다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이 도심과 매우 가깝다라는 거겠죠. 도심의 접근성이 좀 너무 좋고 그리고 해변이 부산은 해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변마다 너무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고유한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도심과 해변을 아주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이런 도시 환경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해운대 광안리 정도면 아주 화려한 마천루 역동적인 도시 문화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 바다축제가 열린 다대포 같은 공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낙조,
0: 네.
1: 매우 넓은 백사장, 그리고 생태길, 아주 이 휴식과 낭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휴양, 레저, 문화, 야경 뭐 이런 것들 모두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I absolutely agree. And he emphasizes that the unique pull of Busan's coastline stems from its effortless urban accessibility combined with the distinct character of each beach. And he highlights that being able to move seamlessly between downtown and coastal beaches via public transit is an extraordinary feature on a global scale. And he contrasts the dramatic skyscrapers and a dynamic city life of Haeundae and Gwangalli with Dadaepo, the festival's venue, which offers just beautiful sunsets, expansive the sands, and the scenic ecological paths. Ultimately, he notes that experiencing resort relaxation, water sports, culture, and night views all within a single city is what is just amazing and what really mesmerizes international visitors. Now, Busan's coastline is far more than just a summer destination. It is a vital resource driving the city's future competitiveness. So as a festival specialist, how should Busan leverage its sea moving forward to really grow into a world-class tourism city? 네, 부산의 바다는 단순히 여름에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앞으로 부산의 경쟁력이 될 중요한 자원인 것 같은데요. 축제 전문가로서 부산의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1: 네, 방금 질문에 답이 있는데 이 부산 바다는 이 여름 한철 관광지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 스토리와 즐거움이 있는 체류형 해양 문화 공간으로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해수욕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번 축제처럼 뭐 웰니스라든지 뭐 레저 그리고 야간 관광, 청년 문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융합된 좀 고품격 해양 생태계 뭐 이렇게 구축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다라는 공간에 이제 보다 차별화된 여러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막 입혀지게 되고 세계인들이 사계절 언제 찾아오더라도 부산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 거점이 거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So he emphasizes that Busan Sea must evolve beyond a single season summer getaway into a stay-over marine cultural space rich with year-round storytelling. So he notes the importance of shifting away from traditional swimming-focused tourism toward building a high-value marine ecosystem that blends wellness, water sports, night tourism, and youth culture as demonstrated in this year's festival. By layering distinct cultural content and storytelling onto its coastal spaces, he stresses that Busan can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marine tourism hub where visitors worldwide can experience this unique coastal lifestyle in any seaso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talking about Busan Sea Festival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for thos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visit the Busan Sea Festival yet, could you introduce the remaining can't-miss programs and share the best way to enjoy a truly special summer here in Busan? 네, 아직 부산 바다 축제를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프로그램 중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 그리고 부산의 여름을 가장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축제는 후반부에도 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8월 11일, 예, 11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교 10개 대학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청

0: 청춘 해방구역 그리고 청춘 포차 열려서 마치 대학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초청 가수 무대도 펼쳐지고요. 12일에는 이 낙조를 배경으로 어쿠스틱 사운드가 흐르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 그리고 13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이제 저희 바다축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늦은 오후, 낮에 너무 더우니까요.
1: 그쵸. 예,
0: 늦은 오후에 다대포 해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신 후에 시원한 밤바다 바람과 함께 음악 그리고 먹거리 함께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아직 축제를 못 가신 분들은 꼭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수수님, 저 지금 사진은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기가 어디죠?
0: 아, 요거는 네. 이제 웰리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지금 귀에 뭘 들고 듣고 있는 거죠?
0: 저 이제 헤드폰이고 이제 음악이 네. 나오는 거고요.
1: 아, 네네. 네.
0: 지금 요가 하고 있어요.
1: 아, 음악을 들으면서 네. 요가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전 사진 하나 볼게요. 아, 이건 뭐죠?
0: 네. 방금 지금. 건 물총 싸움이고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작년 사진인데
1: 네.
0: 사실 올해 너무 폭염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1: 네.
0: 혹시나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탈진할까봐 올해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선셋. 네. 사진은 뭘까요?
0: 이게 저희 다대포차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너무 네. 좋은데요. 네. 낭만적입니다.
0: 다대포가 워낙 낙조가 너무 좋아서
1: 네.
0: 뭘 해도 아름답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2: So this week, if you have the time, I would highly recommend it. You will be able to see some of this. And you just know the sunset there makes everything even just extra beautiful and romantic, right? So now he highlights the rich lineup of late stage festival programs that visitors shouldn't miss. So on August 11th, the Youth Liberation Zone in Cheongchunpocha, directly planned by university students, will feature student club performances and guest stages as well. And on the 12th, the Tadepo Folk Rock concert will fill the sunset backdrop with acoustic melodies, followed by on the 13th by the grand finale, Open Sea Open Music Concert for all generations to enjoy. He recommends coming to Tadepo Beach in the late afternoon to take in the stunning sunset before enjoying live music and delicious food and the cool evening sea breez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부산 바다 축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방송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다대포 분위기 연출해 주시고 스튜디오 너무 멋집니다. 어쨌든 30주년 맞이한 우리 부산 바다 축제 저 그래도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아무튼 축제가 열리는 다대포는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름다운 낙조, 생태길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그래서 저희 축제는 뭐 1년에 며칠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뭐 1년 내내 다대포는 존재하니
1: 그쵸.
0: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또 부산에는 여러 이런 뭐 해운대 광안리도 있지만 이런 다대포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아주 로맨틱하고 색다른 분위기에 또 다른 부산 바다를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다대포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대포 이외에도 부산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관광지
1: 네.
0: 새롭게 발견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좋은 문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올 여름엔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다대포를 찾아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So he said it was deeply meaningful to introduce the 30th Busan Sea Festival through today's broadcast. He highlights Tadepo, the host venue, as a unique and special beach in Busan, boasting Asia's largest, most beautiful sunset views alongside growing ecological trails. And I would second that. It's not an exaggeration, right? It is the most beautiful sunset I've seen so far. And he notes that both the Busan citizens and visiting international tourists will be able to deeply experience a romantic and fresh coastal atmosphere, just so different from before. And ultimately, he hopes the sea festival allows many visitors to discover the hidden jewel that is Tadepo and also just around Busan and enjoy special summer for all. Now, in your view, before we wrap up,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What is the single most critical factor for a festival's success?
1: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축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축제란
1: 네.

0: 핵심 코어가 단단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의 송크란 축제를 네. 예를 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물총 축제, 뭐 물축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기원을 좀 따져보면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도시의 어디를 가더라도 아주 크고 작은 불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태국의 설날이 되면 이 불상을 물로 씻는 이제 행위들을 해요. 아. 예. 뭐 평소에도 하지만 네. 그런 것이 약간 뭐랄까요? 문화적인 뭐랄까요? 관례죠. 예. 그렇게 이 불상을 물로 씻는 행위에서 발전이 되었고요. 제가 이 축제를 갔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아주 그 번화한 축제 현장이 아닌 조금 동떨어진 조그만 조용한 동네였는데요. 그곳에 길게 테이블이 늘어져 있고 거기 한쪽에는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흰색 옷을 입고 우리로 치면 한복이죠.
1: 네.
0: 그럼 반대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어른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떠서 이분들의 손을 씻겨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죠. 사실 네. 제가 태국어를 몰라서. 네. 근데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윗 어른들에게 설날에 새해 인사하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오래 사세요. 이제 그런 식의 축원을 비는 거를 손을 씻겨 드리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른분들은 또 덕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 농경 국가이고 물로 상대방에게 축원하는 행위. 에서 이런 문화적 행위가 지금의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물총 축제가 된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행위에서 비롯돼서 대규모 축제로 발전한 사례. 이 핵심 코어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축제는 영원히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된다. 예, 저는 축제 성공 요인을 핵심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예.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이 축제가 왜 존재하는가의 분명한 핵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So he believes that a truly successful festival is one with a solid core foundation. So he mentioned Thailand's Songkran Festival, widely known as Water Gun Festival, right? Which actually originated from Buddhist practice of washing Buddha statues with water on New Year's Day. He recalls his personal experience at a quiet local neighborhood in Thailand during Songkran, and he described seeing young residents and children pouring water over the hands of elders seated at a table while offering traditional New Year blessings, much like performing traditional New Year bows in Korea here. And he emphasizes that Songkran grew into a world-famous water festival precisely because it was built on this cultural act of honoring and blessing. Ultimately, he reflects that festivals rooted in a nation's or ethnic groups' cultural traditions possess an extraordinary strong core, enabling them to remain sustainable without wavering through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Beautifully sai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Paloma Faith with Lullaby.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New Zealand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o Jung-hyun is joining us from New Zealand. 네, 오늘은 뉴질랜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조정현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Cho Jung-hyun connected from New Zealan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While Korea is in the grip of relentless heat waves, New Zea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s dealing with the opposite problem. A severe cold snap has hit the country. 네, 첫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은 연일 폭염으로 고생인데요.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는 반대로 매서운 한파가 덮쳤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를 강타한 추위는 한마디로 남극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남극 대륙에 머물던 거대한 저기압과 소용돌이가 남풍을 타고 그대로 뉴질랜드 상공으로 직진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다이렉트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0: I see. So the cold gripping New Zealand right now is being driven by what's being called the Antarctic Express. A massive low pressure system and vortex has been actually sitting over the Antarctic continent and is now riding southerly winds directly into New Zealand, pushing a surge of air straight into the country. So then how severe has the cold been?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추운 건가요?
1: 네, 주요 도시들을 보면 평년 기온보다 대략 3도에서 5도 이상 낮게 떨어졌습니다. 남섬의 내륙 지역이나 알파인 지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일이 허다하고요. 좀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수도 웰링턴이나 오클랜드 등 대도시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기록적인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0: I see. So temperatures across major cities have fallen roughly 3 to 5 degrees or more below seasonal average in inland areas and alpine zones on the South Island. Dropping below minus 10 degrees Celsius is not unusual. Even major cities like the capital Wellington and Auckland, where temperatures rarely reach freezing, have been seeing wind chill values plunge below zero, and the country is recording peak winter power consumption as a result. In particular, there was news that snow fell in the capital Wellington,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특히 수도 웰링턴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폭설이 온 건 아니지만 도시 빌딩 숲 사이로 하얗게 눈발이 날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웰링턴은 바닷바람이 불고 위도상 아주 추운 곳은 아니라서 눈이 내리는 일이 극도로 드문 도시입니다. 이번 눈은 무려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15년 만에 눈이라니 도시 분위기가 얼마나...

0: Welcome back, everybody, and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Jo Tae-joo.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이에요.
0: 아, 오랜만입니다.
1: 예. Long time no see.
0: Long time no see. 맞아요. 예. Long time no here, long time no see. 예. 잘 지내셨어요?
1: 예,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0: 로라도 다행입니다.
1: 그 스코틀랜드 좋았어요?
0: 아, 스코틀랜드 예, 좋았었어요. 여기보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날씨 잘 맞았습니다.
1: 아니, 진짜 제일 더울 때 네. 잘 갔다 왔어요.
0: 진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날씨가 가져왔습니다. 다들
1: 웰컴 투 코리아.
0: 위에서, 예.
1: 로라 덕분에. 예.
0: 자, this is Monday Groove, 예. which is an English and Korean segment. I'll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s we turn Busan-based artist TJ into a global star. So we're going to find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we're going to enjoy performances right here in the studio every week. 그래서 TJ 씨 바로 네. 노래해 예. 주시겠어요?

0: 나 진짜 DJ답다. 아, 완전 DJ답다. 그 네. 노래. 아, okay. So let's get into the song itself. This song is Tonight You Belong to Me by Patience and Prudence. 아, 그러면은 let me just explain it. Before we explain it, 우리 설명하기 전에 네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죄송한데 좀 다이버션 합시다. 주말에 공연 많이 예. 했어요?
1: 주말에 했어요.
0: 나 SNS에서 봤거든요. 예, 주말에. 뭐 했어요?
1: 이번 주말에 북항에서 네. 북항 저 신수공원 있죠. 부산역 옆에 네. 거기에서 뭐 서브 뭐 페스타 뭐 하면서

0: 뭐 마라톤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마술 쇼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가 캠핑존이라고 있었어요.
1: 맞아요. 그거 봤어요.
0: 사람들 맥주 마시고 막 핫도그 먹고 막 이런 데서 노을이 촥 이렇게 부산 저기 무슨 대교지? 저기 영도 있는데 그 대교 있잖아요.
1: 그 영도다리.
0: 예, 영도다리 있는데 그 영도 북항대교, 북항대교 쫙 보이는 거기에서.
1: 아, 레인보 뭐 무지개 그룹이 또 나오게.
0: 네네네. 거기에서 노을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노을이 끝나는 시간 동안 공연 쫙 했어요.
1: 네. 너무 좋아요.
0: 저도 너무 좋았어요.
1: 잘 봤어요.
0: 바람도 좋고, 네,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 노래 나왔잖아요.
0: 새로운 노래도 나왔죠. 예,
1: 개봉했는데 4주 전 개봉했고 개봉 맞아요. 개봉은 영화.
0: 발매했고
1: 예. 그래서 이제 뭐 반응이 좋아요?
0: 네, 뭐 공연장에서도 하고 뭐 사람들 주변에서 저의 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번 노래 너무 좋다면서
1: 좋습니다.
0: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1: I love it. So if you want to see any of 조태준 or Busan Groove's music, you can catch them all around Busan and all around Korea and of course all over the internet as well. Okay. 그러면 이 노래 좀 설명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the song by Patience and Prudence. In 1926, there was a lyricist called Billy Rose. It was a composer as well. And the composer Lee David, they crafted this very simple and tender ballad about cherishing a fleeting romance under the moonlight before dawn separates the lovers. 그래서 이 노래는 원래 의도는 뭐 해가 뜨기 전에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뭐 달빛 아래 잠시 피어난 사랑을 소중한 뭐 간직하는 한 잔은 내용의 단순한 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0: 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영화 OST로 봤어요.
1: 어디서?
0: 그 사실 이제 영화는 못 봤는데.
1: What?
0: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하는 영화 OST로 어떤 남녀가 있는데 산책을 바닷가 산책을 하다가 캠프파이어
1: 캠프파이어 맞아요.
0: 캠프파이어 맞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로맨틱해 보이는 거예요.
1: 오케이.
0: 예, 영화 제목이 Jerk?
1: The Jerk.
0: 절크 맞나 모르겠어요.
1: Let me see. You belong to me. Prudence. Patience and Prudence.
0: 사실 이게 듀엣곡이에요. 듀엣곡. 그래서 로라랑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건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1: The Jerk 맞아요.
0: 절크 맞죠.
1: Steve Martin. 스티브 마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이에요.
0: 네. 되게 로맨틱 그 영화에서는 되게 로맨틱하게 보이던데.
1: 맞아요.
0: 네.
1: But he's that's so cool. Yeah, he's one of my favorite actors, Steve Martin. Back in the day, he's a comedian, like actor comedian. So yeah, that's a good movie. 너무 좋아요. Okay, okay. Yeah. 좋습니다. Yeah. So over time, because of this kind of eerie nostalgia, this was like a television show of horror projects. There was like American Horror Story, for example, Murder House. It began using this track to evoke a really chilling, suspenseful atmosphere. 그래서 이 노래는 예전에는 진짜 로맨틱한 러브스토리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커버송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특히 이 노래 너무너무 스윗하고 의미가 너무 연인과 연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TV쇼나 공포의 영화에서도 좀 뭐 신비스러운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도 나왔잖아요. 몰랐어요?
0: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오로지 그 OST를 보고 이 노래에 반해서 이 버전만 계속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1: 진짜로?
0: 네.
1: 그 제이슨 웨이드도 You Belong to Me When 똑같은 내용 maybe. Is it the same 가사? I think the 가사 are a little bit different. You belong to me. 아무튼. Anyway, 이 노래 들을 때 when you listen to this song, how do you feel?
0: 그 남녀가

0: 그 화음을 이렇게 넣거든요.
1: 아.
0: 그 뭐 여기서 제가 남자 파트는 You belong to sun 하면 여자는 그 길게 You belong to somebody new 이러면서 화음을 넣는데 그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뜻을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우리는 꿈을 꾸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정말 로맨틱한 노래다 하면서 정말 즐겼죠. 네.
1: 맥락이 그리고, 진짜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로맨틱한 영화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공포 노래 그 공포 TV 프로에서나 뭐 공포 영화에서 나오면 너무 무서워요.
0: 원래 웃으면서 겁주는 게 제일 무섭잖아.
1: 너무 무서워.
0: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섭겠다.
1: You belong to 특히 그 American Horror Story라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한 시리즈 Murder House이라는 게 이 하우스 안에서 귀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귀신 좋은 귀신도 있고 진짜 나쁜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나왔었어요.
0: 또 귀신이 하면 진짜 무섭겠다.
1: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let's learn some let's learn some English pronunciation or let's learn some lyrics which might have been difficult. 가사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뭐 불편한거나 뭐 힘든 뭐 pronunciation이 말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0: 그 이제 한국말하고 어순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있잖아요. 영어가.
1: 당연하죠.
0: 그런데 우리는 뭔가 꾸미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영어는 꾸미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런 게 이 노래를 표현할 때 되게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좀 더 그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1: 왜냐면 방법 뭐 없어 그냥 배워야 돼.
0: 그냥 하는 거죠. 네, 맞아요.
1: 예를 들면 What do you think? So like the structure of our sentences, TJC is saying the structure of English and Korean is different. So you say 나는 밥을 먹어요. But in English we say I eat 밥. So it's 나는 먹어요 밥.
0: 맞아.
1: You know, so it's like that. So is it a way or a strategy that we can implement to be able to say it easier or remember. 예를 들면
0: 뭐, way down by the stream 이 부분도 by the stream이 사실 꾸미는 건데 그런데 뒤에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1: 어렵다.
0: I know my honey I know with the dawn that you will be gone.
1: Yeah. 그냥 배워야 돼요.
0: 그죠.
1: 사실은
0: 맞아요.
1: There's no shortcut to learning English. You just have to learn the structure of it. So yeah, way down by the stream. 한국어로 했으면 뭐 어떻게 말하면 더 온천 앞에서 맞아요. 온천 앞에서. So
0: 네가 갈 뭐 가버린 온천 앞에서 이건데 온천 앞에서 네가 갔었지 뭐 이런 건가?
1: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0: 네네.
1: 방법 없어요.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배워야 돼. 발음은요. Any difficult thing? Do you know what I heard when you were singing?
0: 네.
1: 선생님으로서 얘기할게요. As your teacher, let me tell you. You said belongs to me. But tonight you belongs to me.
0: You belongs to me.
1: You said belongs to me.
0: 아, 쓰가 들어갔구나.
1: 들어갔어.
0: 아,
1: 습관인 것 같습니다.
0: 맞아, 습관이에요. 쓰가 자꾸 들어가요.
1: 네. 조심.
0: 네, 네. You belong to me.
1: You belong to me.
0: You belong
1: yeah.
0: To me.
1: But these days, I can hear your English accent, singing accent, is very much more 자연스럽다.
0: 아.
1: Very more natural.
0: 네,
1: very more natural. 진짜 영어 너무너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Very more? No. 틀린 말입니다. Don't ever say very more.
0: Very more.
1: No. Yeah. 틀린 말이에요.
0: 어허.
1: 삭제. 삭제 미. I am 탈락.
0: 저한테는 아무 때나 하세요. 저는 뭐 욕을 해도 잘.
1: 안 돼요. 네. So it's a story during a night. And so it's a really nice sound. 근데 그 중에
0: 네네.
1: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나 뭐 제일 힘든 표현이 뭐지?
0: 그 제일 좋아하는 표현? 제일 좋아하는 표현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You belong to me.

0: 근데 you be, 그걸 틀렸네요. You belongs to me라고 했네.
1: You belongs to me.
0: 예, you belong to me. 예. 요, 아,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tonight도 먼저 나. But tonight

0: 가지.
1: 부산말로 가지 마세요. 한국말로.
0: 잘 자.
1: 잘 자.
0: 네, 또 봐요.
1: 또 봐요. 맞아요. 네. 또 봐요.
0: 좋은 밤 되세요.
1: 다음에 뵐게요.
0: 네, 다음에 봐요. 네,
1: 좀 네. 포멀하게 하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 봐요. 네. 네, 내일 봐. 잘 자.
0: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 또 그 표준말도 가.
1: 가.
0: 이렇게도 하죠. 네.
1: 아니, 먼저 가.
0: 먼저 가.
1: 먼저 간다. 어. There's so many ways to say bye-bye or see you tomorrow, etc. But in English,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greetings for meeting someone in the evening or saying goodbye at night, right? So there's a few that we can say. If you say in the evening time, 뭐 저녁에 bye-bye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를 좀 배워볼까요?
0: 네, 좋아요.
1: Okay.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까 TJ 씨가 말씀 했는데 잘자.
0: 잘자.
1: 잘자.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Good night.
1: Good night.
0: Good night.
1: Good night. Yeah. Yeah. Good night
0: good
1: is
0: good sleep.
1: Good sleep. 잘자 is good sleep, right? 근데 우리는 잘자 good sleep은 아니고 good night. Okay. Perfect.
0: Yeah.
1: 아니면 sleep well.
0: 아, sleep well. 오, sleep well.
1: Sleep well.
0: 근데 보통 한 저녁쯤에 헤어질 때 한 8시쯤 헤어질 때 그때도 우리 잘자 하고 헤어질 때 있거든요.
1: 그쯤 이상. 근데 사실은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중요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So it's really important depending on what English expression you use, same as Korean, what you say. 그래서 잘자라는 말이 아마 연애한테 아니면
0: 연애.
1: 뭐 친구한테 친한 친구 뭐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잘자 절대는 하면 안 되지.
0: 하면 안 돼요.
1: Sleep well, sweet dreams.
0: Sleep well, boss. 이거 안 되지.
1: Sweet dreams, boss. 좀 예. 하지 마. 그런 말을 좀 이상하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자 이렇게 sleep well, sweet dreams.
0: 그러면 별로 안 친한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친구 여잔데 sleep well 하면은 좀 오해 받을 수 있어요?
1: 아, 예, 괜찮아요. Sleep well, sleep well이라는 말이 친구라면 괜찮아요.
0: 아,
1: 친한
0: 괜찮아요.
1: 친구, 뭐 여자친구 다 괜찮아요. 근데 sleep well이라는 게 저녁 한 후에 잠자기 전 그 뭐 9시에서 밤
0: 11시
1: 뭐 헤어질 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네.
1: You can say sleep well after dinner. You can't say it like 8 o'clock. Sleep well. 조금 뭐 괜찮은데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거 like instead of saying sleep well, you would say good night. Yeah, have a good night.
0: Have a good night.
1: Yeah,
0: have a good night.
1: Night.
0: Yeah,
1: yeah, have a good night. night. 자 다음은 좋은 꿈 꿔.
0: Nice dream.
1: Nice dream.
0: Yeah.
1: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0: Have a nice dream.
1: 아까 얘기했는데 sweet dreams.
0: 아 sweet dreams.
1: 좋은 꿈 꿔.
0: 아 sweet dream.
1: 근데 한국어로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Who can you say that to in Korean?
0: 아이들.
1: 아이들?
0: 응.
1: 아기들.
0: 아기들한테. 아기들한테 하고.
1: 또는?
0: 또는.
1: Anyone else?
0: 좋은 꿈 꿔 여자친구한테 할 수도
1: 여자친구?
0: 있고. 친구한테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1: 근데 재미로 예를 들면 남자친구한테 그 TJ 씨 남자친구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스위트 드림 이렇게 할 수 재미로
0: 하면은 술 많이 먹었었구나 하겠죠. 되게 많이
1: 그러니까,
0: 마셨구나 하겠죠.
1: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네. 라면 먹지 마라. 바로 자. 네. Okay. So sweet dreams.
0: 네, sweet dreams.
1: In English as well. 영어로 하면 sweet dreams.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기한테도 좋아요.
0: 네.
1: 아니면 사랑스러운 친구한테.
0: 아.
1: Sweet dreams. I love you. 좀 애교적인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0: 아.
1: 네. 근데 보스한테 스윗 드림스 하지 마세요.
0: 아, 보스한테는 뭐라고 해요?
1: 보스
0: 좋은 저녁.
1: 예. 포멀하게 그냥 good night.
0: 아, good night.
1: Good night. 예. Good night.
0: Good night. 아.
1: Yeah. 혹시 뭐 동료분이지만 아니면 특히 외국인한테. So if you want to if you meet 외국인
0: 내가 좀 존중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1: 예. You could say take a good rest.
0: Take a good rest.
1: Or have a good sleep.
0: Have a good sleep.
1: Yeah. 그런 말도 약간 good night보다 좀 매너 있게,
0: yeah.
1: 좀 친절하게.
0: Yeah, yeah, yeah.
1: 근데 완전 formal합니다.
0: Yeah.
1: It's very polite and very, but very okay.
0: Mm-hmm.

0: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Good job, brother.
0: Good job, brother.
2: 안 돼.
0: 오케이,
1: Good job. 예.
0: 오케이, 땡동댕, 100점. Good job, brother.
1: Good job.
0: 근데
1: 예.
0: 웃긴 게, so 고생하셨습니다,
1: 아, 근데 예.
0: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These words in English, they don't translate.
1: 응응.
0: Because if you say good job, 약간 how can I say condescending? Like, oh, this was good job, or like good work, good job.
1: Good work.
0: 약간 그 위에서 내려가는 말이에요.
1: 아, 진짜예요?
0: 격려? 격려. 예, 약간 그 뉘앙스가 그래요.
1: 아, 그렇구나.
0: So you wouldn't say like today, good job today. In you could, 근데 뉘앙스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1: 예.
0: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반대적으로
1: 예.
0: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reat work today.
1: Great work today. 예.
0: 근데 이렇게
1: 너무
0: great
1: 좋아요.
0: work today
1: 예.
0: 하면 보스 하는 말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1: 보스가 하는 말처럼.
0: 보스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사장님이고
1: 예.
0: TJ씨한테
1: 아르바이트.
0: 아르바이트 great work today 위에서 내려가고.
1: 아.
0: 근데 우리는 뭐 같은
1: 같은
0: 레벨이면
1: 레벨이면.
0: great work 우리는 great work 했다 그런
1: 아.
0: 말도 할수 있어요.
1: 예.
0: 근데 고생 많으셨어요. Just take a rest. Like, 너무 힘들어요.
1: 아니
0: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방금 공연했어요. 우리 멤버들하고 Great Work Today
0: Great
1: 이렇게
0: work today 하면 우리는 다 같이 Great work
1: 아,
0: today
1: 네.
0: 했어요. Great work 하면 보스에서 직원한테 하는 거예요.
1: 아, Great Work 하면
0: Great work.
1: Great Work Today
0: Great work today, great
1: 하면
0: work 둘다 똑같은 말인데 예.
1: 친구끼리 할수 있죠.
0: 친구끼리 할 수도 있어요. We did great work today.
1: We did great work today.
0: We did great work today.
1: Yeah.
0: 근데 누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1: 아니,
0: 너무
1: 만약에
0: 어려워요.
1: 우리가 지금 방송 마쳤어요. 방송 같이 끝났어. 그럼 로라 나한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0: 나한테 수고했어요.
1: 아,
0: You
1: 로라가 저한테
0: could say
1: 말하면은 영어로 만약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0: If you say to me great work, I'm going to be offended. I'm going to 기분 안 좋아요.
1: 그러면
0: great work today. 뭐 당연하죠. 난내 직업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great work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1: 그럼 뭐라 해야
0: 삐졌다.
1: 되지? 오스카르 삼아대시다.
0: 아니면
1: 뭐 그거 안
0: thank
1: 되니까.
0: you for
1: 네.
0: today.
1: 아,
0: 그냥 thank you for today.
1: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1: 네.
0: today.
1: 아,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today. That was great.
1: That was great. Thank you for today.
0: Thank you for
1: that was great.
0: today.
1: Yeah, yeah.
0: 그냥
1: thank you.
0: 고맙습니다 하면.
1: Thank you가 좋네요. Thank
0: 맞아요.
1: you. 아,
0: Okay.
1: thank you가 좋네요.
0: 해결했습니다.
1: 네,
0: Thank
1: 해결했네.
0: you.
1: Thank you.
0: 밖에 없어요.
1: Thank you.
0: 아, 머리가 아프다. It's my 첫날 since I came back from my holiday. TJ 씨 덕분에 내가
1: 네.
0: 머리가 진짜 복잡해졌어요. 고맙습니다,
1: 네.
0: TJ 씨.
1: Thank you.
0: 네, 고맙습니다.
1: Thank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1: you.
0: 다시 한번 Are we gonna have one more song?
1: Yeah.
0: Yay! Okay, here we go. Take it away, TJ 씨.
1: Yeah.

0: 좋습니다. 노래 너무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네. for today.
1: Yeah, thank
0: that
1: you
0: was wonderful.
1: For today.
0: Yeah. Good work.
1: Good work.
0: 우리는
1: yes.
0: 진짜
1: awesome.
0: good work.
1: Yeah.
0: 잘했어요. 우리. 자, 다음 주에
1: 뵙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Bye bye.
0: Okay,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This is Haven't Met You Yet by Michael Bublé.

0: This Monday morning, it's time to brighten your day with a refreshing voice. Welcome back to All About and our Yodel Master, Yodel 언니, 이은경. Hello and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Welcome back.
1: Yes. Hi, everyone.
0: Hi, everyone. Hi, Crunchers. 은경, 요들 언니 back.
1: Nice to see you again. I'm Yodel 언니.
0: Yodel 언니
1: Let's enjoy a happy time together.
0: Let's.
1: Together today.
0: Yes.
1: Just like last week.
0: Just like last week. Yes. Let's enjoy today just like last week. Well, thank you so much. The day is already bright with you.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또 하루가 밝게 시작돼서 너무 좋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after last week's first class aired, so 은경, the response was incredible. 지난주 첫 시간이 방송되고 나서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아,
0: 선생님.
1: 그랬군요. 역시.
0: 네. We received a lot of comments. Like, I had no idea what yodeling was, but it's so easy once I know it. And I caught myself humming yodeling all day long is what they said. 요들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1: 지희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0: 아우 워낙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1: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요를래 히 하면서 흥얼거렸다고
1: 역시
0: 하시고요.
1: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됩니다. 원래 중독성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뭔가 자동적으로 연습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1: 잘하셨어요.
0: 자동으로 요를래 히를 계속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1: 이게 행복의 바이러스예요.
0: It's definitely the happiness virus. 네. And I also found myself singing yodeling throughout the day, even without thinking I have to practice it. And that's how

0: fun it was. All right. Well, if we keep practicing like this little by little, can our skills improve quickly?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럼요.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까요, 선생님?
1: 물론이죠. 이제 초급을 다 배웠으니 네.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야죠.
0: 와, 기대됩니다.
1: 다음에 공연까지.
0: 공연까지 최종 목표.
2: 그럼요.
0: All right. So we did learn the beginner's level last week. So today we're going to the intermediate level, the advanced level, and our final goal would be to stand on stage performing the yodel song. All right, so Eungkyung, last week we learned that anyone can yodel. You told everyone that anyone can yodel. And today we're taking the next step and learning the actual skills and techniques of yodel. So I guess we should start again by saying happiness, which is your signature sort of start sign, right?
1: 그렇죠.
0: 우리 지난주에는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누구나 그럼요. 요들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요들 발성 그리고 요들 원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의 시그니처 행복 외치면서 아, 시작해볼까요?
1: 네.
0: Alright, shall we?
1: 전체에 차렷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0: 네. 전체에 차렷. Attention.
1: 행복.
0: 행복.
1: 네,
0: happiness.
1: 여러분 다 같이.
0: Everyone together. Are you ready?
1: 네.
0: Yes, we are.
1: All right. 행복으로 시작하고 네. 행복으로 마치고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we start with happiness and end with happiness. And here we go. Now let's officially begin our second yodel master class. Today's theme is unlocking the secrets of yodeling. 자, 지금부터 요들 두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요들의 비밀을 풀다인데요. Now, when people first start learning yodeling, what do they usually find the most difficult? 선생님, 많은 분들이 처음 요들 배울 때 뭘 제일 어려워하죠?
1: 꺾는 거죠. 지금 뭐 비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비밀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일단은 먹는 소리가 아니고 꺾는 소리다.
0: 아, so people find bending their sound or voice very difficult. But when we talk about secret, it sounds like something mysterious, right? But yodeling is no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It just comes naturally. And bending your voice might not be that hard as you think. Well, before moving on, shall we review the yodeling sounds that I guess we learned last week and then take a step further? 우리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1: 네. 일단은 요들은 꺾는 소리라 그랬죠?
0: 네.
1: 네, 가슴 소리와 머리 소리를 왔다 갔다.
0: 그쵸.
1: 그런데 오늘 하나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0: Oh, so first of all, we learned last week that it's all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linking it together and bending your voice, the sound, right? But there's one thing that we're going to learn new today.
1: 뭐죠? 꺾는 지점이 있어요.
0: 아.
1: 그게 어딜까요?
0: 그게 어디지? So she said there's a bending point. Where would that be?
1: 1번.
0: 네.
1: 아리랑 방송국 2번 코언저리
0: So number one, is it 아리랑 station or number two, around your nose?
1: 그렇죠.
0: Number two. 2번이네요.
1: 오. 이게 지금 제가 펭수를 네. 가르칠 때도 네. 울어 그랬거든요.
0: 네.
1: 예전에 사우정 같은 소리.
0: All right, so you just heard that sound right now, right? So you bend your noise around your nose. And she taught Pengsu, the famous penguin character here in Korea, how it says, right? It's a sound that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past cartoon used to make.
1: 그래서 코를 잘 지나가는 소리로 아~ 꺾어내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0: Okay, so you have to make your sound go through your nose and bend your sound. And she said anybody can easily do it.
1: 요들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0: 스위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 꺾는 발성이 네. 알고 보니 우리의 발성이에요.
0: 한국의 발성.
1: 네.
0: So when we think about yodeling, the first country that comes to mind is, of course, Switzerland, right? But what Eungkyung said is the bending sound and that technique, it actually originates from Korea.
1: 그럼요. 꺾는 발성이 민요, 시조, 판소리 네. 다 있거든요.
0: 네. Oh, so it's all in like 민요, 시조, and 판소리, like all the different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e have. And we have that bending voice, the sound.
1: 심청이 아시죠?
0: 알죠.
1: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요들 네. 불렀어요.
0: 그래요? So 심청, it's one of the famous folk stories here, folk tales here in Korea, who say,

0: saves her blind father and makes him open up his eyes. Anyway, when she fell into the ocean to sacrifice herself, she sang the yodel, is what Eun Kyung said.
1: 꺾었어요. 아버님, 나 죽습니다. 이런 발성이 전체가 꺾는 발성이 바로 우리의 발성인 거예요.
0: So what you just heard is what Shim Chung sang, and it means, Dad, I am dying. And you heard that bending sound, right? And it all is embedded in our Korean traditional folktale and singing as well. 근데 선생님,
1: 그래서 K 요들을 만든 거죠. 지금 배울 것도 바로 K 요들 발성이에요.
0: So that is why we're going to learn the K yodel, which is all about this bending sound that we always had in our traditional Korean music as well. Well, you talked about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right? How we go in between it and connect it together. But why is it that we have to interchange these sounds and voices all the time? 선생님께서 흉성이랑 두성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왜 요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되죠?
1: 우리가 어딘가 소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we want to express love and express your feelings, in the past we didn't have our smartphones, right?
1: 이쪽 산에 한스하고 저쪽 산에 하이디가 사랑을 했더래요.
0: Oh, so Hans from this mountain and Heidi from the other mountain across, they loved each other.
1: 너무 보고 싶어서 한스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창문을 열고 나와서 하이디를 불렀거든요. 요리.
0: Oh, so Hans, late at night, he missed Heidi so much, he opened up his window and called her saying, Yo-uri.
1: 산에서 산으로 소리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소리가 필요했겠죠. 어머, 하이디는 그 소리를 듣고, 어머, 한스가 나를 부르네. 대답을 해야지. 에이리, 에이리, 에이리, 에이리. 이렇게 대답을 했죠.
0: So that just now was Heidi replying to Hans. They had to speak or sing loudly to each other because they were living in opposite mountains across from each other, right?
1: 그래서 큰 소리가 필요했다. 그걸 제가 러브 스토리에 엮은 거예요. 재밌죠?
0: 너무 재밌는데요?
1: 그랬죠?
0: 네.
1: 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있는 얘긴 줄 알았어요.
1: 비슷한
0: 진짜로.
1: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죠.
0: So in fact, this was a love story between Hans and Heidi that Eun Kyung made up herself. Isn't it so interesting? So that is why they needed that yodel singing. And they had to make big sounds with their chest
1: 그렇죠.
0: voice and their head voice.
1: 일단은 큰 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야야야 하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0: 그렇죠. So if you make your voice or throat tense, that won't make your voice or sound louder. It will only hurt your throat.
1: 목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게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네. So without having to make your throat tense, using your chest voice and head voice, you can make a loud sound.
1: 그래서 지금도 voice consulting을 하는데 뮤지컬 배우들 또 노래하는 가수들 목이 쉰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흉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 안 쉬어요.
0: 좋네요. 네. 확실히 필요한 스킬인데. So she teaches voice consulting to musical actors as well. And musical actors, when they learn how to use their chest voice and head voice from Eun Kyung, their voices or throats don't go bad.
1: 지희님은 목 괜찮으시죠?
0: 네, 저는 어휴.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1: 올 필요 없네. 노래 배우러 와요.
0: 지금 완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배울 준비됐어요.
1: 아니, 지금 요들 천재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0: Okay, so Eun Kyung said, I'm a yodel genius, but I don't have a sore throat, so I'm so ready to learn yodel from Eun Kyung. All right, well, Eun Kyung, let me ask you this. I'm quite curious about the instrument in front of you. What exactly is this instrument?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1: 그렇죠.
0: 선생님.
1: 네. 이게 바로 소 방울이에요.
0: 네, so this instrument is cowbells.
1: 네, cowbell. 스위스에 가면 커다란 목걸이로 소들이 걸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떨렁떨렁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0: 그쵸.
1: 원앙.
0: 그쵸. So in Switzerland, cows, when they wander around, they have these cowbells around their neck. And we have that in Korea as well. We call it 원앙.
1: 네.
0: And they have it around cows as well.
1: 아주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0: Oh, it's an instrument that makes beautiful sounds.

0: sense. Yeah. Okay, then Eungyeong, what connection does these cowbells have mm-hmm. with yodeling? 요들과 cowbell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1: 요들을 배우고 부르면은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죠.
0: 네.
1: 굉장히 목가적으로 변해요. 이걸 네. 음악에서 파스토랄레라고 그래요.
0: 마스토랄레.
1: 파스토랄레 네, 같은 발음. 파스토랄레 같은 네. 이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러면 굉장히 단아해지고 목가적으로 변하겠죠.
0: 아.
1: 요들 발성도 그렇고 네. 이런 소리도 사람의 머리를 정화시켜줘요.
0: So you call it pastorale. It's when after you sing or listen to the sound of the cowbell, your mind becomes all refreshed. You know?
1: 그렇죠.
0: Yeah.
1: 행복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0: 그러게요. And you become happy after listening to clear, beautiful sounds such as from the cowbells.
1: 자연스러운 소리죠.
0: 그러게요. It's a very natural sound as
1: 네.
0: well. So I heard you've actually prepared a little performance for us using these cowbells for our crunchers, right? 네. 여기서 우리 수업 네. 더 진행하기 전에
1: 네, 네.
0: 선생님께서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cowbell 네. 연주 한 곡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Yay! So she did prepare a cowbell performance for all of us today. So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어떤 곡
1: 네.
0: 들려주실 거죠?
1: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주 너무 어메이징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서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Because she feels so amazed. It's amazing to be here. She will be playing Amazing Grace with 네. the cowbells. All right. Can
1: 네.
0: you show us?

0: Minkyung, that was amazing. Just like Amazing Grace. You have so many cowbells in front of you, but how did you manage to make all those sounds? 아니, 이 악기 언제 배우신 거예요, 카우벨은?
1: 오래됐죠. 한 40년 이상 됐죠.
0: Wow, 네. It's been 40 years 네. since Eungyeong learned this, how to play the cowbell. But do you have to get like extra lessons for it? 따로 레슨을 받아야 배울 수 있는 악기인가요?
1: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마 지희님은 저랑 10분만 흔들어봐도 금방 될 것 같아요.
0: 10분 안에요?
1: 그럼요.
0: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So Eungyeong said, yeah, you do need to take extra lessons to learn this cowbell. But she says she can 네. teach me in just 10 minutes and we'll meet separately for me to learn the cowbells.
1: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We can do it. It sounds so amazing though. 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사운드예요.
0: 그러게요.
1: 정말. 막 정신이 네, 맑아지는 소리. 네. 그렇죠?
0: Yeah, I love the sound. I'm sure you loved it too. It makes your mind so clear. And like we said earlier, it refreshes the mind. It sounds pretty spiritual as we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 more I see and the more I hear, the more fascinating this whole yodeling class becomes. And I still remember something you said last week. Even dog's bark is excellent practice, right? The dog bark method, as we say. 보면 볼수록 또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요들 수업인데요. 선생님, 저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1: 개소리.
0: 네, 개소리. 개 짖는 그 네. 소리도 최고의 발성 연습이다.
1: 그럼요. 네, 그것만 잘하면 다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견성법이라고 네네. 하셨죠.
1: 네, 왜냐하면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흉성과 두성이거든요.
0: So just by knowing how to make that dog bark sound, you can make the chest voice and the head voice without putting in much power or tension. Well, can you really practice yodeling by imitating the dog sound though? 진짜 근데 네. 개 짖는 소리로 요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 그럼요. 이거가 두성이거든요. 네. 두성을 끊임없이 정말 개는 소리를 잘 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 배우면

0: 그들은 꺾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흉성과 두성이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통 속에 넣어라. 기억나시죠?
1: 기억납니다. 네. So do you remember from last class? You have to use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You have to connect them and put the sound in the same sort of sound.
0: 그렇지.
1: I guess group 네. group it together. So the sound has to come from the same place.
0: 네. 그래서 에이 할 때 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관건이다. 일단은.
1: Okay, first of all, when you make that a sound, make sure that your chin is staying in the same shape.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에 발음과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울리고 꺾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1: 그렇죠. So if you move your chin around to make that two different sounds, then you can't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and it won't create that whole rich vibration sound. So you have to keep the shape of the chin the same when you sing a in e together.
0: 그렇죠. 그래서 에이에이에이 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 에이에이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관건이에요.
1: Okay. 네. And the tip or the key here would be to create a big space within your mouth.
0: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손가락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을 넓혀라. 에이에이에이 아니죠.
1: 적당히
0: 이렇게.
1: 열고
0: 그렇죠. 공간이 네네. 넓어져야 되니까 해보세요.
1: 알겠습니다. So open up your mouth so that your finger can sort of go through and keep it open and in that shape and size throughout making the sound. I'll try it.
0: 그거만 하면 다 되니까.
1: 아, 네. If you do that and you can make any sort of sound. So I'll try. 해볼게요.
0: 네.
1: 에이 에이 에이
0: 웃으면서 지금 살짝 무서우니까.
1: Okay, so all right. Don't forget to smile. Make your eyes small because you
0: 그렇죠.
1: might look scary.
0: 올려야 되니까.
1: Yes, and your cheekbones high. Okay, raise them.
0: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요. 올리고 내리고 벌리고.
1: So raise, widen, and put your chin down. The important three steps.
0: 그렇죠. 그래서 크게 열고 에이 오.
1: 에이오
0: 오케이 오는 오 발음이 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에이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동그란 오로 네. 에이오
1: So A, you widen your mouth. For O, make your mouth round. Okay, I'll try it one more time. 네. 에이오
0: 오, 이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1: 네.
0: 에이오이
1: 오이?
0: 오, 오이가 좋아요. 오이가 okay. 또 많이 나와요.
1: So, A and OE this time. A-E, OE.
0: 오, 좋아요. 퀴즈 하나 낼까요?
1: 좋습니다. A pop quiz for all of you.
0: 요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1: What is 요들 언니's favorite vegetable? 정답!
0: 뭐야?
1: The answer is 오이, cucumber.
0: 네, 띵동댕.
1: Correct! So cucumber in Korean is 오이.
0: 네, 오이는 잘 꺾이는 발성이에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A, O, 오이. 이게 거의 90%입니다.
1: Okay, so A, O, E are the O, O, and 네. O, E are the three sounds that we use the most. You know what, Crunchers? Now that you learned this O, E, do practice this while we take a short music break and listen to 풍경 Scenery by 시인과 촌장, Towner, and Town Chief. Practice that and stay tuned.

0: yodel for a long time without straining your throat. 이래서 요들을 오랫동안 그럼요.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건가 네, 봐요.
1: 굉장히 경제적인 발성이에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큰 소리 나니까.
0: Yeah, so it's a very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making 네. a sound because you don't have to strain your throat, make it tense, and make big loud sounds all at once. Well, speaking of that, you've been teaching yodeling for over 40 years, Eun-kyung. That is just amazing, 40 decades. But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그러고 보니까 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선생님께서 40년간 요들링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1: 목소리 관리는 이와 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0: First of all, she just lets go of the tension and all the power within her body. And it's the same with life.
1: 늘 힘 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So don't strain your throat and just relax as you make your voice or sou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deling and taking care of your throat. Mm-hmm. Okay, well, after yodeling for so many years, Eun-kyung, have you never gotten tired of it though? 그렇게 오랜 시간 요들을 네. 하시면서도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1: 물론이죠. 오. 요들은 에너지가 계속 선순환이 되거든요. 행복한 에너지가 난 행복해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네. 또 소리를 내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고 네. 에너지의 순환이에요.
0: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었나
1: 그럼요.
0: 봐요. So she never felt bored of it or never got tired of it even though she sang it and taught it for 40 years because it's all about the repetition and the cycle of the happy, positive energy. You sing, you make others happy, you listen to it and that happy energy comes back to you, fulfilling you all over again. And that, I guess that's why she was able to do it for four decades.
1: 어떤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요들을 가르치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네, 그와 같은 질문.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막 행복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거 다 제가 가지거든요. 제 거예요.
0: So Eun-kyung said she does get this question a lot from other people. If you teach yodeling with so much energy like that, don't you get drained? But what Eun-kyung said is when she teaches and sees people happy, that happy energy is all hers. She takes it all, is what she said.
1: 그럼요.
0: Then what has kept you passionate about yodeling all this time? 그럼 선생님을 계속 요들하게 만든 힘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일까요?
1: 기죠, 기. 에너지.
0: okay. Yeah, so it definitely is watching the audiences, the people around her, hear her sing and sing all together and giving that positive energy back to her. That's what she, that's what kept her motivated and keep going with yodeling for this long.
1: 지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에너지가 잘 통하고 있죠?
0: 그럼요.
1: 느껴지죠?
0: 네, 느껴집니다. So like between us, Eun-kyung and I, that good energy is circulating really well and I feel it. Don't you feel it too, Crunchers?
1: 그럼요.
0: Definitely. All right. Well, I want to mention what we learned last week again. And you briefly mentioned staccato, marcato, and legato, right? How should you practice each of these techniques? Moving on to these techniques now, 이제 요들의 테크닉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네.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스타카토, 마르카토, 레가토.
1: 레가토. 오, 네.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조금 어렵긴 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1: 일단 단계적으로 내 네. 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스타카토로 요요
0: So first of all, staccato, you have to know your voice and sound first, right? So start with yo, yo, ho, ho.
1: 이때 에너지가 담겨야 되니까 네. 요, 요, 호, 호.
0: 아, 확실하게.
1: 그렇죠. 큰 소리를 만들어야
0: 써서.
1: 되니까. 요들은 큰 소리예요.
0: 네. So it's all about the big, loud sound. So make sure that all the energy is within that sound that you make.
1: 이게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있죠?
0: 네.
1: 하이, 하이.
0: 네. 하이, 하이.
1: 이 소리예요. 허, 허.
0: 허, 허.
1: 어, 근데 조금 무서우니까
0: 웃으면서 네 자꾸 있네요. 네.
1: 그래서 이 흉성은 네. 정말 울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군인 아저씨 같은 소리, 태권도 사범 같은 소리, 어, 이런 소리, 수영 네. 코치 같은 소리, 자, 요, 요, 요 이거죠.
0: So you have to make big, loud sounds, powerful sounds, like as if you're a soldier or someone who teaches taekwondo even, and make that loud, powerful sound altogether.

0: 산 넘어 사랑을 전하죠.
1: That is how you can express your love to the person living in the other side, other mountain across you.
0: 그거만 잘하면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1: Alright, 그러면 스타카토로 네. 시작해서
0: 이제 소리를 알았죠. 네. 어, 그 다음에는 이 소리를 좀 길게 해보자.
1: 네.
0: 요, 요,
1: After doing the staccato part, make the sounds a little longer, and that would be the marcato, right? Yo, yo, yo. Woo,
0: woo. 왜냐하면 연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1: It's 소리를. all to connect it.
0: 그렇죠. 이제 최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네. 소리를. Yo, woo.
1: And connect the sounds finally. Yo, woo.
0: 너무 잘했어요.
1: Very
0: 반대로.
1: good. 오유.
0: 오유. 웃기만 하면 100점이야.
1: 아, 맞아. Smile. I keep forgetting to smile. But smile 네. as you make the sounds.
0: 이 두성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개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자꾸 연습하려면 스타카토로 해야 돼요.
1: 네. So that whoo-whoo sound, it really is the dog bark sound. And to make that head voice, you really have to practice that staccato technique.
0: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이제 요들이다.
1: 네. And after staccato,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is what yodel is all about.
0: Okay. 잘할 수 있어요.
1: Okay, well, you know what, Eungyeong? Last week, I only learned the names, and today, you are able to teach me how to practice it all together, and it's just amazing. But is there a reason why I have to practice it in this order? 지난주에는 네. 이 어려운 명칭만 배우고 네. 뭔가 하나하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소리를 내보니까 또다시 신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혹은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어, 모든 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두성을 안 써보거든요.
1: 네.
0: 어, 배고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1: So you have to first of all know what your voice sounds like. That is why we have to go step by step. And the staccato is knowing your sound. We don't make like head voices, head voice sounds often, right? We don't say, I'm hungry.
0: 그럼요.
1: right?
0: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소리를 이제 꺼내서 써보는 거죠.
1: 단계별로 하나씩 그렇죠. 조금씩 네. 연결하고
0: 네. 결국은 오. 내 소리다.
1: Okay. So it's all about taking out that inner voice that was hidden within you, finding it, discovering it, taking it out, experimenting it, and connecting it all together in the end to be able to yodel. It's easy. Step by step is what matters.
0: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교가 아니에요.
1: Oh.
0: 절대 아니에요.
1: It's not about technique. It's just natural. 자연스러운 네,
0: 그럼요.
1: 거다.
0: 그럼요.
1: Oh, okay. It's all natural. And all of you can do it. Like
0: 사람들이
1: says.
0: 뭐 하면 이게 기교인 줄 아는데 네. 기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1: Okay. And all you need to know, Eungyeong said, is when you do what she did right now, it's not a special technique. Everyone can do it using their natural voice within. All right? Well, we can't end today's lesson here, Eungyeong. So I really want to try an actual yodel song. 오늘 배운 거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1: 선생님. 네. 이제 진짜 요들송을 불러보고
0: 아,
1: 싶은데요. Yeah, do you think
0: 그럼요.
1: I can try it? 네. 저도 요들 한 곡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0: 아유,
1: 선생님?
0: 그럼요.
1: Yay! She said I can definitely try singing a yodel song with her. Shall 네. we try it then?
0: 우리 지희님은 your... 워낙 잘하시니까
1: no. 네,
0: 뭐 오늘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1: Thank you. She said I'll do well. We'll see. We'll see.
0: 지난주에는 스위스 아리랑을 배웠잖아요.
1: 네.
0: 기억나시죠?
1: 기억납니다. 해볼까요? 산 이름 바꿔서
0: 어,
1: 하던
0: 그렇죠.
1: 거. 네. So last week we learned the Swiss 아리랑.
0: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한 소절씩? 네, 좋습니다. 네.

0: 어떡해요. 너무 잘했어요.
1: That's so fun. 너무 재밌습니다.
0: 야, 여기서
1: 선생님.
0: 박수 터지는데요. 공연장 같아요.
1: The staff members are clapping too, but wow, isn't that so fun? 아, 우리 크런치들도 그러니까. 아, 정말요?
0: 네.
1: Oh, she said I'm talented. Thank you.
0: 10월 달에 공연 같이 해야 되겠어요.
1: 아, 영광입니다.
2: 네.
1: She said I should perform with her in October. Oh my gosh, it's so, so fun. You know what? At first, you taught me how to say 요르, 요르레이, you know, and it was difficult.
0: 아이고, 아닌데.
1: Yeah, but now that I'm actually singing 네. it, it's a lot more fun. And I know I'm not perfect yet, but I guess I'm not making my voice that tense. 처음에는 그냥 요르레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 입모양 여섯 네. 가지 다 따라하고.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목에 힘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0: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1: 아 정말요?
0: 어, 그럼요.
1: 혹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0: 99.9999
1: Oh wow! She said, I asked her how, what's the score for my singing is. It's 99.999.
0: 네,
1: well, where is the 0.0001은
0: 왜냐하면
1: 네.
0: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너무 세밀할까봐 그것만 뺀 거예요.
1: So she took that 0.001 out because 네. you crunchers might be a little jealous.
0: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1: So she left some room for improvement for me.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great score. And I'm sure all of you can make that 100 score by practicing with 요들. So, Crunchers, if you're watching or listening right now, I'm sure you're practicing all so hard together as well. So, for these Crunchers who are wanting to improve in yodeling, what sort of tip would you give them? 지금 크런처들도 네. 보고 들으면서 많이 네네. 연습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1: 그래야 되죠. 연습할 때 중요한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0: 네, 일단은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요. 네. 진짜로 가슴 소리, 머리 소리 내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요들하는 걸 보고 막 흉내를 이상 이렇게 내지만 않으면 된다.
1: 흉내가 아니라 내 소리를 찾는
0: 그렇죠.
1: 거다.
0: 네.
1: Okay, so many of you might want to mimic how she sounds like or how she sings, but don't mimic or try to imitate. Just find your own voice and make your own chest sound, chest voice, and head voice. Okay, that would be the greatest tip that 은경, our 요들 언니, would like to give all of you.
0: 요들 right. 언니처럼 하려면 네. 조금 더 연습해서 속도만 붙이면 돼요.
1: And if you want to sing as well as 요들 언니, practice a little more and just add speed to it. Do it a little quickly.
0: 그렇죠.
1: All right. All right. Well, finally, you've often said that people tell me their lives have changed after learning yodeling, right? How do you think a single song can change one's life like this?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요들을 시작한 분들이 삶이 달라졌다. 이야기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래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굉장히 좋은 예가 많았어요.
1: 네.
0: 일단은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요들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그러고 약을 줄이게 됐죠.
1: 네. So for example, while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their lives have been bettered or improved, but in one case, someone with depression was able to overcome that and cut down on their medication after singing yodeling because they just felt really happy and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at depression. Then who would you recommend yodeling to? 이런 분들에게 요들 배우는 걸 추천한다.
0: 그럼요. 그리고 그럼, 몸이 아프신 분들도
1: 아프신 분들?
0: 네, 오셔서 웃으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그러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1: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든요.
0: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서 암이 완치되었거든요.
1: 네.
0: 이게 좋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네. 그 내용을 실었어요.
1: 네. So for not only those who are depressed, but also those who are not healthy and have illnesses or disease can learn yodeling and they can also get them cured, okay? For example, she wrote this in her book as well, but one of her students had cancer, but they were able to completely overcome that and treat that as well. So that's how effective, scientifically even, yodeling is. 그럼 이런 분들은 꼭 요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Who should learn yodeling?
0: 말을 해도 저기 어디 방송국

0: 안 가지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어, 편의점에 가서도 삐니 없지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1: 오, okay. So there are people who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문제인 거죠. 그죠, 그죠.
0: 그렇죠.
1: So these are 네. people who talk in a very negative 네. nuance.
0: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아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들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요들은 육법전사가 항상 웃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의 외모도 바뀌어지고 네. 외모가 바뀌어오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행복이 옆에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다 변해요.
1: 그렇네요.
0: 저희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 웃고 계세요.
1: 네, 진짜 행복이 여기저기 다 전염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이분들 주변에 있으면.
0: 네, 네. 네.
1: All right. So she said, those who have to learn yodeling is those who speak with a very negative tone all the time. Like they use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There's no this in the convenience store," right? That negative tone. They can change this by learning yodeling altogether. And all the students that come to her academy, they're just always happy, smiling. Remember the six techniques of smiling while singing yodels, right? You have to remember that as well to stay positive and happy as well. Well, Yodel 언니, I would like to ask you one last question. What is, I guess, one last advice or last sort of word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to all the people who wants to learn yodel? 자,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요들 꿈나무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네, 딱 한마디. 네. 요들처럼 살아라.
1: 책 제목처럼 네. 요들처럼 살아라.
0: 네, 이 의미는 일단은 내가 삶에 있어서 막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힘 내려놓고 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람 없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배려심, 네. 이타심이거든요.
1: 네.
0: 이게 다 요들 발성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한 통속.
1: 네, all about harmony, I think, is what 은경 is saying. So to all of you, live like yodeling, all right? And have that happiness, positive energy. And like the sound comes from the same sort of shape of your body, make sure that you live in harmony altogether, all right? Okay, well, we began this journey simply wondering what is yodeling, but our 요들 언니 은경 really taught us that yodeling is something very easy and something that anyone can learn altogether. But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Let's say thank you once again to 요들 언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아우, 정말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1: 아우, 저도 행복했습니다. She was really happy. And here is really our last song, 이 여름, Summer by Cool. So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네.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네.
1: All right, keep crunching.
0: Crunching. 요리.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Grandma, take a seat here.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3: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Oh,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2: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척척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3: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2: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3: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2: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의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3: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Oh, excuse me.
2: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났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3: So,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4: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3: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4: What? Oh, no.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왜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카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3: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1: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3: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1: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0: Al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3: Oh, 더워, 너무 더워. 요즘처럼 숨막히는 폭염 속 아침마다, 진짜 오늘은 출근할 때 뭐 입지? 고민한 적 있으시죠?
4: Absolutely.
3: Yep.
4: You know, it's this hot. My heart says, just go in shorts and be comfortable. But my brain says, no way. You need to look neat and professional.
2: 그러나 여러분 전 그냥 반바지 입어요.
3: Oh.
2: 그냥 반바지 택하죠,
3: 맞아,
2: right?
3: 맞아.
2: 보기는 근데 보기는 바지 어디 있어요, 근데?
3: 민선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또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요. 나는 옷 입은 것 자체가 애티튜드를 지킨 거라고. 어떻게 부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조건 시원한 게 최고다. 버스데이. 더워도 단정함은 지켜야 된다. 전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2: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3: 아래가 시원하다. 불사 여러분들 오늘의 패션을 앞서가고 하이 실종이 된 북입니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Boogi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Boy, boy, boy, boy,
3: boy, boy, boy, boy.
4: Boogie, hi.
3: Hi.
4: How are you?
3: I'm good.
4: Oh, good to hear. How was your weekend?
3: Oh, 푹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4: Oh, 너무 다행. 푹 쉬었어요?
3: 일이 없어요.
4: 네.
3: 이제 불러주질 않네요.
4: 네, 부산 소통 캐릭터, 부산시 소통 캐릭터가 주말에 쉬었다.
3: 민선배, 왠지 아세요?
4: 왜요?
3: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쉰 겁니다.
4: 아이고, that's what I like to hear.
3: 주말에 너무 더웠거든요.
4: 맞아요.
3: 나가서 저기 행사가 소통했잖아요.
4: 맞습니다. 네.
3: 아마 한 반년 동안 소통 못했을 수도 있어요.
4: 그쵸.
3: 북이 열사병.
5: 네, 여러분, 지금 밖에 시원해요.
3: 어, 맞아!
5: 네.
3: 오, 오늘 날씨 좋으면 내가 너무 잘해서 골디팡팡만 해주려고.
5: 네, 이거 무슨 일인지 저도 왜냐면 며칠 전에 그거 입추였잖아요.
3: 추가 가을추.
5: 네, 땡큐.
3: 오케이.
5: 입추였는데 진짜 희한하게 달력처럼 as the calendar says the start of right the cold season. 현하게 오늘 날씨 지금 시원합니다, 여러분.
3: 오, 맞죠, 맞죠. 30도 안 넘었잖아요, 오늘 지금
5: 네,
3: 날씨가.
5: Right now here in Centum, it's 27 degrees.
3: 와우!
5: 네.
3: 살만하다.
5: 진짜 살만합니다.
3: 숨 쉴만하다, 진짜.
5: 맞습니다.
3: 근데 날씨 좋으면 이제 괜찮으니까 네. 습도만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려고요.
5: 그분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부탁도 하지 말고요.
3: 왜요?
5: 뭐, he doesn't do anything. Well, let's ask him later, right? We'll ask him.
3: 딴 데 뭘 할 수 없으니까 날씨면 또 뭘 하는 거지.
5: Now, 여러분, believe it or not, I do spend a little too much time, right? Standing in front of my closet every morning,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wear to work, right? 저도 사실 출근할 때 여러분 옷장 앞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생기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고민 많이 하고 나옵니다.
3: 아니, 민선배 고민 많이 한 것 같아.
5: 아, 그래요?
3: 왜? 잠옷 입을까 말까 고민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민선배 잠옷룩.
5: 원고대로 하자, 보기.
3: 아, 죄송합니다.
5: 알겠지? 네, 보기, how about you?
3: 저는 어떨까요? 아니, 민선배, 나도 생각보다 옷이 많거든요. 한복만 다섯 벌 입고, 그 외에 지금 이거 운동복도 있고, 뭐 댄스복, 비옷, 저기 뭐냐, 앞치마. 뭐 등등등 여러 개 많아가지고
5: 네.
3: 뭐 믿을지 안 믿을지

0: 모르겠지만 저도 늘 이렇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오늘 행사 갈 때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이 행사에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1: 와. 근데 왜 오늘 방송할 때는 바지를 안 입고 와요? 진짜 하이 실종입니다 지금 여러분.
0: 민 선배. 네. 하이는 모든 의상이 없어요.
1: 그래요?
0: 왠지 아세요?
1: 왜요?
0: 제가 예전에 저기 놀러 갔을 때 네. 한번 그거 몸매 바지 입어보겠다고 네. 제일 큰 사이즈 샀는데 네.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나한테 맞는 허리 사이즈가 없어.
2: 그렇구나. 상처네. Boogie, sorry, right? This is a little bit of a trauma for him. I will not bring it up again. Okay. So, 여러분, as this summer's extreme heat continues, some companies are relaxing their dress codes and allowing employees to wear shorts to work.
0: 아
2: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산 영어 방송 BFM에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앞선 그 뭐지 팩트가 이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아무도 터치하지 않거든요.
0: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왔구나 이런 느낌이지. 오늘 민 선배가 왜 바지를 입었을까 이런 아니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요,
2: 허락해준다 생각입니다.
0: 그런 건가?
2: 네. 그래서 오늘도 of course as always 이거 살짝 다리 올리면 너무 바지 안 입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살짝 무릎까지만 보여주겠습니다.
0: 여러분 눈 가리세요.
2: 저도 반바지 입고 왔습니다.
0: 그리고 좋은 게 민 선배
2: yes.
0: 데스크가 있으니까
2: 네.
0: 하이가 안 보이잖아요.
2: 맞아요. 네. Now, but it's still a hot debate though. Many people say, no matter how hot it is, work is work and shorts just aren't professional. 요즘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된다는 회사도 늘고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 갈 때는 단정해야지. 뭐 반바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이 이게 좀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부기 알죠? 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0: 민선배도
2: 뭐라고요?
0: 아닙니다. 잘 기대해봤어요.
2: 그래서 저는 반바지 너무 괜찮다. 진짜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0: 맞죠?
2: 괜찮을 텐데 우리 부스타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0: 요즘 그거 어때요?
2: 뭐요?
0: 그 긴 바지인데
2: 네.
0: 찢어진 청바지 완전 너덜너덜 청바지랑
2: 맞아요.
0: 완전 깔끔한 면반 바지 뭐가 나을까요?
2: 잠깐만,
0: 당신의 선택은 화장창 찢어져서 거의 막 허벅지가 다 보이는 찢어진 긴 청바지와 깔끔한 면반 바지 당신의 선택은
2: 어렵다. 어렵습니다.
0: 미주그리 요즘에 있는 반바지가 통이 넓게 나오잖아요.
2: 네.
0: 버뮤다 팬츠를 해가지고
2: 네네네.
0: 그래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또 깔끔해 보이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만 잘 입는다고 하면은 반바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 네.
0: 제가 한번 그 찬선 쪽을 그냥 살펴봤거든요.
2: 네.
0: 했더니 더워서 집중도 안 되는데 반바지를 입으면은 업무 효율도 오르고 또 이 냉방기도 좀 아낄 수 있다.
2: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나는 찬성한다 하면서 요즘엔 아예 미세 반바지인데 위엔 또 깔끔하게
2: yeah.
0: 이 재킷을
2: 네
0: 재킷 맞나요?
2: 재킷을
0: 재킷
2: 네
0: 뭐 재킷을 입어
2: 재킷을
0: 재킷을 입어가지고 미세 놀리지 마.
2: 아예요 너무 귀여워서.
0: 아무튼 재킷을 입은 또 이렇게 매치한
2: 네.
0: 오피스 반바지로 이런 또 새로운 룩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 맞아요. 깔끔한 하기만 됐지.
0: 맞죠.
2: But Boogie, this is not just a Korean issue.
0: 응?
2: People in the US and even in Japan, they are debating whether shorts belong in the workplace.
0: 응?
2: So a recent survey of American office workers found that only 45% think that it's okay to wear shorts at work. So, believe it or not, more people are actually against the idea than in favor of it.
1: 미국 직장인들 중에 반바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45%가 반바지 괜찮다 생각하면 거의 반이지.
0: 거의 반. 근데 생각보다 그 의외다 민 선배.
2: 네.
0: 뭐 어떤 느낌이에요? 미국 하면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2: 네.
0: 그래서 반바지 허용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절반이 반대한다는 게 또 약간 오 신기하기도 하다.
2: 맞아요.
0: 근데 반대 의견도 봤더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2: 네.
0: 어떤 느낌이면은 반바지는 너무 편한 복장이다.
2: 편하죠.
0: 아주 그냥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지. 이 헤드를 나오는 애티튜드가 안 돼 있다.
2: 네.
0: 자세가 안 돼 있다.
2: 네.
0: 그리고 동료들이 당신의 다리털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2: 네.
0: 라는 그런 재밌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1: 혹시 우리 올스타 스태프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맨날 민수 맨날 반바지 입고 와서 맨날 어, 저 다리털도 막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 만약에 기계만 낼 수 있지만. 다음번 민선배 오실 때 그 왁싱 기계 하나.

0: 편의 뽑을 수 있는 길을 드리겠습니다.
1: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합니다. 이것도 TMI 될 수 있지만.
0: 아 근데 미 선배 솔직히 네. 대부분 눈을 많이 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리를 본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1: 맞아요. Just don't look down.
0: 맞아.
1: Right? Eye contact is important, right? When you're talking to people, look them in the eye. Don't look at their legs.
0: 억지로 보지 않는 이상, 그 다리털을 개수를 세려고 하지 않는 이상.
1: 네.
0: 굳이 볼 일이 없는데 말이. 그리고 일하면은 사무직이 많잖아요. 그렇게 데스크 딱 들어가잖아.
1: 네.
0: 그러면 아예 아래는 안 보인단 말이죠.
1: 네.
0: 그쵸.
1: Yeah. You're not going to see their legs, right? When they're working at their desk anyway. So why not? 네. 아, 자,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이슈 대해서.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
1: 그렇죠. 네. 아, 우리 다은님이 타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이 킁킁이라고 하는데.
0: 그쵸.
1: 네.
0: 이게 참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1: 맞습니다. 자, real quick. 그러면 일상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뭐 갑론을박.
0: 좋아. 잘했어요.
1: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뭐라고 하죠?
1: 자, 이거를요. Tug of war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0: Tug of war.
1: Tug of war이라고 하는데 Tug of war가 우리 항상 그 뭐지? 학교 스포츠 데이 하는 그 줄다리기 있잖아요.
0: 아, 줄다리기.
1: Tug of war이라고 하거든요.
0: 그래서
1: 팽팽한 의견을 대립을 Tug of war가 표현합니다.
0: 그치.
1: 그래서 it's a tug of war between eating healthy and eating what I want. 건강하게 먹을지 먹고 싶은 걸 먹을지 사이에서 늘 줄다리기 하게 돼요.
0: 미선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 뭐요?
0: 건강한 거 먹고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1: 둘 다 먹어요.
0: 그치.
1: That is a solution.
0: 그럼.
1: 그리고 이 갑론을박, 이 주고받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있잖아요. Back and forth라고 합니다.
0: Back and forth.
1: 그래서 반바지를 두고 한참 갑론을박을 했어요.
0: 오.
1: We had a back and forth about shorts at work.
0: 오, 네. Shorts at work.
1: 그리고 미국에는 거의 이 50대 50이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반반으로 딱 갈리다. Split down the middle.
0: 오, split down the middle. 네. 반으로 엄청
1: 나눠줬다. 그렇죠.
0: 지겹겠다.
1: 맞습니다.
0: 갈랐다.
1: 자, 여러분, what do you think about shorts at work? Let us know.
0: 궁금하다. 많이 네. 보내주세요.
1: 자, 보기 왔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보기 퀴즈.
0: 보기 퀴즈.
1: 기록.
0: 오, 예, 좋았어. 오늘 반바지 출근 복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이 편하고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자, which of the following phrases means to wear informal or casual clothes?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0: 캐주얼하게.
1: A. Dress up.
0: 오?
1: B. Dress down. Or C. Dress to kill.
0: 와우.
1: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2부의 문자 요정이 퀴즈 답변을 알려드리고 맞출 분들 중에 보지만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쇼정.
0: 네.
1: 공룡이 일러버려 공룡이 펑펑 해줄게. 너무 잘했어. 요즘 날씨가 아주 서늘하니 마음에 들더라고.
2: 이런 날 많이 없어요. 가서 네. 팽팽 받으세요.
1: 맞아, 일러 일러.
0: 거절하겠습니다. 우산은요?
1: 갈고리를 당했어.
2: 와, 진짜 완전.
0: 왜냐면요, 아직 저의 포텐셜 다 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1: 진짜?
2: 너무 많이 봤어요.
0: 아직 가능성이 좀 남아있거든요.
1: 어떤 가능성이 있죠?
0: 우선은 조금 들어보고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1: 오!
0: 우선은요, 여러분 드디어 finally starting from this week, the temperature is finally dropping below 30 degrees 인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초록창에서 봤을 때 30도 이하고요.
1: 언제?
0: 부산 지방 기상청이 30도거든요.
1: 오!
0: 전 전자를 조금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1: 진짜 날씨 좀 딱 정해줘야지 뭐가 맞아요.
0: 네, 제 느낌으로는요.
1: 언제?
0: 그래도 30도 이하로.
1: 이하로.
0: 느껴지지 않을까.
1: 교통방송은 개장 안 했나요?
0: 개장 이제 종료됐습니다.
1: 그러면 30도 아래가 맞다.
0: 네, 더 이상 없어요.
1: 왜냐면 개장하면 30도 이상이거든.
0: 그렇죠.
2: Did the Busan office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Association just hear that? 날씨 요정 sided with
1: yep.
2: 초록창. 네, 여기까지만.
0: 이번만큼만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0: 그리고 last Friday was 입추였죠. As you said.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말복입니다. 어? 그래서 여름의 끝이 다가오는데.
1: 잠깐만 내쉬죠.
0: 네네네.
1: 그거 내일 말이 되잖아.
0: 왜요?
1: 왜 하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0: 그 제가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1: 내쉬죠.
0: 오늘이 맞아요. 네.
1: 아니
0: 이번 주 금요일이
1: 날씨는 나른 날이 여러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그
0: 네.
1: 말복을 얘기를 해가지고.
0: 그래서 궁디팡팡을 거절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궁디 아니 팡팡 해야겠네 이거.
2: 말복 추천 네. 음식.
1: 오 마이 갓.
0: 네. 3자로 시작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네.
0: 내일 날씨 바로 알아볼 텐데. Tomorrow will be low of 23 degrees 음? and high will be 32 degrees. 이건 오! 부산 지방 기상청입니다. 최고가 32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도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 테니 꽤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expression이 cooler days are ahead. 시원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오! So the heat is still here but cooler days are ahead.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시원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1: 있다.
0: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r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our 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Observatory! 네.
2: 자 여러분 우리 날씨 요정한테 칭찬을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부산에는 the centum area
0: uh-huh.
2: 생각보다 살짝 조금 시원합니다.
1: 맞아요. 네. 만나면은 공기 방방 해주세요.
2: 맞아요. 북이 말복인데 뭐 삼계탕, 뭐지 이 닭국수?
0: 닭국수.
2: 네.
0: 네.
2: 추어탕도 있네. 오리백숙.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ソレミン BTS
1: ボギーレッツゴー。
2: 부산시스톤게이터로만족하시오없다글로벌대사를꿈꾸는야망갈매기보기의글로벌성장대원장어드벤처프로젝트
0: That's right. 세계전세계입덕을유도할미래의글로벌슈퍼스타야망갈매기보기를키우는성장훈련소올스타엔터테인먼트여러분환영합니다 여기는그냥훈련소가아니죠
2: 그럼그럼
0: 상하빌영어도챙깁니다
2: 바로상하빌채어시체시앵글리시시죠
0: 글로벌감각은필수템이죠
2: 글로벌센스오케이
0: 문화예도풀세팅되어있고요
2: 컬처오케이오케이
0: 올스타엔터의철저한매니지먼트아래부기가매주레슨을받고있습니다근데우리
2: 어네
0: 어우리부장님이지금오늘좀대충하는데라고일단지적이왔습니다부기
2: 아아닙니다아닙니다
0: 네
2: 그아뭐나중되면이제조금시험시험이되지않을까
0: 아근데여러분아좋은소식이거좋은소식이라고해야될것같습니다
2: 아우리녹음다시해야될것같아민섭이어떻게
0: 맞아요왜냐면여러분우리혹시몰라서오랜만에우리부기를한번검색해볼까이게초록창이랑우리굿땡에검색해봤는데
2: 아아또뭐그런걸얘기하고그래민선배아부끄럽다정말진짜
0: 여러분일단초록창엔요우리부기가제일첫번째결과로나옵니다
2: 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
0: 이미지에는부기사진밖에안나오고요
2: 아너무넘쳐
0: 네이거인스타계정도부기거나오고요
2: 아정말진짜
0: 네그리고부사이거웹사이트에는

0: 부산시 속통 캐릭터 부기가 이렇게 리조트로 나옵니다.
1: 아, 미선배 원래 그거 알죠?
0: 뭔데요?
1: 부기치면은 그 부기랑 부종이 위에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어제 부종 나무 위키가 네 번째로 이렇게 밀려났더라고.
0: 근데 여러분 구땡에도 부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 아. 부기가.
1: 아이 참, 아 참.
0: 부기
1: 아.
0: 성... 아. 부기 이게 어, 어깨? 어깨,
1: 어, 네.
0: 어깨 원래 있었는지 몰랐는데 어깨가
1: 네.
0: 올라갔습니다.
1: 아, 숄더 있습니다. I have shoulder.
0: 아 근데 두둥님이 알고리즘이 이미 네 사용한 자 최적화되어 있는 듯 이렇게 말았네요.
1: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 걸로 말고 미선배 걸로 검색했단 말이야.
0: 여러분 진짜 보기 저 부기 검색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미선배 나랑 방송할 때만 검색했단 말이야.
0: 인정 인정. Alright alright. 자 그러면 어 이거 뭐 할 필요 있나 그러면 이 세그먼트 부기 이미 어. 성공했는데.
1: 근데 미선배 네. 그래도 배우면 끝이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잠깐만 큰일 났는데 이거
0: 왜, 왜요? 어,
1: 부기 하루를 영으로 말해요. 부기 하루 영장
0: 드디어 이게 그냥 이제 마무리 이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기. 부기 부기 어깨 어디 갔어요?
1: 민준배
0: 어깨 어디 갔습니까? 아까
1: 내가
0: 아까 나, 아까 어깨 어디 갔어요? 부기
1: 나 갑자기 너무 위쪽이 된다.
0: 나 이 부기 이 모양 봤는데 어디서? 이거 떡볶이 가끔씩 떡볶이나 아니면 갈비탕 시키면 이렇게 모양된 그 떡이 들어있잖아요.
1: 아 그게 무슨 말이야?
0: 그 치즈떡.
1: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0: 아 부기 어, 혹시 are you scared?
1: 미즈미 나 검색 나오는 거 보고 엄청 네. 자신만만해졌는데
0: 네.
1: 영작이라는 거 보자마자
0: 네.
1: 갑자기 이렇게 움츠러지게 되네요.
0: 에. Hey. Oh. So for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Boogie's English has gotten so much better. 어, Boogie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라는 우리 부스타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 Oh my god. 점검 가까이 있겠더니
0: 이것도 이거 Oh my god. 이게 이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표현이 나와서 Boogie 오늘 어. 그냥 걱정 마세요.
1: 민선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Oh my god만 들리게 될 거예요. Number one kids, oh my god. Number two kids, oh my god.
0: 아닙니다. 부기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1: 아, 그리고 그럼 뭐 사등기 3년이면은 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 거는 그럼 뭐 영자까지 무리긴 하더라도
0: 네.
1: 영 작은 영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작은 아니지만 영자까지.
0: 아이고 이거 절대로 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1: 작가님 끝나고 봅시다.
0: 네. So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if Boogie has indeed improved his English. Today, we're putting Boogie's English capabilities to the test by describing, having him describe the a day in his life in English.
1: Oh my god. 부기의 하루를 이게, oh 영어로 God. 직접 영작을 하라고
0: 네, 오 마이 갓으로 표현해야 돼요.
1: 오 마이 갓. 마미야. 홀리 몰리 과까몰리.
0: 너무 잘해.
1: 이제 어쩐지 작가님이 나보고 그 촬영하거나 일상에 있던 사진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작가님 그냥 부기 돼서 그냥 궁금해서.
1: 아, 그래서 아, 진짜 작가님 또 요즘 나 또 이렇게 덕질하신다고 참 아이 고생 많으시냐고 몇 개 줬더니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어.
0: 네.
1: 속았어.
0: Now, writing your own sentences, right, it's actually one of the fastest ways to improve your English. Now, instead of just memorizing expressions, by doing this, you can actually learn how to think in English.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영작을 하는 게 부기 영어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1: 오호.
0: 네. 그런데 영작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1: 다 재미없어요.
0: 네, 그래서 오늘은요, we're having an English writing battle, Boogie versus AI. 뿌이. So, what Boogie's gonna do?
1: 네. AI를 나랑 붙인다고?
0: 네. Boogie versus AI. AI versus Boogie.
1: Oh my god.
0: So first, Boogie is going to translate his own day into English. And then we're gonna ask AI to do the exact same thing on the spot.
1: 잠깐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내가 이소리랑 알파고에 뭐 바둑대결도 아니고 이거 내가 치는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진짜?
0: 부기 울어요?
1: 민선배는 나가 있어.
0: 부기 울지 마.
1: 그렇게 꼭 연장을 해서야만 했냐?
0: 그래서 여러분, we're going to put Boogie up against AI, and we're going to see who can come up with more natural English.
1: Oh my god!
0: 예, 맞아요. 이게 부기 말대로 그렇죠. 이

0: 이세돌 그쵸?
1: 그러니까 그, 아니면
0: 가끔씩 지는데 right? Can Boogie beat AI? AI 이런데 AI?
2: 아니 민 선배 요즘에 AI로 영어 공부를 하는 시대인데
0: 맞아요.
2: 지금 AI랑 나랑 대결을 이게 대결이 맞아 민 선배 그냥 날 검증하는

0: 이제부터 내가 인자까지한테 보내줄 거야.
1: 자, 그래서 여러분, Boogie versus AI, which English is better? 자, 첫 번째 Boogie 일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기가 고른 부기 하루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네. 자, 일단 for our listeners, 부기 첫 번째 사진 일단 우리 부장님이 일단 화면에 올려줄 건데요.
0: 어디니?
1: 첫 번째 사진을. 자, 그러면 너무 귀엽다. 자, 부기 이 첫 번째 사진을 for our listeners describe. 일단 편하게 한국말로 이 무슨 사진인지 말해주세요.
0: 일단 저 상황 자체는. 그 제가 저기 뭐냐 저기 찜질방 놀러 갔다가
1: 그쵸?
0: 이분하게 구워져가지고
1: 네.
0: 볼이 이렇게 발그레발그레 상황이거든요. 저기 네. 촬영이 끝나고 나서
1: 네.
0: 지쳐서 누워가지고
1: 네.
0: 이제 자는데 이제 찜질방이다 보니까 양머리 위에 딱 하얀 양머리 하고
1: 네.
0: 또 깔끔한 하얀 셔츠 입고 완전 거의 이제 완전 기절한 상태인 거죠.
1: 자, 그러면 부기의 첫 번째 사진에 네, 부기의 하루 뭐 이렇게 한번 영작해 볼까요? 네,
0: 어떻게 해볼까요?
1: 그럼 부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0: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1: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0: 오, 네. 너무 피곤해서
1: 네.
0: 찜질방에서 잤다.
1: 찜질방에서 잤다.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 try writing an English sentence about the sentences that I just told you in Korean. 자,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도 북이 도와줄 거예요. 부스타분들 보내는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북이.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 봅시죠.
0: 좋아요. 자, 눈 떠보니. 웬을 쓰겠습니다.
1: 오.
0: When I open eye.
1: Okay.
0: I am in 찜질방.
1: Oh, okay. So when I open eyes,
0: okay.
1: I was in 찜질방.
0: Yeah, yeah, yeah.
1: Okay, okay. 자, 우리 두둥님이 하나 보냈네요. When I woke up, I was in sauna라고 하네요.
0: Sauna.
1: 네. 우리 달리지님은요. Open eyes. It's hot room.
0: Hot room. Oh. 미소배.
1: It's hot room.
0: 근데 맞긴해.
1: 네.
0: Hot and 스파다를 뭐라고 해? 스파다.
1: 스파다. Humid.
0: Humid.
1: 네.
0: Hot and humid room.
1: Humid. 네.
0: 오.
1: 근데 우리 루프니 북이의 이 야야야 발음이 너무 네이티브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왔네요.
0: 어떤 거 야야야?
1: 네, 야야야.
0: 야야야가 뭐예요?
1: 야야야, 야야야.
0: 야야야.
1: 아, 야야야. 맞아. 야야야.
0: 왜냐면 감탄사는 제대로 배웠거든.
1: 자, 여러분,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0: 아,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1: 그렇죠. 네. 이거 빨리 해 보세요. 네.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영어 플리즈.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I'm very tired.
1: 오케이.
0: After work.
1: 오케이.
0: I sleep 찜질방 yesterday.
1: 오. 오케이. 오케이, not bad.
0: Not bad, not bad.
1: 자, 여러분, 부기의 영작 잘 들었죠?
0: 어허!
1: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는데 우리 AI랑 대결하니까. 자, 일단 눈 떠보니 찜질방이었다.
0: 자,
1: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
0: 민선배,
1: 네네네네.
0: 그 밑에 그거 넣었죠?
1: 뭐를요?
0: 자, 이 영작을 하는데
1: 네.
0: 저기 미국 육세로 이제는 육세로 맞췄죠.
1: 이미 근데 저의 AI는 이렇게 제가 영화랑 같이 이렇게 말이라고 했거든요.
0: Oh my god!
1: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I 보냈네요. 자, 이거 제가 부장님한테 보여서 부장님이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럼 AI 네 영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I woke up at a gym, Jill Bang. I was so tired after work last night that I ended up sleeping there.
0: Gym, Jill Bang.
1: 네, 자, Miss AI, thank you so much for the story, for the 영작.
0: 미션 배 그게 공정까지 하는 거야?
1: 네. 자, 첫 번째 대결은요. AI win. 죄송해요, 북이.
0: 왜냐면 오늘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1: 이게 북이 있잖아요. 영작 하긴 한데 읽을 때도 진짜 내 이야기다라고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0: 내 이야기인 것처럼.
1: 그래서 봐봐, 영작 이게 AI가 I was so tired. 너무 피곤해서. 네.
0: 감정을 살려가지고.
1: 근데 부기가 찜질방 발음 부기가 더 좋았어요.
0: 그쵸.
1: 네.
0: 아, 찜질방.
1: 아, 찜질방. 찜질방.
0: 근데 찜질방. 그 발음 매력 있다. 찜질방.
1: 네, 맞습니다. I woke up at a 찜질방. 찜질방에서 일어났다. 뭐 깼다.
0: I
1: was so
0: 찜질방.
1: tired after work last night. 요 부기가 아까 yesterday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어젯밤은 last night라고 합니다. 네,
0: last night.
1: I ended up sleeping there.

0: 결국 거기서 잤다라고
1: 오,
0: 표현하죠.
1: 결국이 들어가는구나. 네. I end.
2: 맞아요. 맞습니다.
1: 요즘 약간 그런 게 있다. 내가 생각해서 연결을 했잖아요. 네. 그걸 한 번 더 바꿔주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가 듣기를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얇았네. 야, 왜 이렇게 똑똑하니?
2: 네. 우리 조두님이 아,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구문이 무슨 뜻이죠?
1: What's 구문이요?
2: 구문? 네.
1: 약간 옛날 문장이다 그런 뜻인가?
2: 아 옛날 문장이다. 아 문법. 오케이.
1: 옛날 문법이다.
2: So that 이거 연결시켜주는 그런
1: 아,
2: 표현이다.
1: So that.
2: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 AI 승. 그래요.
1: 흥.
2: 그래도 일단 찬스 세 번 더 남았습니다.
1: 자 AI는 승, 부기는
2: 네.
1: 흥.
2: 네. 자 What's your second photo? 자 부기가 고른 부기 하루 두 번째 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세요. 어 귀엽다.
1: 어, 이제 먼저 운치 있죠.
2: 네.
1: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2: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photo.
1: 사실 이게 제작진이 촬영하다가 핫도그 사러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멍때리고 있던 사진이거든요.
2: 네.
1: 여기 보니까 이 파란 하늘이랑 모래사장이 보이고
2: 네.
1: 그래서 그 저기 해운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북의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핫도그 언제 오나 이제 촬영 뭐가 남았지 뭐 해야 할까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있던 장면인데 근데 민정이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2: 네.
1: 아까 나왔던 사진이랑
2: 네.
1: 지금 이 사진 있죠
2: 네.
1: 전부 다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2: 북이 또 북이 뭐 빌로그 뭐 지금 홍보할 거 하고 지금 하는 거 계시죠 지금.
1: 아 그게 아니라 저 상황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부스타 여러분들이
2: 궁금하네요.
1: 궁금할 수 있잖아.
2: 여러분 궁금해요?
1: 궁금해요?
2: 궁금해요?
1: 궁금하면 500원. 아무튼 그러셔 미 선배.
2: 네.
1: 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보기 TV 보셔가지고 아 찾아보시면은
2: 네.
1: 영상을 보면서 왜 저런 상황이 됐는가
2: 네.
1: 볼 수 있다는 걸 잠깐 홍보해 주신다.
2: 부장님 저의 너튜브는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북이 거는 홍보하고 제 거는 홍보 안 할게요. 네.
1: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2: 자 그러면 이 사진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1: 어떻게 볼까요?
2: Are you ready?
1: Okay, I'm ready.
2: 그 핫도그 내용은 다 빼고요.
1: 아 왜?
2: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1: 오~
2: 이건 어때요?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이거는 센텐스 하나입니다. 네, 간단해요.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작 보내주세요. 우리 부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부기가 결론 이게 좀 간단한 이 깔끔한 very short and simple sentence, right? Can Boogie beat AI? 부기
1: okay.
2: 선배로서 AI를 이기는 것보다 그냥 AI랑 비슷하게 내면 일단 부기의 승인 것 같아요.
1: 진짜?
2: 네.
1: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자,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부기, 영작, please.
1: 바다를 보면서 그러면은 I see
2: sea? oh, I see sea.
1: I see sea?
2: 네.
1: At morning?
2: 네. 여러분 뭐 ICC 뭐 고속도로나 뭐 IC 칩 이런 거 아니고요. I C
1: C 보다잖아 보다.
2: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C는요.
1: C 그냥 바다 C.
2: 바다 C.
1: 그래서 그러면은 IC 오션.
2: 오케이.
1: 좀 다르게 바꿔봤어. IC 오션.
2: 네.
1: At morning. I think.
2: 네. 자, 보기 힌트 주자면요. 이 과거형을 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네.
1: 생각했다.
2: 그러면은.
1: 뭐라고 했네요? I think I thought
2: 오
1: I thought 와. 맞나?
2: 와 지금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다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다.
1: 퇴근하겠습니다.
2: 계속하세요.
1: 오케이. Okay. I thought work today.
2: I thought work today.
1: 오케이. Okay.
2: 네. 자 일단 우리 부사분들 보내준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달리지님은 I'm seeing the sea and thinking today's plan. 오케이, 오케이. 두둥님은 I thought my daily work seeing the ocean. 오케이. 우리 낙지연님은요. 에이, 낙지연님 번역기에 힘을 빌렸네요.
1: 딱 걸렸어요, 이거.
2: 네. 자, 이거는 낙지연님 일단 답변을 공개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
2: 룰루페님은요. I watched the ocean this morning.
1: 오.
2: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은 빠졌잖아요.
1: 아, 그런데.
2: 자,
1: 보기만 했어.
2: 제가 이 문장을 준비했거든요. 자, 북이 그건 한 번 더 혹시 해 줄 수 있어요? 북이 기억나요?
1: 뭐라고요?
2: 어떤 영작 어떻게 되는지
1: 그럼,
2: 기억나요?
1: 그럼.
2: 네, 해 주세요. 한번.
1: I see ocean at morning. I thought work today.
2: 아, 오케이. 자, AI, 네, Miss AI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이걸 영작을

0: 만들어주세요.
1: I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2: 민지민 나는 너무 다른데? 나는 왜 똑같았어? 나 또 I thought 좀 똑같았어.
0: 오, 이거 중요해요.
2: 아,
0: I thought.
2: 아, 근데 또 민정배, 네. 이 친구는 나랑 똑같이 오션이라고 했어.
0: 오, 이것도 옵션이 하게 했다.
2: 아하!
0: 와, 혹시 북이 투데이라고 했어요?
2: 그럼 투데이 있었지.
0: 아, 투데이 했어요?
2: 그럼 민정배, 내가 뭐 해본 들으면은 I랑 네. 네. 오션이랑 네. 워닝이랑 네. I thought이랑 투데이 이거 내가 이 정도면은 한 10분의 3 맞추지 않았나?
0: 북이 모닝도 말했잖아요.
2: 맞아 모닝도 말했어.
0: 일단 똑같은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일단 북이 순서는 뭐 여기저기 다 뭐
2: 왕이었네요.
0: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거 AI한테 줘야 될까요? 근데 북이도 AI가 쓴 단어나 이 말 많이 똑같이 경자 안에 놓긴 놓는데
2: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위를 주잖아. 나는 또 상처를 입을 거야.
0: 자 일단 우리 낙준이 잘했다 북이
2: 맞아
0: 네.
2: 성장하는 게 중요해.
0: 우리 룰루프님도 북이 단어에 강하네요라고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2: 아 그럼.
0: 네.
2: 소통을 해야 되니까.
0: 자 이번엔 승은요 북이랑 A한테 드리겠습니다.
2: 진짜?
0: 너무 둘 다 너무 똑같아서.
2: 맞아?
0: 아니요. 맞지
2: 나 억지로 주는 승리는 나 기쁘지 않아.
0: 아 북이 근데 이 정도면 일단 인정해 줄게요.
2: 6세 기준이야, 7세 기준이야, 8세 기준이야.
0: 이거 43살 기준이야.
2: 네.
0: 일단 저도. 북이가 쓰는 단어를 당연히 그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런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2: 오!
0: I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미 사진 다 지난 일이니까.
2: 아 맞구나. 네. 과거형이 있구나. 그럼 그래서, 내가 I saw 했었는데 I saw.
0: 네, I saw 말고 looked out at. 그냥 좀 넓이 뭐를 보면요. I looked out at. 이렇게 말하는
2: 넓게
0: 거예요.
2: 넓게 볼 때 look.
0: 네, looked out at the ocean this morning.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I think 생각을 했다. What I needed to do.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2: 아, 네. 해야 할 일이? What I need to do.
0: What I needed to do.
2: What I needed to do.
0: 잘했습니다. 오, 이 정도는 북이
2: What 박수, I needed to do today.
0: 박수 주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오, 우리 룰루프님이 영작도 못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 괜찮아요.
2: 룰루프님, 네. 거기 집중하고 있는 갈매기 여기 있습니다.
0: 우리 함께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0: 룰루프님.
2: 다들 나보다 잘하잖아.
0: 아, 우리 부사분들도 북이 영어 잘한다. 1억이야. 나보다 더 잘하잖아.
2: 제가요.
0: 여러분 너무 북이한테 너무 착한다.
2: 아 진짜 갑자기 또 어깨 올라가는구만.
0: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lease show us your third photo. 이 모습 너무 익숙하지 우리 북이.
2: 아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민정배에게 네. 또 자갈치랑 아 자갈땡이랑 큰일 보인다. 너무 어려워. 자갈땡이랑 콜라보를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홍보를 하다가 이제 홍보 끝나고 나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한 가득 사가지고
0: 아니 잠깐 타임아웃.
2: 왜요?
0: 부장님 혹시 이렇게 북이랑 이 방송 전에 이걸 확인했어요? 아까 뭐 자기 개인 너튜브 아까 홍보를 하고 지금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2: 그쵸
0: 이거 일부러 보냈죠 이렇게?
2: 아니야
0: 그래요?
2: 내가 행복해하는 사진을 달래 해서 네. 이게 제일 행복해 보였어. 왜냐면은 그 대기업과의 콜라보와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많이 샀던 날.
0: 자 그러면 일단 tell us what's going on in this photo. 이 사진에 무슨 일을 지금 벌어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아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고 과자를 이제 한 그릇 안고 완전 행복해하는 북이의 모습인 거죠.
0: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북이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2: 오케이.
0: 배가 슬슬 고파졌다.
2: 슬슬?
0: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샀다.
2: 오.
0: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2: 잠.
0: 네.
2: 약간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0: 오류가 있어요?
2: 양 날개 가득인데요.
0: 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방송하잖아요.
2: 아,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날개 없고
2: 그쵸.
0: 있습니다.
2: 아, 오케이. 진화의 이 상태가 다르니까. 네. 오케이.
0: 그래서 배가 슬슬 고파졌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샀다.
2: 오.
0: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자, 북이 영작 부탁드립니다. 배가 슬슬 고파졌다.
2: 이거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 밥 먹을 때 오는 거거든.
0: 네.
2: It's time to coming eating time.
0: Okay. It's time to coming eating time.
2: 그치. 뭔가 먹을 시간이
0: 여러분 잘 들었죠? 북이가 말했습니다. It's time to coming eating time.
2: 내가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0: 네, 자 다음 문장.
2: So 그래서.
0: 오, 와, 그래서 so까지 썼다.
2: So,
0: 네.
2: I go to the mart

0: 엔 아이 바이 매니
1: 과거
0: 스낵.
1: 과거 바이 바이 과거
0: 아이 보트
2: 오
0: 아이 보트 매니 스낵
2: 네
0: 매니 매니 매니 스낵 엔 양손 가득
2: 네 양손 가득
0: 아이 풀핸드
2: 아이
0: 풀핸드
2: 풀핸드
0: 풀핸드
2: 풀핸드라고 했습니다. 양손 가득 풀핸드
0: 풀 오케이 양손인가 풀 투 핸드
2: 네
0: 컴 백 홈
2: 자
0: 어때요?
2: 야 일단 오 영어 천재 갈매기 아이가라고 보내줘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낙지현님입니다.
0: 아 낙지현.
2: 네 칭찬 낙지현님한테 먹고 있어요. 그냥.
0: 왜 칭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2: 자 일단 여러분 북이 영작 잘 들었죠? 자 일단 AI랑 대결 해야 되니까 자 AI 부탁할게.
3: I started getting hungry,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and loaded up on my favorite snacks. I came back with my hands full.
1: 어 근데 나 이분 목소리 너무 잘 알 것 같아.
0: 누구야?
1: 나 이분 나 미국에 살면서 이런 분들 누가 좀 the voice is very similar.
0: 아 진짜?
1: 네. I came back with my hands full.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and loaded up on my favorite snacks.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0: 누구야? 아 근데 민선배 네. AI가 그지 발음 학습하잖아요.
2: 네.
0: 약간 여기 제일 또 평균적인 목소리를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뉘앙스 이런 거.
2: 그렇죠. 뉘앙스 이런 거 너무 잘했어요. 자. 부기 죄송한데 이번에는 AI 승드리겠습니다.
0: 부기는 흥.
2: 네, 자 부기 아까 뭐라고요? Time come in. 뭐?
0: It's time to come in.
2: It's time to come in.
0: It's time. 내가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 배가 슬슬 고파졌다. I started getting hungry.
0: 내가 게링 할래 있어 민선배.
2: 그렇죠. 뭐뭐
0: 다가오고 있는 거 게링.
2: 그렇죠. 뭐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started getting hungry.
0: 민선배. 네.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단어였는데 표현된 거는 It's time to coming이었어.
2: It's time to
0: 다가오고 있다는 똑같잖아.
2: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I입니다, 북이. 네. 그래서 북이 이건 진짜 아까 그래서 so라고
0: 그래서
2: 했잖아요.
0: 그래서 so.
2: 네. So I went to the supermarket. 그리고 잔뜩 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부기한테 소개하겠습니다.
0: 어떤 게 있죠?
2: Load up on.
0: Load up on?
2: 네, load up on. 자, load up on을 뭐를 잔뜩 사다, 많이 챙기다 말입니다.
0: Load는 upload 아니에요, 민선배?
2: 그거는, 네, 그거는 upload 할 때를 그거를.
0: 아, 그런 거죠?
2: 네, 그거였고, 이거 load up.
0: 아, upload 만약에는 load 네, up이구나.
2: Load up입니다.
0: 그래서 바뀌어 있어.
2: 화제를 잔뜩 샀어. I loaded up on snacks. Or 장을 잔뜩 봤다.
0: 오?
2: I loaded up on groceries라고 하죠.
0: Groceries가 장이구나.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 came back with my hands. Handsful. 이 handsful가 양손 가득.
0: Handsful.
2: 네, hands 손이잖아요. 양손 hands.
0: 나 아까 two hands full이라 했잖아.
2: 네, two hands full라고 했는데.
0: 양손이니까.
2: 아, two만 뺐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건데.
0: 아쉽다.
2: 네, 자 이번에 AI 승. 자 지금 이제 2대 1?
0: 민선배.
2: 네.
0: 근데 나는 집으로 가는 거였거든.
2: 네.
0: 여기서 컴백홈이라고 했는데 얘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
2: 자 일단 2대1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 사진은. 그지 타이했으니까.
0: 좋아요.
2: 자, 그러면 마지막 사진 올려주세요. 야, 북이 이거는 사진 세 개가 있네요. 네.
0: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저기 금정산성에서
2: 네.
0: 이번에 국립공원 돼가지고 기념으로 산을 탔거든요.
2: 네.
0: 죽을 뻔했습니다.
2: 자, 일단 이 상황을 조금 말해주세요.
0: 좋아요. 첫 번째 네. 사진은 이 더위에 이제 등산복 입고 등산을 가고 있는 거고.
2: 네.
0: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캠핑장. 왔더니 깜깜한 밤이어가지고.
2: 혹시 부기가 등산하자고 했어요? 안 가면 뭐 누가 시킨 거예요?
0: 제가 신나서 했다가
2: 네.
0: 100m 걷고 포기할 뻔했는데
2: 네.
0: 매니저가 끌고 갔어요. 너가 가져서 왔는데 왜 포기하냐 하면서.
2: 네네네.
0: 그래서 캠핑을 이제 캠퍼파이어를 하면서 마시멜로를 굽고 있네요.
2: 오케이.
0: 근데 매니저가 왜 너가 너를 굽고 있냐고 해가지고
2: 네.
0: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기분 좋지 않아서 지금 삐져서 누운 거예요?
0: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캠핑 간 김에
2: 네.
0: 복불복 게임 했거든요.
2: 네.
0: 야외치침 다 해가지고
2: 네.
0: 마루 위에서 잔뜩 겁니다.
2: 근데 우리 부사분들 이 사진 보면서 와 북이 되게 재밌게 사네 부럽다 이라고 하네요.
0: 아 그럼 인생은 북이처럼.
2: 맞아 진짜 저도 북이 부럽습니다. 네 가끔씩
0: 괜찮죠?
2: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0: 어떻게 해볼까요?
2: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내용이 많잖아요.
0: There's
2: a lot of information, a lot of storytelling in these photos. 그래서 일단 북이

0: 매니저가 갑자기 나보고 등산을 가라고 했는데 더운데 산을 오르니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겨우 캠핑장 도착하니 어느새 밤이다. 결국 오늘 밤도 여기서 자야 한다. 일단 불부터 피우고 마시멜로나 구워 먹자. 이거를 이거 AI 먼저 시켜봅시다. 부기 잠깐 쉬고요. 왜냐면 마지막 대결이 있습니다.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AI
1: 좋아요.
0: 부탁할게요.
1: 좋아요.
2: But then my manager suddenly told me to go hiking. It was so hot I thought I was gonna die climbing up the mountain. By the time I finally got to the campsite it was already dark. I guess I'm sleeping here tonight. I'll get a fire going and roast some marshmallows.
0: 오,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내가 아는 거 하나 나왔어.
0: 뭐요?
1: Suddenly.
0: 갑자기. 그쵸.
1: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0: 그리고 I guess I'm sleeping here tonight. 그냥 결국 그냥 오늘 여기서 자야겠다.
1: 오.
0: 그냥 이런 상황을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됐네. I guess I'm 그다음에 그 뒤에 동사가 오. 나오는 거거든요.
1: 이거 좋다. 자, I guess 마지막 I'm.
0: 마지막 AI 대결입니다. 보기 한 문장만 바꾸면 돼요.
1: 한 문장만?
0: 한 문장만 영작하면 됩니다.
1: 좋아 좋아 좋아.
0: 마지막 문장은요. 휴 오늘 하루도 참 길다. 보기 이것만 영작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분들도 이거 한번 영작해 보세요. 아 오늘 하루도 참 길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내가 느꼈던 걸 그대로 할게요.
0: 네.
1: Oh my god, it's amazing today.
0: It's amazing today.
1: Amazing long today.
0: It's amazingly long today. 오 일단 거의 왔어요.
1: 진짜?
0: 거의 왔어요. 네. 자 마지막 일단 우리 너구리님 today is a long day. 우리 두둥님이 it's been a long day.
1: 어? 미즈비 약간 그거 생각났다.
0: 낙지연님은 so long day 라고 하네요.
1: 미즈비 나 하나 생각이 있어.
0: 네.
1: 항상 이런 거할때 약간 그때 막 kill 이런 거 많이 넣더라고. It's kill today.
0: It's 뭐요?
1: Kill today.
0: Kill today.
1: Yeah.
0: 아 오늘 뭐 죽을 뻔했다?
1: 그치.
0: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부기는 거의 다 왔고 우리 오히려 부스타분들이 다 맞았어요.
1: 잠깐만요. 네. 거의 다 맞았다.
0: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길다.
1: 참 길다?
0: 부기 따라하세요. What a long day.
1: Oh, what a long day.
0: 네. Or it's been a long day.
1: It's been a long day.
0: 그리고 이거는요. 한숨 쉬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What a day.
1: What a day!
0: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부기의 영작 챌린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 2분 남았네요. 네 아직 시간 오케이 합니다.
1: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0: 2분 남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2분 남았다고요?
1: 너무한다 진짜.
0: 자, 부기 오늘 AI랑 이 대결하는데 일단 AI가 이겼어요. 부기 죄송하지만
1: 민선배.
0: AI 못 이겨요. We cannot beat computer anyway.
1: 민선배
0: 네.
1: 다음 편에 민선배와 AI 대결을 한번
0: 좋아요.
1: 해가지고
0: Bring it on. Bring it on AI.
1: 근데 민선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0: 뭐요?
1: 요즘 MZ들이 쓰는 요즘 젠지들이 쓰는 영어로
0: 좋아요.
1: 대결하는 건지
0: 갑시다.
1: 얼마나 민선배가 잘 아는가 한번.
0: 자 미안한데 우리 부장님이 복습해라고 빨리 하네요.
1: 알겠습니다. 네.
0: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길었다. What a long day.
1: What a long day.
0: 과자를 잔뜩 샀어. I loaded up on snacks.
1: I loaded up the snacks.
0: I loaded up on snacks.
1: I loaded up on snacks.
0: 네. 나 슬슬 배고파. I'm starting to get hungry.
1: I'm starting to get hungry.
0: 오늘 해야 할 일 생각했어.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1: I thought about what I needed to do today.
0: 좋았어요. 네, 마지막. 결국 거기서 잤어요. I ended up sleeping there.
1: I ended up sleeping there.
0: 네. 자, 보기 우리 10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랑 대결.
1: AI 더 학습해서 민선배를 이겨줘. 너만 믿는다.
0: 보기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I'll see you in hour number 2 at 7 o'clock.
1: 수고했어.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Grandma, take a seat here.
3: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4: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3: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적적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4: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3: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4: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3: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 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에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4: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Excuse me.
3: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났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4: Sir,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5: What? Oh, no.
3: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와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가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4: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4: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2: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4: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2: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4: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7: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9: 맞다, 맞다. All-Star.
7: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9: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9: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hat's right. We have Soyeonji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지겹불가가가가가가. 네. Hello, hello.
1: Hi, everyone. I'm Soyeonji예요.
0: How are you?
1: I'm exhausted.
0: Oh, really?
1: 아주 오랜만에 해운대 쪽을 제가 해운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0: 네.
1: 거기서 이렇게 몇 바퀴 운전을 하고 왔는데
0: 네.
1: 지금 휴가철이라서 차가 진짜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0: 아직 그 칠말 8초?
1: 칠말 8초?
0: 네.
1: 그죠? 그래서 나 부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운전에 밀렸던가?
0: 맞아요.
1: 아, 날 안 끼워주는 거예요.
0: Two weeks ago, my family wanted to go to the aquarium. 네. 가다가 가는 우리 광안리에 살잖아요.
1: 네.
0: 가는 게 한 시간 걸렸어요.
1: 진짜로?
0: 한 시간 걸려서 이거 한 시간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집에 갔어요.
1: 직진하면 되는데?
0: 네.
1: 와, 진짜 차 많다.
0: It's wild in Heonde right now. 네, 아직 한참 언제까지일까?
1: 저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여전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타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네. 빼고 다 놀아요.
0: 네, 여러분 재밌게 놀고 가세요.
1: 네.
0: Please enjoy Heonde Beach.
1: 아, 그럼요.
0: Enjoy
1: 그럼요.
0: the beach. Okay.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소연 씨 들어오자마자 일단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1: 아, 정말.
0: 네, 레몬 소르베. 네, 조인이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이 마요리 왜 나왔지? 올리브유 아침마다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저님이 물어봅니다.
1: 갑자기요?
0: 네.
1: 올리브유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하던데 올리브유랑 삶은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천연 그 다이어트 주사 효과가 있다
0: 계란까지?
1: 그래서
0: 삶은 계란. 저 그 일주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올리브유랑 그 뭐지? 그 레몬?
1: 보일드 에그?
0: 네. Not boiled egg. 근데 a spoon of olive oil. 올리브유가 그렇게 매운지 몰랐어요. 저.
1: 다른 오일을 먹은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It's like
1: 산초 기름 먹은 거 아니에요? 마라유 먹은 거 아닐까?
0: It was pretty expensive. 한 병에 한 6만 원, 7만 원 했나?
1: 오.
0: 그 이탈리아에서 온 그 올리브였는데.
1: 아~
0: 네. 오, 그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1: 맛이나요?
0: 이렇게 그 끝맛이 that aftertaste is the aftertaste was really spicy.
1: 스파이시해요? 아니면 톡 쏘는 느낌인 거예요?
0: 스파이시했어요.
1: 이런
0: 네,
1: 느낌이에요?
0: 진짜 그 I thought I was eating black pepper. 후추 먹는 줄 알았어요. 네.
1: 나 이따가 AI한테 물어봐야겠다.
0: 네.
1: 민수 잘못 다른
0: 아유 봐봐 부장님도 아니, 좋은 거 드셨네요.
1: 아,
0: 라고
1: 진짜?
0: 했는데
1: 진짜? 그렇구나.
0: 한 병에 맨날... 7만 원이었습니다.
1: 와,
0: 근데
1: 나중에...
0: 그거 이제 이거 먹고 안 되겠다. 계란 후라이에서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1: 아, 나중에 한 5리터만 좀 줘봐요. 나도 먹어보자.
0: 이거 100리터밖에 안 돼요. 이거. 아, 100ml밖에 안 돼요.
1: 5,000원치만 줘봐요.
0: 자, 트레이 직역불가. 오늘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1: 자, 오늘의 직역불가는요.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리듬. 그리고 저는 이분의 외모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0: 어, 그래요?
1: 센 캐릭터.
0: 누구지?
1: 네, 느낌이 있어서.
0: 센캐?
1: 아, 그 약간... 우리가 말하는 생캐 그 우리나라의 제시처럼 그런 생캐는 아닌데 뭔가 하여튼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0: 그래요?
1: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2019년에 발매된 노래고요. 직역으로 하면 지금 시작하지 마.
0: 지금 시작하지 마.
1: 너무 쉽죠?
0: Don't stop. 아!
1: 너무 쉽죠? 야인 시대가 왜 올라오죠? 지금 시작하지 마.
0: 아, 지금 야인 리안나? 시대랑 리안나라고 하네요.
1: 아, 리안나.
0: 리안나도 그런 느낌 좀 살짝 주긴 주죠.
1: 그러니까 센 느낌보다 전 하여튼 이분은 되게 좀 시원시원한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퀸
0: 네.
1: 아닌데 아니고요.
0: 아, 왜냐면 우리 그건 don't stop now입니다. Don't
1: 퀸의
0: stop
1: 노래?
0: Now. 네.
1: 아, 퀸의 노래 아니.
0: Stop me now.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1: 그거 말고.
0: 맞아요. 그래서 having a good time. 맞아요.
1: 알고요. 네. 두아리파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두아리파. 네.
1: 시원 약간 좀 있지 않아요? 이번
0: 맞아요.
1: 목소리도 큼직큼직하고.
0: I see it. 네.
1: 눈썹도 진하고.
0: 이거를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센 캐릭터 느낌이다. 좀 이렇게.
1: 이 하여튼 여러분 해봐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0: 네네.
1: 두 명이서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0: 그렇죠. She has very strong features라고 해야겠다.
1: Strong features.
0: Strong features.
1: Features.
0: 네, features.
1: Uh-huh.
0: Features가 우리 얼굴에 feature 하면 뭐 eyebrows, 눈, 코, cheeks, lips 이런 게 좀 더
1: 큼직큼직하고 그쵸. 또렷하고
0: 그렇죠. 또렷하다. Strong. 누가 봐도 와.
1: 와우,
0: 눈썹이다.
1: 눈썹이다. 그녀의 눈썹은 아름다워요.
0: 네.
1: 자, 이 노래를 만들 때 우리 올드팝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왜?
0: 왜냐 타이 그 제목이 Don't Start Now잖아요. 두두님이 때리치아삐라.
1: 아, 나 뭔 말인가 했어요. 때리치아삐라. 어, 볼게요. 때리치아삐라. 네. 자, 이 노래를 만들 때 비지스라든지 다프트 펑크라든지 글로리아 게이너 등의 그 디스코나 올드팝 스타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거든요. 네. 이 노래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SNS에 챌린지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코로나 코비드 시국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딱 그때 나온 노래였어서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이별한 뒤에 이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 이제 와서 신경 쓰지 마라. 때리치 앞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시작하지 마. 오늘 살펴볼게요.
0: 네, 좋아요. So, Dua Lipa's Don't Start Now.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어떻게 됩니까?
1: 자, 첫 번째 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If you don't wanna see me
0: dancing with somebody
1: 만약에 네 내가 보고 싶지 않다면 뭔 말 하려는지 여기서부터 너무 알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미 선을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되게 짧고요. 되게 잘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지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0: 네.
1: 음악 주세요. Did a full 180 crazy. 나 진짜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해. 가사를 아시는 분들 말고. 저는 약간 베이비라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0: 아, 끝에요?
1: 네.
0: 끝에요? 아니면 중간에?
1: 아, 중간에 끝에서 앞에.
0: 아.
1: 하여튼 뭐 베이비? 무슨 베이비인가? 자기야? 뭐 이런 이야기인가 했는데
0: 끝부분에 이렇게 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1: 네. 자, 여러분들은 봐요. 타임 이즈 골드님. 뭐 베이비가 아니야? 이렇게
0: 하시죠. 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 좀 있긴 있네요. 그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Did a full one. 이제 좀 들리지 않아요?
1: 두둥님이 대외비 이거 회사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외비입니다.
0: 네.
1: 자, 제가 베이비로 들었던 구간이 어딘지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0: Did a fool 180 crazy. 여기서 베이비 없습니다, 여러분.
1: 제가 베이비로 들었던 데는 80예요.
0: 아, 80. 180.
1: 베이비 이렇게 들었었고 닥터스 네. 님은 대외비 이렇게 들으셨고.
0: 대외비 180.
1: 자, 볼게요. 직역을 하면 180을 풀로 했대요. 근데 이 문장만 보면 무슨 180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운전을 180을 밟은 건지 운동할 때 무게를 180을 친 그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뒤에 crazy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0: 네.
1: Do a 180, 108 or 18 이렇게 하면
0: 180, 네.
1: 180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완전 180도 달라졌어.
0: 맞아요.
1: 완전 바뀌었어.
0: 네.
1: 이걸 영어로는 Do a 18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나 180도 완전 바뀌었어. 미쳤지? 약간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used to hate workout, but I did a total of 180. 왜냐하면 I've got no energy and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0: 요즘 너무 힘드니까.
1: 운동 진짜 싫어했는데
0: 네.
1: 지금은 완전 180도 달라져서 생존형으로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0: 우리 두둥님이 I do a 360라고 하네요.
1: 60. 그러면 원점이죠 뭐.
0: 제자리 다시 돌아온 거죠.
1: 다시 왔지 뭐. 그럼 이거 약간 우향우 좌향 좌도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 I do a 90.
0: 90 degrees?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네, 이거 180라고도 많이 써요.
1: 180까지만. 네. 360도 쓰지 않는다.
0: 네.
1: 아.
0: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네.
1: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뭐 change my mind 혹은 attitud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또 우리가 딱딱하게 난 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좀 더 이렇게 did a 18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내가 마음이 싹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0: 맞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0: 그래서 이 full one 그냥 I did a 180 하고 I did a full 180 무슨 느낌이냐면 full가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이게 꽉 찬 그런 느낌이거든요.
1: 완지.
0: 네, 완지.
1: 완지, 완지.
0: 그래서 I did a full 180. 이거 완전 그냥 이게 뭐지? 반전?
1: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1: 싹 바뀌고 마음이 돌아선 거죠.
0: 이게 바뀌었다가 싹 바뀌었다.
1: 네. 그래서 뒤에 가사가 Did the heartbreak change me 이렇게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여자를 더 잡지는 못하겠다. 나 이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서 바뀌었으니까 이 여자를 더 잡지는 못하겠다.
0: 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대외비도 아니었고 베이비도 아니었던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id a full
0: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어떻게 됩니까?
1: 자, 완전히 바뀌었다는 두아리포의 선전포고 같았던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이 있었고요. 노래 앞부분이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마찬가지로 이번 소절도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들리는 막 이거는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1: 네, 음악 주세요. I'm all good already, so
0: move on, it's scary. 생각보다 어려운데?
1: 어려워요?
0: 저도 가사 안 봤거든요.
1: 안 보고.
0: 이 부분. 네, 이 노래 잘 아는데 가사를 잘 몰라요.
1: 네,
0: 아, 일부러 안 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 두 번째 그 파트 살짝 한 번만 더 들려드릴까요?
1: 아. I'm all good already,
0: so moved on, it's scary. 아, 오케이. 살짝 조금 들리긴 하다.
1: 네.
0: 더 들립니다.
1: 맞추신 분이 계세요.
0: 어, 진짜요?
1: 네.
0: 누구요?
1: 다니엘리.
0: 아, 우리 데닐리님. 네.
1: 오, 계속 올라오네요.
0: 어, 일단 데닐리님 단어 끝 단어 맞췄고요.
1: 스케일리.
0: 우리 유저님.
1: 맞추셨고, 네.
0: 첫 번째 라인 그 제가 잘 들리는 구간.
1: 네.
0: 맞췄고요.
1: 고수님이 스케일링.
0: 이거 뭐 치과에서 틀어주는 음악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 스케일링은 없어요. 스케리는 있어요.
1: 오, 좋다. 스케일링 네. 할 때 되게 불편하니까 이 노래 틀어주시면 되겠다.
0: 이 구간 위에
1: 네.
0: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네.
0: I'm all good already.
1: 요거 맞춰주신 분들 많아요.
0: 많아요.
1: 네.
0: So moved on. It's scary.
1: 네. 직역을 하면 난 다 괜찮아. 뭐 already 붙였으니까 이미 난 다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간다. Moved on.
0: 맞아요.
1: 무서워. 갑자기.
0: moved on. 이사했다 이 말 아닙니다.
1: 이사했단 네. 말도 아니고 네. 갑자기 뭐가 무섭대요. 이게 혼잣말인 것 치고 되게 맥락이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면
0: 무슨 뜻입니까?
1: 어떻게 되는 거냐면 I'm all good이라고 하면 네. 나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괜찮다는 이야기냐면 it's okay 이거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I'm all good 하면 좀 쿨하게 나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0: 나 완전 괜찮아.
1: 나는 괜찮아라기보다
0: 네.
1: 잠시만요. 저 원고 종이가 한 개가 없어져 가지고
0: 같이 봅시다.
1: 아 그렇죠.
0: 네.
1: 미안해요. 자 그래서 it's okay 하면 약간 예 괜찮습니다. 약간
0: 맞아요.
1: 뭐
0: 네.
1: 약간 격식 있게.
0: It's all good.
1: 네.
0: It's 그래서 I'm all good. 너 괜찮아? Don't worry about me. I'm all good.
1: 그렇죠.
0: 괜찮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좀 더
0: 네.
1: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고요.
0: 네.
1: 그래서 내 진짜 괜찮다. 괜찮다.
0: 괜찮다.
1: 이렇게 하고 이어서 so moved on 이렇게
0: 네.
1: 했는데
0: 네.
1: 뭐 지나갔다 뭐 넘어왔다.
0: 이 moved on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그냥 그거를 잊고 이제 넘어갈 때
1: 그죠.
0: move on이라고 하거든요.
1: move on이라고
0: 그래서
1: 해서.
0: 나 이제 그녀 이제 잊었어. I forgot. I'm moving on from h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근데 또 뒤에 또 it's scary가 붙었어요.
0: 너무 너무 갑자기 너무 쉽게 왜 이렇게 잘 넘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괜찮지 내가?
1: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되게 약간 무섭고 섬찟한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맞아. 내가 이상한가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1: 네.
0: 근데 너무 잘 너무 괜찮고 너무 잘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무서운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1: 그 정도로 너무 나는 무서운데? 너를 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내 마음에서 지나갔어. I'm all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그랬구나.
1: 끝난 거예요. 이 집은
0: 네.
1: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어요.
0: 우리 유술님이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 아,
1: 맞아요.
0: 뭐.
1: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게.
0: 네.
1: So moved on이라고 했는데
0: 네.
1: 그래서라고 보면 돼요.
0: 그래서?
1: 그래서 나는 너를 지나갔다
0: 맞아요.
1: 잊었다.
0: 네. 잊었다. So moved on.
1: So moved on.
0: It's scary. 진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너무 난 너무 괜찮아. 넌 벌써 잊었어. 넌 아무것도 그냥 아니야. 그 정도로 너무 괜찮다.
1: 맞아요. 그렇게
0: 무서울
1: 보셔도
0: 정도.
1: 되고,
0: 네.
1: 혹은 그냥 I'm happ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0: 네.
1: I'm so happy 이렇게
0: 그쵸.
1: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조금 더 완전히는 이제 끝났다.
0: No.

0: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 아, 일단 전 여친 전 남친이라도 이 말 듣기엔 조금 무섭죠, 솔직히.
0: 뒤에는 네. 더 슬픈 거 나와요.
1: 아, 그래요?
0: 완전 크루엘한 거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되게 짧지만 일상적으로 쓰기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지막 구간 넘어갈게요.
0: 네. I'm all good already,
1: so move on, it's scary. 아, 계속 듣고 싶다.
0: 진짜 감질만 나지 않아요?
1: 맞아요.
0: 진짜.
1: 자, 두얼리파의 노래 너무 이게 머리 맴돌거든요.
0: 네네네. 뒤에.
1: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자, 뭔가 좀 강한 여성의 그 이별을 표현해낸 노래였어요.
1: 네.
0: Don't Stop Now.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잔인하게 싹 잘라버린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1: 자, 마지막 구간 큐!
0: 음악 주세요. 조금 길죠?
1: 좀 길어요.
0: 조금 길죠?
1: 네.
0: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네. 일단 여러분 완벽하게 다 안 적어도 되니까 맞아요. 들리는 단어도만 적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So it took some time to survive you. I'm better on the other side. 재밌네요.
0: 재밌죠? 들을만 하면 끝나가지고.
1: 네. 우리 대니님이 It's time to fight you, no matter. 너랑 싸워야 된다? 상관없이?
0: 전혀. 네. 네. Five, 우리, time? 어디 네. 나오지?
1: 우리 달지님이 So it's not
0: time to.
1: late to. 아, late까지 들었다. 네, 닥터스님이 time? Five? Sunshine 2? 자,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0: 네. 유저님이 완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뭐라고
1: 와우.
0: 했죠?
1: 네. Though it took some time to survive you, I'm better on the other side.
0: 자, 이거 직역해보면
1: 네.
0: 너를 살아남는데 survive 하는데 시간을 툭 좀 했어, take 했어.
1: 네.
0: 좀 걸렸어?
1: 네.
0: 너를 살리는 데 시간이 걸렸단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1: 뭔 말입니까?
0: 뭔 말인지. 자, 여기 표현은 두아리파가 가사로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고요.
1: 네?
0: 보통 우리 survive 하면 survive on accident 사고에서 살아남고 survive war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렇게 쓰는데
1: 네.
0: survive you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한테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1: Survive you.
0: 네. 그러니까 너라는 지옥에서 내가 살아남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구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1: 네.
0: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I'm better on the other side. 나는 the other side 다른 쪽이 좀 나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가 없는 쪽이죠.
0: 없는 쪽이 나. 그래서 이거 한영사전에 the other side 찾아보면
1: 네.
0: 저승, 사후세계 이렇게 나와가지고
1: 네.
0: 나 혼자 이렇게 영어 풀어보다가 그러면은 얘가 죽었나? 이렇게 우리 사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문화를 좀 알아야지 이해되는 구간인 거죠.
1: 네.
0: 그래서 너가 없었던 시간이 훨씬 더 낫다. It's 네. so cruel.
1: so cruel.
0: 지나간 시간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
1: 그쵸 그쵸.
0: 난 이 네. 말이 제일 슬펐어.
1: 두얼리파한테 무슨 일을 무슨
0: 그러니까.
1: 네 뭐를 했길래 이 정도까지.
0: 근데 모든 이별이
1: 네.
0: 아름다운 이별은 없으니까.
1: 네. 와 근데 자 일단 이게 두얼리파의 Don't Start Now 이런 느낌 이런 의미였구나.
0: 네.
1: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 이게 듣자마자 너무 신나서 난
0: 네.
1: 가사도 안 듣고 막 춤추겠는데. 와 근데 그런 뜻도 있었고 우리 오늘 직역불가 시간 때 우리 오늘 같이 써주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0: 굉장히 많아요. 고수님이 이거 들리는 대로 쓰는데 귀에 문제가 많은 걸 느껴요. 괜찮아요. 아무 no problem.
1: 괜찮습니다.
0: 네.
1: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아 근데 오늘 열심히 네 그 적어주신 분들 많은데 오늘 선물 드릴 분이 있습니다. 네 소연 씨 누구한테 드리죠?
0: For 달지님께 드리겠습니다.
1: 너무 열심히 해서 축하드립니다. 오시다가 선물 쏩니다. 자 오늘의 직역불가 song Don't Start Now by Dua Lipa 오늘 너무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0: 네. 쿨
1: 송이었어요. 진짜요. We'll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Bye bye.
1: 자 여러분 in the meantime Dua Lipa Don't Start Now.

0: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웰컴,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시작이 좋은, 스타트가 좋은 월요일이에요.
1: Oh, really?
0: 날씨가요, 아주 양호합니다.
1: 맞아요. 얼마나 온도가 얼마나 더 내려갔을까? I'm really curious how cool, 네. how much cooler it is outside when I after the show when I step outside.
0: But what I heard, like starting from this Friday,
1: yes.
0: 말복이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또 엄청 또 떨어진대요.
1: 더 떨어진다고요?
0: Yeah. 저는 초록창을 믿습니다.
1: 네, 우리 아니 한국말로 몰라서 계속 그런다.
0: 네네네.
1: The Busan Office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Association. 잘 들으셨죠?
0: 네네네.
1: 네.
0: 오.
1: 문자 요정은 근데 문자 요정 무슨 상관입니까?
0: 저는 상관이 없어가지고요.
1: 네.
0: 네 저는 둘 다 팬이라서.
1: 네, 우리 네네. 부산 기상청. 네, 우리 분들 혹 네. 분들 혹시
0: 네네.
1: 부산 지방 기상청. 네, 분들 혹시 듣고 계신다면, 네, 우리 네. 요정 나라에서는요, 네. 우리 초록창을 믿는데요.
0: 우리 부산 지방 기상청 근무하신 분들 우선 댓글 달기 전에요, 좋아요 누르시고 왜냐면요
1: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좋아요 누르겠어요?
0: 그게 하나의 그 엔트리 피예요.
1: 네.
0: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1: 안 살래 하고 나갈 것 같아요.
0: 네, 얘기 나온 김에 진짜로 우리 부스타분들 혹시 좋아요 요즘 까먹으신 게 아닌지 제가 또 오랜만에 언급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프레시를 방금 눌렀고요. 지금 좋아요 개수가요. 우리 민수 씨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아니네요. 14개. 그것보다 더 낮았어요. 네, 14개.
1: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I'll try harder. 더 열심히 하다. I'll try harder. 이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This is my fault.
0: 네.
1: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t fault?
1: 네.
0: 네, 확실한가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들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50개까지 있는지 한 5분 안에 금방일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1등은요.
1: 역시 뭐라 하니까 3개 더 들어왔네요.
0: 우리 유서님 문요 문자는 안 읽어주고 so demanding.
1: 진짜.
0: 네. 이번만큼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1등을 하셨던 분께서요 또 욕심 있으시네요. 낙지연이님 1등입니다.
1: 아이고.
0: 얼마나 또 더 가져가시려고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리고 낙지연이님께서요 오늘 주제 너무 좋은데요.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네님 2등으로 해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둥피님 3등 하셨는데 가뿐하게 3등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뿐하면 왜 항상 안 오셨죠? 이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1: What does 가뿐하게

0: mean?
1: 그러니까 쉽게. 아. 별로 노력하지 않고
0: easily?
1: 네, easily
0: without a sweat.
1: Without a sweat. 그렇죠. 네. 노력하지 않고 땀 내지 않고. 네. 네, 그런 뜻이죠.
0: 혼나야 됩니다.
1: 네. 네. 어,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아, 로아 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4등 하셨어요. 와우.
0: 이름 뭐라고요?
1: 네. 아로아.
0: 아로아? 네. 스펠링 어떻게 되는데요?
1: AROA.
0: AR 우리 아로아 님.
1: 아로아 님.
0: 알로아 님.
1: 네.
0: 오늘부터
1: 네.
0: 저랑 1일이 됐습니다.
1: 1일.
0: You and me.
1: 네.
0: Forever.
1: 그러고 근데 항상
0: 영혼으로
1: 이런 거 같아요.
0: 향해. 네. 저랑 같이 갑시다.
1: 근데 우리 민수 씨 1일 할 때마다요.
0: 네.
1: 없어요. 아 지금 안 계시거든요, 알로아 님. 네.
0: 지금도 알로아 계신데요.
1: 아 그래요?
0: 아 지금도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네요. 네, 그렇죠. 네.
1: 아, 이 정도면
0: 알로아 님. 감캄.
1: 아, 감캄.
0: 네.
1: 그리고 유서님께서요. 우리 북이 그 영작 시간이 있었잖아요.
0: Yes.
1: 근데 요즘 북이가 요즘 영어를 너무 잘해서 유서님께서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0: 무슨 말입니까?
1: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0: 네.
1: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잘하게 만든다.
0: 그러니까
1: 영어로 보면은 뭐 practice makes perfect or monkey see monkey do.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0: 너무 갭이 나요. practice makes perfect. 그만큼 네. 계속 뭐를 하면
1: 한다.
0: 잘해지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monkey see monkey 두면 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하는 거에 하면 된다.
1: 근데 이게 kind of in the middle. 이게 완전 practice makes perfect 보다는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긴 해요.
0: 네.
1: 환경 자체가.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북이 퀴즈 있었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phrasal verbs means to wear informal or casual clothes? 그러니까 편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다. 이게 A가 dress up, B dress down, C가 dress to kill인데요.
0: 네.
1: 정답이 뭔가요?
0: Dress down B입니다.
1: 네. 이거 관련된 정답자는 아니고요. 다른 당첨자
0: 그냥
1: 당첨자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네. 누구?
2: How dare you?
1: 근데요.
0: 당첨자는 얘기 말하고 갑시다.
1: 혹시 이제 당황한 거 나갔나요?
0: 네.
1: 네. 그 당첨자는 달지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1: 자 오늘의 뉴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refrigerator door alarm to go off?
0: 죄송한데
1: 네.
0: 우리 달치님이 혹시 프랑스 한 거예요?
1: 아 프랑스 아니고요.
0: 지지지.
1: 지지하고 잘하시네요. Did you know?
0: Did you know?
1: 네, did you know?
0: 대충 말합니다 이분.
1: 네. 우리 달치님 그래도 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근데 계속 프랑스 할 줄 알고 와 이러고 하네.
1: 굉장히 방금 좀 그래도 교양 있는 방송처럼 느껴졌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자, 오늘 토픽 뭐라고요?
1: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refrigerator door alarm to go off? 인데요. 몇 분일까요?
0: 몇 분이에요? 아, 몇 분이에요?
1: 몇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이 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몇 초 몇 분일까요? 네.
0: 저는 가끔씩 when I these days I clean out my refrigerator maybe like 네. once every two weeks.
1: 오, 엄청 깨끗하시네요.
0: 근데 이제 날짜 지난 게 많으니까.
1: 아, 네. 유통기한.
0: 버릴 때 이거 계속 열어 놓잖아요. I know this is bad. I know it's wasting energy, but 청소할 때 특히 할 수 없어요.
1: 네, 네, 네.
0: 꺼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 네, 네, 네.
0: Right? But I feel like after about like 40, 45 seconds.
1: 오.
0: 이 소리 나고 있습니다. Am I correct?
1: 근데 제가 봤는데요.
0: 네.
1: 대기업 냉장고가 아니면요.
0: 네.
1: 1분 이하가 많대요.
0: 오.
1: 근데 대기업 거들은 딱 1분이래요. 60 seconds.
0: Really?
1: 딱 1분에 울린다고 합니다.
0: So
1: there's a golden time. 이게 딱 1분인데 the reason why it's 60 seconds is past the 1 minute mark, internal temperature spike by 2 to 3 degrees Celsius. 한 번에 2, 3도가 올라가게 된대요. 1분 이후에. 그렇게 열어놓으면은 그래서 60초로 딱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오래 열어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 민수 씨 와일이 피곤해 보이노.
1: 아, 나 진짜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0: 아, 제가 봤는데 이거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2: 네. 계속 오늘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0: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넘겨야 한다면 그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싶잖아요.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Simply pressing the magnetic door switch sensor with your finger and tapping the mute door alarm button resets the one minute countdown ti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에 있는 센서 또는 그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닫히면 버튼이 들어가서 네. 닫았다고 인식을 하는 버튼이 있는데
2: 맞아요.
0: 네,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 네. 저희 냉장고 네. 2017년도에 샀거든요.
0: 오, 그래도 되게 알뜰하게 쓰셨네요.
2: 네. 네. 아, 그렇구나. 어, 나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 그 버튼 찾아봐야지.
0: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 네. 자, 문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두님 체감 10초인데 1분이었다고요? 하는데
0: 그 센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자, 문자 주셔서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Did You Know. 프랑스어가 아니고요. Did You Know 였습니다.
0: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right, folks, time for headline-making news from around the world in this little segment called 1타 News. Joining us, as always, we have Hayley.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1타 강사, 월요일에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점점 까매지고 있는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0: Wait, is that the vitamin that the sun gives you?
1: Is it vitamin D or vitamin E? I always get that confused.
0: 저도 잘 쓰고 헷갈리네요.
1: D죠, D. Vitamin D. Vitamin D. D래요, D. 죄송합니다. 네, 네, 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Then we're not all scientists here, right? No worries. Spent a little time out in the sun, did we?
1: A lot of time, yeah. 네. I mean,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두 달쯤 전에 이 라이브 영상을 봤어요. Mm-hmm. And I was like, who's that? Why is she so pale?
0: Because I noticed that too when we started doing the show here in the new studio. 이거 진짜 이, the 조명 here mm-hmm, in the studio, mm-hmm. the lights, 아이돌급 피부를 주거든요.
1: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네. It's a little BTS. So 네. depending on who sits here, our producers will kind of like lower the lights 네. if that person's paler and will like brighten the lights if the person's darker. So yeah.
0: 일단 부지 좀 더 켜주세요, 불.
1: 코업. 호흡 날아가게 다 날아가게 날려버리세요.
0: 네. 눈 눈하고 입만 보이게.
1: Like, you know the old like the ha thing, the ha do thing.
0: 네. Yeah. 좋아요. Well, headline making news from around the world. Hayley always brings us Monday evening. 아! 아, 너무 빨라.
1: 아! 만족하네요.
0: I'm melting. 자, 일단 그 정도는 너무 밝고요. 근데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부장님.
1: 네. 아니, 본인 얼굴보다 한 두 톤 밝게 나오는 거 아시죠?
0: Shall we get to story number one?
1: Let's do it. The U.S. birthright citizenship debate is back on.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executive orders on birthright citizenship and the so-called birth tourism. He also expressed regrets about the Supreme Court striking down his previous executive order that banned birthright citizenship, calling the system very unfair.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또다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는데요. Mm-hmm. 관련 표현 보겠습니다. So he said the Supreme Court, 미국 대법원이죠, 의 striking down birthright citizenship.

0: citizenship 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strike down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했는데요. 그것을 strike down 했다. 즉 툭 치면 쓰러지잖아요. 약간 strike down 이렇게 부기를 어이구. strike down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툭 쳐서 쓰러뜨린다. 폐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So he said that decision was regrettable,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Of course, the final expression is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죠.
1: All right, so what exactly are these executive orders about?
0: All right, so there are two. Buckle down, I'm going to explain this. 네. The first one will limi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ligible for U.S. citizenship even if they are born in the United States. 원래 미국 법에서는 누구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받는 거였습니다.
1: 네.
0: So under this, babies born to working employees working for foreign governments, 외국 정부의 공무원들, such as embassy or consulate staff or foreign nationals, will not get birthright citizenship. Also, this makes sense. Members of foreign terrorist groups will not gain birthright citizenship.
1: Okay.
0: The second one, broader, seeks to end the so-called birth tourism. 자, 이 birth tourism, 한국말로는 원정 출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This seeks to increase restrictions on visitors to the U.S. who want to obtain visas to give birth while they're in the country.
1: Yeah.
0: Yeah.
1: We hear about this a lot. Like, not so much, I don't know, not so much these days, but like long time ago, you know, like families, like going to the U.S.
0: Right, going to like Guam, Hawaii, somewhere 그쵸. closer
1: 맞아요.
0: to...
1: Yeah, 네. yeah. But I'm sure, you know, these executive orders didn't come up randomly, right?
0: That's true.
1: What's the aim of these?
0: There's always an ulterior motive, right? And that goes right to domestic politics. 네, 지금 트럼프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Because what is coming up in November? 자, 미국 11월 굉장히 중요한데요. The midterm elections. And these are kind of similar to South Korea's general elections.
1: 네.
0: And we call them midterms because it comes in the middle of his term, presidential term. So the strict immigration policy, they tend to go over well. 잘 받아들여집니다. Tend to go over well among his Republican
1: base. Oh, yeah.
0: So this is expected to mobilize the country's conservatives. Also, has a little bit of a foreign policy tone against China. Because Trump has previously complained that Chinese, rich Chinese parents just come over and take advantage of that system. 여기서 take advantage는 악용하다라는 뜻으로 쌓입니다.
1: 네.
0: So it is unclear, though, if the policy will stick because they will likely be another court battle.
1: Yeah. 그렇구나. Yeah, you know, the term like birthright, I haven't heard it in a while, and I was like
0: it's
1: wondering.
0: Like an old term.
1: Yeah, right. Me and my wife are rewatching Game of Thrones these days. 거기에서 막 birthright, right?
0: 맞아요. 막 사실은 막 중세 시대 옛날부터 쓰이는 왕족들이 막 the throne is your birthright, Joffrey 막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네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 맞습니다. But now it's very hot debate
0: What
1: in the U.S.
0: What season are you on?
1: We're currently on season 4. 네.
0: Is that the red wedding?
1: Oh, no.
0: Ooh, ooh.
1: No spoilers. 네. 근데 이거 this is our third time around
0: okay.
1: watching it anyways. Right. 아, 우리 김수진이 왔네요. 우리 홈에서 여기 왔대. 홈에서? 여기 왔다고 제 알고리즘이 여기 데리고 왔다 그 말인가?
0: Oh, there we 네. go, there we go.
1: 아, 수진님, 웰컴입니다.
0: Welcome.
1: 네, 오늘부터 저랑 일이 됐습니다. 좀 이제부터 좀 이상하다.
0: 안 원할 수도 있잖아.
1: 그게 말이니까 지금 말이니까 좀 이상하다.
0: 우리 청취자들과 우리 올스타
1: 방금
0: 여러분들의
1: 방금 제가 그거 하는 말 들었거든요. 네. 네, 방금 제가 그 말 하는 거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네. 헤일리 보고 들어오셨대요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온 게 중요하잖아요.
0: She
1: What's important
0: funny.
1: Is they came, right? 네, but
0: no.
1: don't leave.
0: What's important is she thinks I'm funny.
1: 오긴 왔는데 떠나지 마세요.
0: 그것도 별로다.
1: 자, 두 번째, 여기서 혹시 영어 배울 거 있습니까?
0: 네, 저희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이민, 이 출입국 등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요. So visa. Like, why is it a visa? Or why is the card a visa? Like,
1: oh, yeah.
0: Which one, chicken or egg, which one came first? 네, 비자는 라틴어. Charta visa. 자, 이 뜻은요, paper that has been seen, 보여진 서류라고 하네요.
1: 아.
0: 즉,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여기요 라고 보여줬던 서류가 이제 줄여져서 visa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1: 네.
0: 또 재미있는 표현, 영주권을 미국에서 green card라고
1: 네.
0: 닉네임을 붙여서 쓰잖아요. Have you ever seen an actual green card?
1: Oh, good question.
0: 저는 못 봤거든요.
1: 네.
0: But I hear it's not green.
1: What?
0: 초록색이 아니에요.

0: down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wow, look at this place. See? This is where important business deals should happen. The atmosphere is everything.
2: 아, 부장님, 여기 레스토랑 좋기는 좋은데 억수로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출장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 Oh, don't worry. No problem. I ordered everything within our budget. We've got this covered.
2: 일단 계산서 좀 달라 할게요. Excuse me. Bill, please.
4: Yes, madam. Wait a second, please.
3: Hey, no worries. Oh, you know what? I heard our client is really into K-culture. So, your role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day, okay? I'll focus on the business, and I'd like you to focus on introducing K-culture.
2: Oh, 부장님, 부담스럽게. 아, 뭐, 그러면 뭐, K-pop 좀 부르면 될까요? Sorry, sorry, sorry. 아, 이건 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어떨까요? 가나 비 가나 비 가얼딘 아비다 보이스 이 정도면 될까요?
3: Oh, Park Sawon. Oh, wonderful. Good job. Okay.
4: Excuse me. Here's your bill for the table.
2: 계산서네요. 보자. 왜 이러 미닛. 빌, wrong. 그 money. No, not my money.
4: Pardon moi. You mean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Oh, not at all. You see, that your boss ordered, 10 bottles of our premium mineral water.
2: 프리미엄요? 잠깐만. 부장님, 도대체 이 비싼 생수를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이 얼마고? 10, 100, 1000만, 10만 병? 부장님!
5: There's
1: a mistake with the bill.
5: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1: 계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 혹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Mistake는 실수, 오류의 의미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1: There's a mistake with the bill.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